집에서 가져다가 공주가 갈대 상자를 보았다. 그 말과 요 말이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말입니다. 그 요 말이 테바고 그 다음에 방주를 테바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그 말은 모세가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그 갈대 상자를 띄웠을 때 그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 그 다음에 그 이 6장에 나오는 노아 방주, 그 방주를 똑같은 말로 테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말은 똑같이 상자다, 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지만은 다른 말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다른 어떤 뜻이 아니라 오직 이 그 방주에만 집중을 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우리가 방주는 철두철미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고요.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모든 과정을 세부적인 것까지도 그 들어가는 사람들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신약에는 키보토스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방주 마태복음 24장 38절에 가서 보면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더라. 여기에서 홍수에 들어간 홍수 전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요거를 헬라어로 오늘 말씀드리는 키보토스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것도 구약의 테바와 같이 상자, 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대한 이 말씀을 자꾸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를 만들 때 참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불러서 노아야 산에 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코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원어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요때 노아가 나이가 480세입니다. 노아 나이가 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할 때 노아야 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지금 죄악이 너무 관영을 해서 내가 심판을 해야 되겠으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럴 때 그 명령을 받을 때가 480세. 그리고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600세가 되던 2월 17일 날 이 홍수가 일기 시작을 했고 그 홍수로 인해서 전부 다 잠겨버립니다. 생물이라고 하는 생물 전체가 다 죽고 그 후에 150일 후에 이제 마르면서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옛날 성경에는 우리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옛날 성경, 요 바뀌기 전에 성경은 창세기 6장 1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잣나무로 전부 다 방주가 지어졌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뀌어진 성경에는 코페르나무라고 그렇게 기록을 다시 하고 있어요. 코페르나무를 우리가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고 전체를 다 해보면은 코페르나무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간적으로는 정확하게 이게 무슨 나무다고 설명을 해놓은 데가 없어요. 너무나도 기이한 나무예요. 잣나무는 여물지 않아요. 이 배가 가다가 받치고 어디 가면 푹 치면 다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 잣나무라고 표시한 것은 우리말 성경으로 하다가 보니까 우리 표현으로 그래서

이거를 기록하다가 보니까 잘 못 기록되어져서, 그러면 이거를 뭐 문풀에나무로 할 거냐, 참나무로 할 거냐, 소나무로 할 거냐, 이렇게 우리가 온갖 것을 다 찾아도 우리나라 말로는 이것이 무슨 나무다 하는 것을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어서 다시 기록하면서 코페르나무, 다른 말로 하면 원어 그대로 원래 성경대로 기록했던 그 말을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로아 방주를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 코페르나무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나무는 우리가 그냥 산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 대한 재질과 이 나무에 대한 어떤 모든 것에 대해서 썩지 않도록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주어진 정말 그런 나무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코페르나무로 만들어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성경에는 지금 이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하나하나를 설명을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요. 이 노아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1규빗은 45.6cm예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 여기에서 여기까지 딱 폈을 때 요 끝에서 요까지 정도를 이야기해요. 요게 1규빗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그냥 50cm 이렇게 하면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45.6cm. 46cm 정도 그래 되는데 보통 장정의 남자들 손을 이렇게 딱 대면은 요 끝까지가 그거를 1규빗이라고 해요. 그거를 길이가 300규빗. 요거를 우리 미터로 계산하면 136.8m입니다. 그냥 한 150m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여기서 배를 우리가 보면은 이 자리에서 뭐 저 지금 안재현 그 위에 저게 보건소까지 배가 길이가 그만큼 길고요. 그 다음에 넓이가 5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넓이가 50규빗이면은 약 한 22m 정도. 넓이가 요거 두 배 정도 그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높이가 30규빗, 13.7m입니다. 모든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배를 설계를 했을 때 나오는 치수가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지금 현대 과학으로는 이 배가 가장 안전한 그런 배 치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만들어 지시했던 것이고, 갑판의 총 면적이 900제곱미터, 아니 9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것이 약 14,000톤의 짐을 실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총 배수량이 2만 톤 정도를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노아 방주예요. 요거를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 이게 뭐 방주 크기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노아 방주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많이 그 볼 수가 있는데요. 노아 방주에는 노가 없어요. 노. 그 다음에 노아 방주에는 운전대가 없어요. 그러면 또 노아 방주에는 엔진이 없어요. 요게 모세가 갈대 상자를 띄었을 때나 노아 방주가 물에 떴는 거나 크기는 차이는 있겠지만은 모든 원리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원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힘 있는 동력으로 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엔진이 없고 운전하는 사람이 없고 또 어떤 여러 가지도 물리적인 것을 취할 수가 없는 그런 과정, 이거를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여기에는 아무 운전세, 그 다음에 무슨 노, 엔진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그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물이 가는 곳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담겨진 갈대 상자에 누가 그거를 노를 전다고 했으면은, 아니면 엔젤을 달았다면은 곧 바로의 공주를 만날 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운전자도 없고 동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그냥 떠나러 가다가 보니까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목욕하는 데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들어서 바로의 궁궐에서 크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방주라는 이 어마어마한 그런 큰 배 150규빗, 50규빗, 30규빗 때는 이러한 큰 배지만은 이 배 안에 어떤 노도, 어떤 운전사도, 어떤 동력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배 하나에 거기에 이 구페르나무로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안 들어가도록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 속에 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방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처음부터 계속 요새는 이렇게 큰 성경을 정독을 하다가 보니까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을 1000번 보면은 1000번 다 달라요. 이게 성경입니다. 내가 기뻐서 볼 때 말씀이 다르고 내가 슬퍼서 볼 때 말씀이 달라요. 내가 평안할 때 볼 때 말씀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이런 영감이라는 것. 그래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참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말씀, 노아 방주에 대한 그런 말씀이지만은 이번에는 새롭게 읽어내려가면서 이렇게 깨달아진 말씀들이 아, 노아 방주에는 노가 없었구나. 노아 방주에는 엔진이 없었구나. 노아 방주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 그냥 물이 물결이 가는 대로 오는 대로 이리 가면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를 가고 마치 우리가 애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가보면은 애들 처음 이제 데리고 나갔을 때 막 물에 들어가가지고 할 때 나는 다 빠져 죽어요. 그런데 튜브에 태워가지고 엄마가 저쪽에 있고 아빠가 이쪽에 있으면서 여기서 그냥 왕 그걸 밀면은 애는 그리 가고 거기서 이쪽을 밀면 이쪽으로 오고 또 엄마 아빠가 놀아야 되기 때문에 놀고 있으면 지금 제대로 그냥 계속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외부의 큰 물리적인 엄마 아빠에 의해서 이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 노아 방주를 운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운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노나 아니면 어떤 우리 인간적인 계산이나 아니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게 계산되어진 운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뛰어오기만 했고 그때부터 이끌어 가시는 운전사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이 모세 그때 당시에 남자로 태어나면 전부 다 죽였는데 거기 그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1%의 가능성도 없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살리시니 그를 일반 사람이 아닌 궁궐에서 왕자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노아 방주가 이렇게 지금 그 산에서 만들 때 우리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산 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노아를 그 방주를 만든 것은 오늘 성경을 보면은 120년 동안은 이게 오래 뭐 어려워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죄악이 관영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벌해야 되겠다. 모든 지구상의 생물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배를 만들어라. 오늘 또 배를 만들러 가고 내일 또 배를 만들러 가고 한 이 사명을 120년 동안이라는 세월은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은 그러나 많은 백성들은 노화를 보고 욕을 합니다. 노화를 보고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노화를 보고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조롱과 멸시와 어려움들이 그 산꼭대기에서 얼마나 그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그 기간을 1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단 말이지. 그래도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노아 방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모세의 갈대상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주님께 온전히 맡겨질 때예요.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님께 온전히 맡겨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건데 우리는 그게 참 안 되는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모든 것이 잘 되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요. 실패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노력하면은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아요. 또 내가 경영을 하면은 다 되는 줄 알아요. 어느 정도 되면 사람들이 아 나는 이만큼 벌어놨으니까 이제는 쓰면서 살자 그렇게 했던 많은 사람들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참 많이 봤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하게 인류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이 새로운 또 한 번의 시작점이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자꾸 힘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이 심지어는요 목숨도 내 목숨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사람이 지옥 가느냐 그런 이야기를 우리 많이 하는데 뭐 어떤 목사님들은 회개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 뭐가 어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 가는 거는요 내 목숨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준비해 놓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에 내가 내 목숨을 끊어버리면은 그거는 지옥 가는 거지. 내가 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할 수, 내 게 아닌데 왜 내 마음대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래 하면서 용쓰고 그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도 보세요. 다윗이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되고 나이가 이제 늦음하게 되니까 늙어가니까 사무엘 하 24장 말씀에 가서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절에 가서 요압이 왕께 고합니다. 이 하나님, 우리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백성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왕이 지금 임무를 조사하려고 합니까?
이 요압이

0: 다윗에게 그렇게 구해요.
1: 그런데도 다윗은 4절에 가서 보면은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합니다.
0: 이제 왕이 막 이제는 뭐 안달이 돼가 그래도 빨리 조사해라. 한번 해봐라. 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 인구를 조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 젊은 사람이 얼마? 군대에 나갈 사람이 얼마? 앞으로 전쟁이 나면은 우리가 가서 이겨야 될 사람이, 우리가 군인으로 싸워야 될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있어야. 내가 재물을 다 거다 보니, 내가 돈이 얼마가 있고, 또 건강이, 전부 다, 이거 다 내 걱정 때문에. 내가 먹고 살려. 그것 때문에, 이 천년만년 살 거라고 만리장성을 쌓았던 그 왕도 자기 생도 못 살고 50도 안 돼가 죽었잖아요. 불로초를 아무리 구한 거를 가도 구할 불로초를 구해도 결국은 50도 안 돼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만큼도 못 살았어요.
0: 9절에 가서 보면은 요압이 인구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유다에서 50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가서는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걸 잘못된 거는 다윗은, 다윗의 최고 장점은 그거라. 잘못된 거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거는 믿음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이 나라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면 이기게 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는데,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군대를 조직하고, 이제는 군사를 만들고, 내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내가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노아 방주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노를 만들어라, 운전대를 만들어라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쓰인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늘 들어본 말씀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옵니다. 그 물이 나오더니 내 발목까지 적시는 거예요. 그런데 발목까지 적실 때는 내 마음대로, 아직까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지만 마음대로 밟고 다녀도 괜찮아요. 무릎까지 왔을 때는 이제는 무릎까지 왔을 때도 발목까지 왔을 때하고 비슷해요. 그냥 그 물을 밟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마음대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허리까지 물이 찼을 때는 반반입니다. 오늘 이쪽에도 가보고 내일은 저쪽에도 가보고 이게 신앙적으로는 뭐냐? 이게 반반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러나 그 물이 가득 찼네. 성전 문지방에서 이 에스겔 환상을 보면서 그 나온 물이 내 한 질이 넘도록 가득 차니까 이제는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모세 갈대 상자에서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발목까지 왔을 때 조금 은혜 받았을 때는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까지 오면은 조금 하나님 앞에 가고 허리까지 오면은 내 생각 하나님 생각 반반이 오늘은 여기 가고 내일은 저기 가고 오늘 이러고 내일은 저러고 계속 반반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이 가는 대로 이끄는 대로만 가니까 거기에서 황궁, 우리가 황궁도 나오고 거기에서 가다가 보니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역사와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의지도 버리고 내

0: 우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면은 내가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가 묻어있는 그 밭을 사라는 주님의 말씀과 예화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그 당시에 노아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모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꼭 같은 계산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런 자꾸 우리는 주신 은혜는 계산하지 않고 자꾸 없어진 거기에 내가 재물에만 없어진 거기에만 아깝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니까 내 인상이 자꾸 쪼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저 이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한번 맡겨보리라. 오늘 이 다짐이 세워진다면 그 다짐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거기에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정말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그 은혜를 취하는 그런 귀한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아 방주를 지으신 하나님 세밀하게 설계를 다 그려서 주었지만 그 귀한 이 노아 방주에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 아니면 다른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주일 강단 지금까지 포항 양포교회 김진동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84-0739번 054-284-0739번 포항 양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가꾸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충진교회를 섬기시는 박정빈 집사님을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1: 안녕하세요.
0: 환영합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본인을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포항 충진교회 박정빈 집사라고 합니다. 현재 10살, 6살 두 아이 아버지이며 코너스톤이라는 인테리어 사업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0: 네,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군요.
1: 네.
0: 와, 이름이

0: 코너스톤 멋지네요.
1: 감사합니다. 네.
0: 집사님 복장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잠시 외출을 하신 것 같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0: 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시죠?
1: 네.
0: 인테리어 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저희는 대부분 시간을 현장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느끼는 건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직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0: 정직과 책임.
1: 그래서 현장은 눈에 보이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품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정직하게 시공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코너스톤은 단순히 공간을 꾸미는 일을 넘어서 이제 그 공간에서 살아갈 분들의 삶을 생각하며 일하려고 합니다. 공간을 통해 복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0: 아, 멋지네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데 또 집사님께서 담담하게 정직과 책임을 말씀하셨지만 그 두 단어 안에는 자신과의 싸움이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사실 청소만 잘해도 집안 정리만 한번 해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꾸미는 것은 우리 삶에 참 적지 않은 부분입니다.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면 좋을지 우리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서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집사님.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은 조금만 정리를 해도 예. 사람의 마음이 바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돈, 그러니까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충분히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요.
0: 그렇죠.
1: 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저비용 변화를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세 가지는 정리, 그리고 조명, 그리고 향인 것 같습니다.
0: 정리, 조명, 향. 그리고 향.
1: 네. 오. 그래서 먼저 이제 정리는 가장 효과가 큰 부분인데요. 눈에 보이는 물건의 양을 조금만 줄여도 공간이 훨씬 넓고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0: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1: 그렇죠.
0: 저는
1: 어렵긴 합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뭐 큰 비용 없이도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0: 네.
1: 두 번째는 조명입니다. 집에 있는 조명색을 너무 차갑지 않게 조금만 따뜻한 톤, 뭐 보통 주백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 공간에 간접 조명이나 펜던트 조명만 달아도 저비용에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0: 좋아하는 카페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조명이 아주 은은하고 또 네. 집중력을 높이는 그런 조명들을 잘 활용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0: 거기에 향을 또 꼽아주셨어요.
1: 네, 마지막으로 향인데요.
0: 네.
1: 디퓨즈나 은은한 향 하나만 있어도 공간의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집집마다 견적 방문을 이제 많이 가다 보면
0: 네네.
1: 여러 상황을 이제 마주합니다. 근데 신기한 경험이 방은 어지러운데 향긋한 냄새가 날 때면 그 공간이 또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시도해보는 걸 이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간과하기 쉬운 또 하나의 감각 아니겠습니까? 정리, 조명, 그리고 향 세 가지 요소를 꼽아주셨는데 저같이 정리를 잘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하는 법을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요즘 정리 전문가들도 막 나오시더라고요.
1: 저희 와이프가 그 전문가 중에 한 명일 것 같은데
0: 아내분이 또 정리도사시군요.
1: 네. 보면 잘 버립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더라고요. 옷 같은 경우에도
0: 네.
1: 1년에 한 번도 안 입었다 그럼 버리는 것 같고요. 일상생활 용품들 중에서도 뭐 3개월 정도 안 썼다 그럼 버리는 것 같고요. 음식물도 뭐 일주일 이상 안 먹었다 버리고.
0: 버리는 게 중요한데 미련이 남거든요.
1: 그렇죠.
0: 이거 언제 쓰게 될지. 왜냐하면 모든 물건들이 다 추억이 있기 때문에
1: 네. 예,
0: 왠지 물건을 버리면 그 추억도 버리는 것 같아서요.
1: 저 같은 경우도 물건 버리는 걸 좀 싫어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저는 이제 철학을 전공했고 문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0: 네.
1: 감수성이 풍부해서
0: 더 못 버리시겠어요 저처럼.
1: 아 그렇죠. 하나의 스토리가 다 담겨져 있는 것들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어서 잘 못 버리는데
0: 존중해 줘야죠.
1: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 확실히 버리는 게 또 삶의 어떤 지혜가 더 담겨 있을 때가 있어서
0: 그렇군요.
1: 같이 생활할 때 공간에서는 깨끗한 게 가족들한테 좋을 때가 많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건 제가 포기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0: 더 좋은 추억을 위해서
1: 네.
0: 과감하게 버려라.
1: 맞습니다.
0: 감사합니다. 집사님은 원래 다른 분야의 일도 경험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직업은 어떤 쪽이셨나요?
1: 아, 네. 인테리어 사업 전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 향기 내는 사람들 히즈빈스에서 12년간 근무하였습니다.
0: 히즈빈스.

0: 히지비스 유명하죠.
1: 제가 몸담았던 히지비스는 작은 자를 섬기는 예수님의 비전과 가치를 중요시하여 정신장애인 선생님들에게 바리스타로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매니저부터 시작하여 본사에서 매장관리, 마케팅, 컨설팅, MD, 해외사업 등 여러 업무를 섭렵하고 제 카페 사업 본부장까지 역임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퇴사할 때 많은 축복과 환송을 받고 나왔고 제 친정 같은 회사라 계속 이제 중보하고 서로 제 근황을 공유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카페 사업과 인테리어 사업 좀 다른 듯 공통점도 좀 느껴지고.
1: 저는 그 컨설팅을 하면서 공간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흥미를 많이 느꼈었고요. 인테리어 자체에 대한 묘미와 컨설팅 하면서 공간을 만드는 그 재미들이 많이 결부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사업을 진행하며 시작할 때도 물론 아버지가 목수이시고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계셔서 넘어갈 때 유입 이제 피봇할 때 되게 편하긴 했었는데요.
0: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으셨네요.
1: 네. 회사 업무를 볼 때도 많이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일하실 때 사용자의 필요와 그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호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또 집사님은 그런 것들을 잘 하시는 스타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기억에 남는 사용자,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1: 네. 기억에 남는 고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올해 1월 달에 이제 우현동 신동아 베르디 아파트에서 올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해 주신 분인데요.
0: 예, 아파트 리모델링을 의뢰하셨어요.
1: 네. 처음에는 이제 윗집 누수로 인해 이제 부분 공사를 문의를 하셨다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제 전체 리모델링까지 이어진 케이스였습니다.
0: 점점 일이 커졌군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그 고객님도 교회 성도님이셨는데요. 처음 그 집을 구매하신 것도 기도 가운데 받은 응답이었고 이번에 리모델링 역시 기도 중에 결정하신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더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시공하게 되었고요. 감사하게도 고객님이 기대하시는 것 이상으로 결과가 잘 나와서 서로 많이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네, 믿음 안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마친 후에는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제 헤어지셨는데
1: 네.
0: 또 일하시다 보면 또 뜻하지 않은 오해, 또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도 있잖아요.
1: 서로 오해가 생기는 부분은 어느 한쪽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최대한 저는 기록으로 남기고 어떤 내용들 휘발되지 않게끔 이제 잘 저장해두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케이스는 저희가 열심히 시공을 해드렸는데 마음에 들지 않다 하셔가지고 세 차례나 수정을 해드리고 에이스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제품처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이제 사람이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구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해당 이제 파트는 제가 돈을 안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아예.
0: 그렇군요.
1: 근데 그렇게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 고객님을 만족시키지 못한 거에 대한 저도 뭐 미안함을 갖고 있었고 그분도 불만족인 거에 대한 어떤 시간 낭비적인 부분에서 뭔가 해소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잘 이제 마무리한 적은 있었는데 좀 아쉽긴 했었죠.
0: 그러네요. 하지만 성공적인 사례가 또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크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음 케이스들 또 다음 프로젝트에는 또 좋은 교훈과 도움이 될 수도 있겠어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면서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이 하지 못하는 남다른 보람을 경험하실 때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번 나눠주시죠, 집사님.
1: 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은 고객님이 완성된 공간을 처음 마주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시고 공간을 둘러보시면서 환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안에는 고객님이 매료되는 감동과 행복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 순간을 함께 하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기쁨이고 그래서 이를 단순한 시공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0: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공간을 열심히 준비해서 선물한다라는 그런 식의 접근도 가능하겠어요.
1: 아니, 맞습니다.
0: 네, 멋진 직업을 갖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충진교회를 섬기시며 인테리어 업체 코너스톤을 운영하시는 박정빈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곡 듣고 계속해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충진교회를 섬기시며 인테리어 업체 코너스톤을 운영하시는 박정빈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1: 저는 모태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눈 떠보니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고 계셨고 자연스럽게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주님을 1대1로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경동 SFC 수련회에서였습니다. 그 이후 평생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0: 수련회가 처음엔 참 가기 싫은데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서 많이 생기죠.
1: 네.
0: 네. 우리 자녀들 다른 건 몰라도 여름과 겨울 수련회는 꼭 챙겨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당연합니다.
0: 네. 집사님께서 만난 하나님, 어떻게 집사님께 다가오시고 또 하루하루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주시던가요?
1: 중2 때는 어떻게 보면 수련회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성경책을 펴면 글자들이 생동하듯이 눈에 확 크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자 활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느껴질 때 살아계신 이 문자 글자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었었는데요. 그 뒤로는 이제 고2 때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 경험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제가 영신고등학교라고 그때는 야간 자율학습도 꼭 가야 되고 주일에도 꼭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학교였는데 제가 주일 성수를 위해서 모진 핍박 아닌 핍박을 뚫고 교회를 가고 새벽 예배도 계속 가고 하면서 300일 정도 울었던 것 같아요.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그때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했었던 것 같고요. 그 뒤로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반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교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0: 예. 또 이렇게 씩씩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대표로 일하시다 보면 정말 크고 작은 유혹이 많잖아요. 그때그때 남모르는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고 계신 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또 어떻게 잘 감당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1: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유혹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적인 부분이나 눈에 보이는 게 욕심보다는 정직과 관련된 유혹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정도는 대충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자재를 조금 허접한 걸 써도 되지 않을까? 또는 공사 중에 생긴 어떤 이슈, 문제를 굳이 고객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덮고 지나가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는 목수이신 아버지 함께 일을 하고 있어서 아버지의 조언과 직원을 통해 늘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 과정 하나하나를 고객님께 정직하게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서 어차피 알게 돼라는 어떤 그 양심의 울림이 계속 있기 때문에 더 꼼꼼하고 바르게 이제 시공하고 회사를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어떻게 보면 그런 하지 않아도 될 정보 공유, 보고들이 고객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받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지나온 삶을 돌아보실 때 또 집사님도 고난의 과정이 분명히 있으셨겠죠.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한번 나눠주세요.
1: 아무래도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몸과 마음이 무너져 힘든 시간을 보냈던 때가 가장 큰 고난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유산을 세 번이나 겪으면서 어렵게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출산 이후에는 산후 우울증이 깊게 이제 찾아왔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이 고통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까지 들 정도로 힘들고 막막한 시간이었습니다. 과정에서

0: 부산에 있는 처형 식구와 이제 충진교회 신승창 박명 집사님의 가정에서 큰 도움을 주셨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함께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사람의 힘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고 지금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1: 네, 고난의 과정이 있었기에 또 하나님의 깊은 은혜도 공동체의 큰 사랑도 경험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은 정말 쉽지 않은 순간이죠.
0: 네.
1: 네. 지금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방송 가족들 중에도 새로운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또 말 못할 고민, 또 아픔을 가진 가정들도 참 많은데요. 위로의 말씀 한번 전해주시죠.
0: 자, 히지비스 있을 때도 정신장애 선생님들 중에서 조울, 우울, 마음의 아픔, 마음의 감기를 앓고 있으신 분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그럴 때 옆에서 정말 도와주신 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제일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본인 힘듦을 겪고 있는 분들도 솔직하게 주변에 알려주셔야 돼요.
1: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겠죠.
0: 많이 필요하십니다. 예. 그래서 나 아파, 나 마음이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 가정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알렸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생사를 고민할 정도로 많이 아픕니다 할 때 더 주변에서 정말 힘들구나를 알고 주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니거든요. 나 마음이 아파라고 얘기해 주시면 듣는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예요.
1: 우리가 사람은 완전히 신뢰하지 못해도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놓고
0: 네네네 맞습니다.
1: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들이 주변에 또 좋은 공동체로 보이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한번 용기를 내면서 그 은혜의 폭을 더 키워가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1: 앞서 잠시 소개해 주셨는데요. 집사님 섬기시는 포항 충진교회 또 소속된 공동체를 한번 나눠주실까요?
0: 네. 저는 포항에 있는 충진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포항 충진교회는 홀로 앉고 마주 앉고 둘러 앉는 선교적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개인의 신앙 회복에서부터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복음의 가치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공동체입니다. 먼저 홀로 앉는 시간 속에서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개인의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고 마주 앉는 관계 속에서는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공동체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둘러 앉는 모습으로는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이웃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섬기고 나눈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 네, 홀로 앉고 마주 앉고 둘러 앉는 네, 저는 이 앉는다라는 게 예. 서지 않고 앉아서 하는 게 좀 편안하고
0: 서 있으면 불편합니다.
1: 좋네요. 네, 세대별로 공동체 구성이 역동적으로 되어 있는 교회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집사님께서 소속된 모임들 한번 자랑해 주시죠.
0: 요섭 공동체라고 저희 보통 20, 30대 특히 결혼한 세대부터 이제 보통 초등학생 자녀를 둔 나이대가 지금 포진해 있는 요셉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1: 예.
0: 아무래도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육아 때문에 힘든 지체들이 그렇죠. 많습니다.
1: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직장에서는 제일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20대 후반에서 30대, 40대의 청장년들의 모임이네요.
0: 네, 맞습니다.
1: 바쁜 분들이지만 그만큼 바쁘고 힘들기에 또 모여서 서로 격려를 해줘야겠네요.
0: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저희는 이제 나눔터라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 상위 개념이 있고요. 그 밑에 나눔터, 그다음에 이제 나눔터를 맡고 있는 리더 나눔지라고 하는데요.
1: 예.
0: 제가 이제 와이프랑 올해부터 나눔지기를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 나눔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육아를 많이 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은데 서로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힘듦을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 만 2년 동안 정말 서로 힘듦에 대해서 많이 공유가 돼서 라포가 많이 형성된 가운데
1: 그렇군요.
0: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선교적 공동체처럼 지역교회를 섬기는 거에 좀 더 비전을 갖고
1: 예.
0: 같이 동참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처음에는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치유되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의 필요를 채우고 밖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군요.
0: 네.
1: 앞서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들이 또 다른 지체들을 이렇게 섬기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시겠어요?
0: 아, 그렇죠. 많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각자만의 사정과 상황들이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저희가 모임을 좀 더 권하지만 분명 그 안에 저희도

0: 알고 있는 또는 알지 못하는 내용 안에서 이해가 되고 있어서 뭐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이제 가랑비에 어쩌듯이 계속 언젠가 나오길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이제 있고요. 대신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 고면했을 때 이분한테 더 효과적일 것 같다 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고면해서 뭐 교사를 섬기게 한다든지 우리 모임에서도 뭐 부나눔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1: 네네.
0: 역할을 맡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박정빈 집사님께서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쭉 지내오시면서 수많은 신앙 선배들을 만나셨고 수많은 멘토들의 도움을 받아오셨을 텐데 특별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감사를 표하고 싶은 분들 계실까요?
0: 멘토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1: 많으시죠?
0: 네, 이제 SFC 학생 신앙 운동을 같이 했던 우리 간사님들과 선배님들이시고요.
1: SFC는 고신
0: 네, 맞습니다.
1: 학생들이 모이는 모임이죠.
0: 네, 맞습니다.
1: 네, 고신 측.
0: 네. 그리고 그분들이 추천해 주셨던 뭐존 칼빈이라든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들 책을 통해서 멘토링을 계속 받았던 것 같고요.
1: 네. 그분들까지는 네.
0: 네.
1: 올라가지 마시고요.
0: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특정할 수 있는 신앙의 멘토님은 이제 충진교회 오재경 목사님, 그리고 한동대 정숙희 교수님, 아웃스탠딩 임상윤 멘토님, 이제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재경 목사님은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분들 중에 말씀과 삶이 가장 일치하시는 목사님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안에서도 깊은 영성과 울림이 있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도 겸손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시는 분이셔서 많은 도전과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저희 부모님,
1: 빼놓을 수 없죠.
0: 눈물로 항상 기도하시는 두 분과 장인 자모님도 항상 기도로 저희를 많이 응원하고 계셔서
1: 와.
0: 좋은 멘토가 되고 계십니다.
1: 집사님과 코너스톤이 이렇게 멋지게 사역할 수 있는 배후에는 귀한 멘토들이 포진해 계셨네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집사님은 앞으로 이제 청년 사업가로 캐리어를 쌓아 나가실 텐데 어떤 사업가로 평가되고 불려지길 원하십니까?
0: 앞으로 저는 단순히 이제 인테리어를 잘하는 사업가가 아니라 사람과 공간을 정직하게 연결하는 사업가로 불리고 싶습니다. 공간을 통해 사람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1: 집사님의 가족 소개 한번 해주세요.
0: 그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사랑스러운 이제 평생 동반자 이은정, 그리고 아빠의 딸로 태어나줘서 항상 고마운 박은빈, 무얼 하든 입가에 웃음을 머금게 해주는 박은찬. 저희 가정은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아내는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입니다.
1: 아유, 바쁘시네요.
0: 네, 거기다가 남편 사업한다고 서포터를 또 열심히 해주는 내조의 여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점점 신앙이 이제 커져가는 모습이 존경스럽고 대견한 와이프입니다. 첫째 딸은 이제 10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매년 이제 경동노회 성경고사 대회를 나가는데 항상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고,
1: 와.
0: 학교에서는 늘 반대표 계주 선수를 뛴다든지 실장을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이제 자랑할 게 많은 딸인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둘째 아들은 6살 유치원생입니다. 가장 예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말도 적당히 잘 들으면서도 안 듣고 심술을 부리다가도 그치고 장난치다가도 애교 부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여운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1: 와.
0: 그렇게 이제 저희 가정 이렇게 도란도란 행복하게 살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게 가장 바람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제가 수많은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가족 소개를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신 분을 처음 봤어요.
0: 그래요?
1: 네, 정말 훌륭하십니다.
0: 감사합니다.
1: 가족들 한명한 명을 이렇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사님의 입가에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지고 또 가정의 화목이 느껴지네요. 아마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도 이 기쁨, 이 행복이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정빈 집사님의 비전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0: 코너스톤이라는 이름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모퉁이 돌에서 가져온 이름입니다. 이름처럼 누군가의 삶에 오래 남는 든든한 모퉁이 돌 같은 회사,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업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은 사업 가운데 늘 안전과 화평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안전과 화평 중요하죠.
0: 그래서 공사는 작은 부주의 하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마다 어떠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늘 기도로 준비하며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과의 소통 속에서도 서로 오해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0: 모든 과정 가운데 신뢰와 화평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안전하고 바른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회사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지금까지 포항 충진교회를 섬기시며 인테리어 업체 코너스톤을 운영하시는 박정빈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집사님 건강하시고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반석. 오늘 이 시간은 안강영락교회 장대영 목사님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127편 제목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묶음이 되어 있어요. 15편은 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파트에 그렇게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127편은 그런 제목이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시편이에요. 근데 왜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렇게 묶음 속에 들어가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 시편을 읽으면 참 유익합니다. 성전에 올라간다. 우리가 지금 성전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시편이 기록될 이 당시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그냥 매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이제 분배를 받잖아요. 12지파가. 그럼 12지파가 제각각 다 전국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흩어진 12지파 중에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켜라. 이 신명기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 가서 절기를 지키고 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처럼 그렇게 쉽게 성전에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느냐? 그 거리상으로도 그들은 그게 안 돼요. 지금은 뭐 차가 있으니까 뭐 끽해야 한 2시간이면 뭐 예, 충분히 왔다 갔다 하고요. 아무리 길어도 왕복 한 3시간 잡으면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지만 그 당시는 차가 없잖아요. 걷는 게 보편적인 이동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갈릴리 북부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몇 날을 가야 돼요. 그리고 갔다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절기 지켜야 되죠. 절기 지키고 또 내려와야 되죠. 절기 지키는 것만 해도 약 일주일 가는 시간 뭐 적어도 며칠 오는 시간 그렇게 하면 보름 정도는 꼬박 걸리는 거예요. 그럼 보름 정도를 집에 일을 모두 내려놓고 성전에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그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 그

성전에 올라가는 일을 장려하기도 하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을에서 몇 사람이 그 무리가를 지어서 거기서 출발하면 저쪽 마을에서 출발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디서 만나 거기까지 오는 동안 자기들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어떤 마을에서는 120편을 부르고 어떤 121모를 오다가 어느 지역에서 또 만나면 이들이 또 합류해서 또 하나의 노래를 부르면서 또 이렇게 올라오고 또 어디서 만나서 또 노래를 부르고 이 성전에 갈 때는 전국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 동안에는 그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 이 성전이 얼마나 올라가는 것이 감격스러우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전이 보이면 안 보이는 곳에서 오다가 이제 성전이 조금 끝자락이라도 보이면 어떤 사람은 그때부터 내가 걸어갈 수 없다 그래서 무릎으로 기어가요. 엉금엉금 그 감격을 갖고 그렇게 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 지키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도 더 사랑한 노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 몇 장, 어느 거예요? 그 찬송가 몇 장인지 좋아하는 거 쭉 이렇게 꼽아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고 좋아하는 그런 찬송가가 하나 나와요. 그런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도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인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부르고 즐겨 부르고 애송하고 좋아하는 인기 있는 그 시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몇 편이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수미상관이라 그러거든요. 수, 머리수, 꼬리미, 머리와 꼬리편을 이렇게 딱딱 맞춰 나가는 거예요. 120편하고 134편을 맞추고 121편, 133편 그 안에 있는 걸 이렇게 이렇게 맞춰 나가다 보면 가장 남는 마지막 하나가 나와요. 하나나 두 개, 그 하나나 두 개가 어디냐면 바로 127편이 딱 그 센터를 자리하게 돼요. 중앙에, 중심에 127편, 128편. 그래 127편, 128편은 그리고 그 중에서도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도 노래. 그게 127편이란 말이에요. 그래, 네, 127편을 본데 그런데 또 이 127편을 보면 이 127편의 핵심은 가정의 얘기예요. 가정, 자녀들 이야기. 그럴만도 한 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동안에 가정의 일 다 내려놓고 가는 거잖아요. 이 시기가 네, 유월절, 칠칠절, 초실절, 세절기가 그 절기거든요. 이 절기는 다 농사와 관련돼요. 유월절은 이제 첫 열매를 추수하는 때예요. 여러분 추수해야 될 때 추수하지 못하면 그거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고 간다. 어떻게 마음 편하게 성전에 다녀올 수 있겠어요? 한 시간 뭐 갔다 와서 예배드리고 뭐 와서 추수하지 그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몇 날 며칠을 갔다 와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게 어떻게 되면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자체가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렇게 다녀오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가정의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가 여기 같이 녹아 있고 묶여 있는데 이제 한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가정 이야기, 자녀들의 이야기는 어떤 것인지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는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덴의 삶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에덴의 삶, 에덴의 복, 에덴의 권세. 에덴이 뭐예요? 에덴이 창세기 나오는 그 에덴 동산 에덴을 말이에요. 에덴의 복. 그 에덴의 복이 뭡니까? 한마디로 권세 있는 삶이에요. 권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권세를 주시죠. 다스려라.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 권세를 오늘날로 말하면 한 세 가지로 또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영권.

또 하나는 인권, 인권,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의 도움을 받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래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 좋은 짜그만 좋은 배필 만나고 뭐 그런 사람에 대한 복, 그게 인권이에요. 물권, 물질적인 거.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맨날 뭐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그 정상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빌빌거리며 아주 기운 없이 살고 힘 없이 사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고 포기할 수는 있어. 심지어 뭐 빼앗길 수도 있어. 예수를 위해서.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유익하던 악에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으니까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영권, 인권, 물권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에덴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에덴의 권세고 하나님 그 복을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에게 주셔요. 그걸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1절, 2절을 한번 봅시다. 1절, 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거기까지만 봅시다. 거기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세 번 나오고 있어요. 겉으로는, 문자적으로는 또 그들이 만약에 이런 노래를 부르고 가고 있다면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런 소리는 헛되다는 소리가 들리지만 그러나 그 속으로는 다른 말이 지금 함께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헛된 것이 아니라 복되다 하는 거죠. 그래 127편 1절부터 2절 고 읽은 부분은 두 사람이 보이고 있어요. 하나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성전에 올라가는 무리들.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걸 이상하게 여긴 사람. 야, 그거 성전에 갔다 온 동안에 농사 지은 거 다 망가지면 어떡해? 그런 불안함, 그런 두려움에 자꾸 의심하는 거야. 이게 꼭 맞는 걸까? 성전에 올라갔다 오는 게 정말 맞는 거야?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회의가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면서 타협하는 사람. 그걸 못 올라가고 그냥 남아서 자기들, 자기 농사 그거 뭐 짓고 있던 거 그런 거 챙기는. 두 부류가 지금 이렇게 갈라, 이 노래 속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에 올라간 사람들, 그리고 한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 누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옳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랬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 노래는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간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그들 머릿속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 고향 마을에 올라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올라가야 될 길,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셔야지 그게 진짜인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지키고 또 거두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 성전에 올라가는 일을 주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여기 이 말씀 속에, 이 노래 속에는 함께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거기 보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랬는데 그 수고의 떡, 이 수고라는 말이 1절에도 하나 나오고요. 2절에도 하나가 나와요. 1절에 보면 수고가 헛되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랬고요. 2절에도 보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랬는데 그 수고라는 단어가 번역은 똑같이 돼 있지만 원문은 달라요. 1절의 수고는 그냥 노동하는 거야. 그냥 땀 흘리고 노동하는 것이라면 2절의 수고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여기 바로 에덴이 보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에덴이 보이냐면 이 수고, 2절에 나오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하는 이 말 속에 그 수고는 히브리 말로 원문으로 에제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제브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7번밖에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통틀어 뒤져봐도 7번밖에 안 나오는 아주 드문 단어고 귀한 단어예요. 그럼 이 단어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창세기 3장 16절 17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거기 16절에 수고,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뭐 벌이라면 벌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그 결과 수고하고 그때 그 수고, 17절에는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받은 그 땅은 너로 하여금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할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용된 16절의 수고, 17절의 수고가 어떤 단어냐? 에제브. 16절은 에제브, 17절은 이자본. 같은 계열이에요. 아차브라고 하는, 아차브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가 16절의 에제브, 17절의 이자본이라는 단어. 같은, 결국은 같은 수고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6절에서 그 단어가 시작되는데 그 다음 두 번째로 발견된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시편 127편 그 2절에 나오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수고해야지 먹는다 그랬죠. 근데 12절에 보면 수고에 그렇게 수고해서 떡을 먹는 일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누구는?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에게는 그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복되게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성전에 올라와서 절기 지키고 내려가라 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무언가 불안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 말은 조금 더 풀이하면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헛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신비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에덴의 그 복을 죄짓기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땅이 저주받기 이전에 그 땅의 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에덴의 복이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고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에덴의 복을 회복하실 것이라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이제 그 믿음을 갖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았다. 창세기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았다 할 때 그 땅이 저주받은 건 수고하면 먹는 게 아니라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먹는 게 아니라 그 창세기 말씀은 꼭 그렇게 읽혀지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네 마음대로 거둘 수가 없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노력하면 이만큼 노력하면 이만큼 거둘 것이다 하는 그 예상되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건 저주가 아니야. 근데 아무리 용을 쓰고 뭐 무슨 노력을 해도 잘 안 돼, 안 풀려. 그게 뭐예요? 그게 저주받은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127편의 2절 말씀은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은 거꾸로 이걸 읽게 되는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복되게 하신다. 수고의 떡을 먹

갈지라도 그게 수고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시고, 그러나 올라가지 않고 타협하고 또 자기 방식대로 무언가를 일으켜보겠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그들이 아무리 용을 쓰고 무슨 노력을 할지라도 그렇게 먹는 떡이지만 그 결국은 헛되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서 거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타나요. 그 모든 수고가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은 그 영권, 인권, 물권, 에덴의 복을 회복하시는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야? 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것일까? 쉬울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당장 긴급하게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어. 오늘 해결해야 돼. 그럼 그거 여러분 내려놓고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타협이 시작되는 거야. 그게 한 번, 두 번 가다 보니까 결국은 주일을 빼먹고 주일을 잊어먹는 그런 불신자가 되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의 마음과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지.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 그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그 말씀대로 중심 지키고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봐주지 않으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뭘 어떻게 하나님 믿고 살라고.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갚으셔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말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모험이나 그런 도전, 그런 그 일 하나 없이 그저 기도만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행동, 행위, 모든 것 하나님이 보고 있고 응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성전과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 집인 우리의 집. 다른 또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가정은 하나예요, 하나.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내 집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성전이란 대목이 나오면 신약에서는 교회라를 생각하면 돼요.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교회로, 오늘날의 교회로 이렇게 그 의미가 바뀌는 과정에는 역사적인 그 맥락이 있어요. 그걸 뭐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구약에 나오는 성전이라는 그것들이 있으면 신약에,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 성전에 대한 그 태도는 지금 우리가 교회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집을 위해서 이제 일하셔야 돼요? 일해 주실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내 집을 위해서, 그 사람의 집을 위해서. 또 다르게는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애쓰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데,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가장 사랑받은 시편이 127편이라고 그랬죠. 그 127편의 1절에서 5절까지 내용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 그 구절, 그게 3절에서 5절까지 가정의 이야기고 자녀들의, 자식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3절 말씀만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요즘은 자식이 많으면 많아서 원수, 없으면 없는 대로 근심, 뭐 그렇다 그러지만 그 자식들이 한

0: 나같이 하나님이 잘되게 하셔서 상급이요 정말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내게 복 주신다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또 그리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의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들. 그들의 수고, 그들의 눈물, 그들의 땀을 주님이 보시고 그러면 네가 내 집을 위해서 애쓰는 그 수고대로 내가 너의 집과 너의 가정, 너의 자녀들은 내가 길러줄게. 그게 이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간 사람들이 아, 뭐 헛되다 헛되다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자식들 생각하고 자식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두고 온 그 집에 남아있는 아이들, 자녀들, 가정의 일을 지금 근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믿음을 갖고 올라간다 그러지만 한편은 또 염려되고 근심되고 그러는데 그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길러주시는 거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을 자녀들을 잘 기르면 얼마나 어디까지 잘 기를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길러주셔야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그 하나님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들을 가정 그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그 약속을 갖고 다 올라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127편은 간증이 있어. 뭐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길러주시는 거다. 우리 새끼들을 정말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되게 하시는구나. 그 간증이 있으니까 이런 노래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부를 수 있는 거지. 특정한 몇 사람만의 이야기라면 어떻게 이런 노래가 이런 이야기가 전파되고 불려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가정을 그들의 집을 그들의 자녀들을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그 속에 이 노래를 부르고 다녀온 이들의 간증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지켜주실 거예요.
1: 지금까지 안강영락교회 장대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61국에 3459번 761에 3459 안강영락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그 교회가 좀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학교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예요. 뻔하죠. 그 으슥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무섭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였는데 뛰어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애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 와라.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만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0: 된다.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이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 기념일이 많았던 한 달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가족분들 또 가까운 분들 챙기시느라 분주한 날들 많았을 텐데요. 오늘은 복된 주일 아침, 어떤 마음으로 이 아침 맞고 계십니까? 한동안 방송에서 잘 안 보인다 했는데요. 그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전도사님이 돼서 나타나신 가수 유열 씨 간증을 들었습니다. 희귀 질환인 폐섬유증으로 두 번의 심정지까지 겪으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던데요. 의사마저 고비를 말하던 절망의 순간, 기적처럼 폐기증자가 나타나 7시간의 대수술 끝에 깨어났었습니다. 수술 후에 의식을 찾은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철저한 회개였다고 해요. 죽음 앞에 서보니 온통 자기 자신으로만 가득했던 지난 시간들, 지나온 삶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죠.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메모지에. 그렇게 살면 안 되었던 거다. 네,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전하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가 병상에서 간절히 적었던 희망사항 노트에는요, 아들을 학교에 바래다 주기, 또 아들 축구할 때 운동장에서 응원하기 같은 소박한 일상들이 적혀 있던데요. 우리가 무심히 보내는 오늘의 일상, 누군가는 밤새 눈물로 얻어낸 기적과 같은 하루겠죠? 모든 것이 감사로 고백되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난 유열 씨는 기증자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축복이자 기적이며 그 시간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유열 씨의 목소리로 찬양이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하시고요. 담백글스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영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죽음의 문턱에 섰던 가수 유열 씨 간증 이야기하면서 모닝프레즈의 문을 열었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아내와 또 어린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 또 화제가 됐는데요. 아내에겐 사랑을 다 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모든 게 감사했다고 적었고요. 아빠랑 축구하는 게 소원이라는 아들에게는 많은 일을 아빠가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길 바라고 기도할게 라는 가슴 먹먹한 유언장을 삐뚤삐뚤한 글씨로 남겼더라고요. 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 가슴 먹먹한 간증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까? 조수아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그리고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은혜 아니면 이어집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 곁에 남아주오. 유열 씨의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모든 기적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배후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을 나누는 이 극동방송에서의 시간도 참 감사하고 은혜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의무감으로 했던 일상이 내가 하고 싶어서 차지하고 싶었던 희망사항이 된다면, 그렇게 감사로 오늘을 시작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기타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정실의 연주 찬양인데요.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함께 하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이 시간에는 기쁨의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수량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방송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의 보좌 앞에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구별된 모습보다 여전히 연약하다는 그 변명으로 죄를 지으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십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저희에게 십자가 생명을 주심에 또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만물이 생기로 충만한 이 계절, 우리에게도 새 생명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살고 함께 일함으로 진정한 주님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새 가족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일심동체, 같은 곳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80년을 한결같이 달려온 기쁨의 교회, 이제는 높이 날아오르는 큰 은혜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강단에서 솟아난 생명수를 흡족히 마심으로 영육이 더욱 강건하여지고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수가 창이란 강이 되어 지역과 나라와 온 열방으로 흘러갈 때,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만물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들, 거룩한 손들어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고, 남녀노소 모든 세대의 세기를 여시고 합당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과 전술을 가르치시고, 이간질하며 원수 맺게 하는 사단에 맞서 원수를 사랑함으로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에 되어 마침내 일본을 비롯한 온 열방을 유업으로 얻게 하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대한민국과 세계 질서를 재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3 지방선거를 통하여 전국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오직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

십자가 군기 높이 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싸울 기도원의 용사들을 대한민국은 물론 온 세계 열방 곳곳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 주시고 엘리사에게 임한 갑절의 능력을 주시어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다 고침받고 새것이 되는 거룩한 역사 일어나며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 새술로 충만하며 만복 거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마음을 따고 뜻을 따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절대 순종함으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는 이기는 자의 책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와 일심동체가 된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영원한 영광의 제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 일심동체로 왜 잘 믿어야 되느냐? 천년 동안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함입니다.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때와 시기를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잘 분별해 보면 더 이상 증거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영광의 왕이 몸으로 오시기 전에 가장 높은 하늘로부터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한 대로 한때, 두때, 반때, 한일에의 7년에 후 3년 반, 1260일, 42달 동안 그토록 마귀는 온 세상 피조물들로부터 경배를 받고자 하는데, 그래, 네 소원대로 이 세상 너 원하는 대로 올무, 덫을 만드는 걸 허락하노라. 그때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을 피하고 항상 깨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서 신앙생활을 정말 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대충 적당하게 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체도 세상도 다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만이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요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갈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AI다 아무리 편리하다 역사가 있고 사람은 다 죄로 인해 죽는 겁니다. 하나님 티끌로 만들어놓고 영을 영원한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면 결국 땅의 티끌로 돌아갑니다. 허망합니다. 좋은 데 갔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좋은 데 가요? 창조주 하나님 법칙대로 가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아버지의 본향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이 정욕이 욕심이요 탐심 이것 때문에 죄를 낳는 거예요. 세상이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신앙생활은 하늘에 예비되고 있는 아버지의 본향집 창세로부터 예비해 놓은 집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이거는 아편이 아닙니다. 고달픈 세상의 마약이 아닙니다.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통곡하는 것이 없는

그런 곳에 가야 합니다. 사람은 감옥에 살면 안 돼. 영원한 감옥,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달려갈 길을 잘 마친 자들은 각자가 충성한 대로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면류관 받는 건 아닙니다. 굳게 붙잡고 지키는 자. 면류관은 뭐냐?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지극히 높여져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보좌에 다시 오르셔서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은 뭐냐? 만명의 왕에게 왕권, 분봉 왕권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자신의 마음에 합하고 충성한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왕관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입니다. 주와 함께 왕노릇 하라고, 천년 동안 세세토록. 여러분 다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또 설교하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 위해서, 그 여러분 자손들 위해서, 또 저와 제 자손들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대히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그저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소원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왕을 그 뜻을 받들겠다, 섬기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교적 형태로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경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다 감찰하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예수 믿고 경건을 유익의 재료로 잠깐 자기를 높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 눈물 흘릴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참된 효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는 비행기 탑승 티켓을 예매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매 다 했잖아요, 표. 근데 비행기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 다 아닙니다. 죽으면 천국이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의 정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던 영원한 멸망길, 그 길을 따라 살면 자동으로 갑니다. 영원한 멸망길에서 십자가의 길로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화라 그러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는 겁니다. 흉내내는 연기를 잘하다 보면 메소드 연기를 하게 돼요. 그 성도, 그 사람을 보면 아, 예수님같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많이 오는데 즐기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로받고 대접받으려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성도는, 교회는 이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도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고 소금 맛을, 빛을 잃어버리면 같이 망하고 같이 타락하고 변질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참된 교회가 가는 만큼 그 시대가 복을 받고 빛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유럽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생겨 있잖아요. 옛날 같지 않거든요. 영국도 과거에 전 세계에 청교도에 신앙의 복음의 빛을 발했을 때가 최고의 절정기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도 지금은 잠시 패권을 쥐고 있지만 한국은 백몇십 년 전, 7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복권은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받을 짓을 하고 복 내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좁은 길로 방향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놀러 가야죠, 놀러 가야죠. 주일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안식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회로 바꾸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쉬운 길을 택해요. 쉬운 길을. 죄의 유혹을 이기는 거룩한 길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힘센 권력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죄입니다. 죄. 죄는 어디서 나오느냐? 욕심이 잉태한 것이죠. 욕심 때문에 죄를 넣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은 욕심 없는 사람이든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탐심, 우상숭배, 욕심, 우상숭배 싸우는 기관이 있다면 참된 교회입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저는 지식으로 설교 잘하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저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 탐심과 죽기까지 싸우는 거더라고요. 이게 죽을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가 제일 잘 믿는 것 같잖아요. 그죠? 왜 저것밖에 못하나? 해봐, 해봐.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를 알 거예요. 한평생 신앙생활하고도 영원한 모든 영혼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을 사람이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내 심정을 바라고 심장이 터져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걸 알고 나면 그게 사랑이구나. 육체를 따라 아버지의 원수된 내가 청개구리 같은 자식이구나. 이 십자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그때부터 세상에 빼는 게 없어요. 사나 죽으나, 공부를 하나, 돈을 버나, 정치를 하나, 예술을 하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 뜻을 따라가는데, 한평생 교회 다니고 저보다 또 몇 대 신앙을 자랑하는 분들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서 너무 멀어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농담으로 여겨,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떨지를 않는 거예요. 또 요즘 뭐 유튜브도 막 세상 지식이 여기저기 막 좋아하는 설교들 있으니까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자기의 스승을 많이 둡니다. 저는 여러분의 십자가 지라고 하잖아요. 기쁨으로 지라 하잖아요. 이런 설교를 하면은 교회가 부흥 못해요. 편안하고 축제 열고 즐겁게 해줘야죠. 그것도 한 번씩 합니다. 우리 체육대회도 했잖아요. 금한돈 받은 사람은 회개할지어다. 저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고달픈 세상에 위로를 해드리는 것이고, 신앙의 진수는 십자가를 기꺼이 질 때부터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 지고 싶겠어요? 이게 달구나. 아버지 불효자나 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기는 길입니다. 지금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식적으로 번영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깨끗하게 신앙생활인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되면 깨끗한 것 같지 않아요? 더 유혹이 더 많아요. 욕망 자체가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법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면 딱 타락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타락하기 딱 좋은 위치야. 그래서 여러분, 죽 중에 제가 잘 먹는 죽이 타락죽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특별히 직분을 맡은 자들, 말씀을 맡은 종들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잘 달려가다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또이 길은요,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생각, 말씀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계속해서 순간순간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교회 생활, 근성으로 왔다 갔다 해도, 한 평생 교회 생활해도 죄송합니다. 육체에 묶여 있는 어린아이 같은, 어린 양의 피로 회개는 적용되지만 어린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로 행하게 된다고. 자식은 자식인데 왼수 같은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 효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영원한 생명길, 이게 영원한 생명길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광대하여 따르는 자가 많다고. 믿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저야말로 예수 안 믿을 조건이 만 가지가 넘는 집안 출신인데, 억지로 목사 돼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회개만 깊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교수에 이 은혜를 맡기시다니 어떤 마음이 불끈불끈 섰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더 고생해야지, 더 고난받아, 더 당해야지, 이런 마음이 솟아요. 그런데 또 여러분, 예수 믿다가 뒤져라 그러지 마세요. 분량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분량, 분수가 있는 거예요. 신학 공부로 됩니까? 지식으로 됩니까? 훈련으로 됩니까? 그건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내가 그 사랑에 기꺼워져서 육체와 함께 묶여진 정욕과 탐심, 생각을 못 박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황홀한 구원의 은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천국에서 전화 왔잖아요. 받으세요 빨리.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길, 좁은 길이죠. 십자가 길이죠. 힘든 길인 것 같은데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요,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체험요? 신기한 체험. 저는 여러분이 신기한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체험이냐? 계속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요, 너무 힘들고요, 예수 믿는 게 싫어요, 목회가 힘들고 성도 힘들고 때려치고 싶어요, 교회 오면은 좋다, 예수 교회 오면 좋다, 신앙생활 행복하다, 그것도 맞아요. 그건 다 그건요 초인도 케이스에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믿음에 제대로 진수를 들어가면 광야길로 하나님이 구별해서 이끌거든요. 그때부터요 불평, 원망,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 여기 수두룩 빽빽합니다. 여전히 지금 이래가지고 그냥 조직에 출장 나온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좋은 길이지만 통과해야 될 훈련이 있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광야길을 걷다 보면은요 계속 그래도 걸어야 돼. 계속 아무리 힘들어도 걸어야 돼. 자빠지고 넘어지고 비투성이가 돼도 계속 걷다 보면은 점점 쉽고 점점 가벼운 이 길이 평강의 길이요, 이 길이 즐겁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안에 즐겁고 어떤 길이에요? 복된 길이로다. 한평생 신앙생활한 어른들, 한평생 신앙생활 했잖아요. 저 나이보다 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이게 되어야 나이 들어가지고 세상에 그런 연세 많은 어른들과 구별되게 사는 거 아닙니까? 내 그 사람 육체는 점점 쇠약해져가고 서글퍼지는 것 같지만 내 속에 있는 사람은 주님 만나고 부활의 몸, 영광의 몸 입을 것 때문에 날로 새롭도다. 이건 날로 먹을 수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십자가를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즐거움을 따라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도 할배가 돼가지고요 손주 보는 즐거움 대단합니다. 여러분은 자랑을 안 해요. 돈 내야 되기 때문에 참 기쁘죠. 그러나 그 즐거움을 능가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며 산을 걷거나 새벽에 고요지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 하늘의 기쁨, 이걸 성도에 선물 주고 싶은데. 저는 1대 신앙 아닙니까? 4대, 5대째 신앙인데도 죄송합니다. 별로 이게 막 기쁨 같지 않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힘들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길이지만 그래도 묵묵히 걷다 보면 어떤 일을 하냐? 이게요 믿음의 눈, 영안이 조금씩 밝아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이 빛이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 지혜와 계시의 말씀께서 영혼의 세계 천국을 계속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여기며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확인하세요. 확인.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이 감사, 이 은혜는 이게 저의 보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물을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물을 받았는데 보물이 보물인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길을 걷다 보면요 처음에는 다 자빠지고 넘어지며 울면서 걷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달라진 것 같고, 그죠? 또 그렇게 살아라고 권면하면 싫지요? 왜 그런가? 아직 애기이기 때문에 영적인 걸음마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걸음마 훈련을 하는 동안 자빠지고 넘어지, 수없이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일들을 경험하냐? 육신의 정욕, 만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옷이 하나씩 둘씩 벗겨지는 겁니다. 이 세상 정욕의 누더기가 하나씩 둘씩 벗겨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수십 년째 했는데도 아직도 이 세상에 쓰러지고 말 것들을 바라보면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을 바로 그걸 자랑하고 있다면 아주 철들라면 가맞습니다. 이것을 이 과정을 성화라 그러는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 할례,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주를 따라가다 보면 상처를 받고 흔적이 남기고 흉터가 생길까요? 믿음 오랫동안 교회 지킨 분들 보면 다 마음에 그 사람 물론 속사람 흉터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제자 도마가 최초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만졌잖아요. 만져보라고. 어떤 몸을 만졌나요? 못에 찔린 나의 손과 발, 율법의 창에 찔린

꼬리에 큰 흉터를 만져보라고, 상처를 만져보라고, 흔적을 만져보라고. 이 세상에 다른 구세주는 없습니다. 이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오실 때에, 땅으로 오실 때, 공중 말고 땅으로 오실 때, 이 세상에 고관 대작들과 높은 자들이 통곡하는 일이 있다고.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갈 길이 아직도 멉니다. 교회 다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 상처투성입니다. 선교하면, 생활 선교하면 상처투성입니다. 저는 일대 신앙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이걸 기꺼이 지고 가는 것이 영적 아비구나. 이걸 기꺼이 지고 가는 것이 목회자구나. 이걸 기꺼이 지고 가는 것이 직분자구나. 지도자구나. 이거 감당 못하면요, 오히려 직분 감당하다 시험 들어가지고 힘들어지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사람을 가지고 노는 귀신, 사단의 세력과 싸운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실존하고 실재합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받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 1초도 방심하지 말고 말씀과 성령 충만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 갑옷을 입으면 광신자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교회가, 가정이, 이 도시가 보호받는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을 열고 바라보십시오. 그런 싸우는 자들이 다 들려버리고 없으면요, 이 땅이 마귀의 올무가 완성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환도뼈가 어그러졌잖아요. 야복강가에서 상처가 생긴 거예요. 환도뼈에 골반뼈가 삐어버린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육신의 옷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보좌에 계시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을 봅니다. 아, 쉽게 말해 천국을 보았다. 그때부터 이름이 변해요. 움켜쥐고 속이는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 죄와 사망을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야곱은 그때부터 육체를 따라 살 수 없어요. 환도뼈를 어그러뜨려 놓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 안목, 이성의 자랑,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름절름거리면서 이래가지고 여기 예수 좀 깊이 잘 믿는 분들 다 환도뼈가 어그러진 분들입니다. 저도 수없이 하나님이 환도뼈를 어그러뜨리지 않았으면 공부도 좀 했겠다. 생긴 건 어때요? 뭐 소도둑까지 생겼다고? 괜찮지 않습니까? 다리가 좀 짧아서 그렇지. 7cm만 길었으면 길었으면. 예수 복음, 성경에 주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그 가족도 아내도 자식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사랑에 나는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계속 길을 닦아야 돼요. 주님과 나하고 계속 대화 소통이 돼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아, 설교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또 영적 전쟁에 교회를 이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길이 뚱 뚫리는데 어느 날 이게 도로가 콱 뚫린 것처럼 생수가 툭 터지는 것처럼 아, 이게 자유하게 돼.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 좋은 선물을 우리 자손들에게 여러분에게 선물하고 싶은데 이게 좁은 길이거든요. 골짜기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자빠지고 넘어지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주저앉아 있어요. 의심하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또 아이고 뭐 딴 데 가자 해가지고 뭐 딴 데도 가고. 은혜죠, 은혜. 은혜, 은혜, 은혜. 모든 것이 뭡니까? 바리새파 청년 사울,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잖아요. 육체의 가시에 찔리는 상처받음으로 율법적 종교생활하면 어렵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죄인의 개수죠. 이 종교의 옷이 벗겨져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도바울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를 받거나 깨어지거나 부수어지는 것, 흉터가 생기는 것 싫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제대로 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 육체로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 의지하다 보면 성령의 능력 세임을 입어요. 그때부터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간 사람 전부 흉터와 상처가 있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볼래요 여기? 여러분 애미기 가지고 생긴 이 상처들 보라고. 부모님들이 자식 때문에 상처받고 흉터 생겨 똑같습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이요, 직분이 뭐냐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요, 물론 교육이다 훈련이다 또 문화다 정부 시책이다 도움됩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질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분량이 뭐냐,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그걸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진짜 은혜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달콤한 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문제는요, 갑산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순교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많은 짐을 지고 있어요, 기쁨의 교회는. 그러나 자기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 분량을 그 감당할 때가 하나님께서 연단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상처는 우리의 영원한 계급장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훈장이고 면류관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 믿지 않으면 종교는 아편이 되고 마약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생명나무의 길 인내하며 계속 따라가다 보면 예비해 두신 은혜의 역전을 체험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은혜의 역전. 따라 은혜의 역전. 저는 여러분 이 체험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 계속 고생하고 눈물만 지으면 가는 게 아니라 샘물이 솟아나요. 즉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십자가는 끝장났잖아요. 근데 부활에 지극히 높여지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역전을 맛보기로 몇 번 보게 하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분량이 다르지만 저는 여러 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됐다 싶으면 골짜기로 집어넣고, 아,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골짜기로 집어넣고, 이제는 뭐 더 깊은 골짜기도, 예, 알았습니다. 예, 나리, 알았습니다.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 주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따라가세요. 예, 나리. 우리는 몸종이에요, 몸종. 노예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님이 전능한 분이 다 알아서 하세요. 전지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홀가분하고 가벼운 거예요. 아, 이것을 몰랐구나, 이것을 몰랐구나.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자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운 만큼 근심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답답해하는 만큼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더 멀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요, 죄인들의 친구 집에 가가지고 막 파티하고요, 막 즐겁게 지내고요, 막 저 뭐요,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 막 성깔이 급했잖아요. 이 번개 콩밥값 먹을 녀석들아 이러고 막 별명도 지어주고 그랬어요. 얼마나 재미나게 산지 몰라요. 이 역전의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날 때요, 나타나려고 할 때,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나타나려고 할 때 대개 다섯 가지 사인이 나타납니다. 몇 가지요? 다섯 가지. 이 사인판 이름을 평깨감말고라고 부르겠습니다. 뭐라고요? 평깨감말고. 자, 그러면 운을 띄워주시면 좋겠죠? 아, 다시. 평강의 사인입니다. 막 근심, 걱정,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도 희한하게도요, 모든 지각에 또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다스리는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역전의 은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게 훈련이 반복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 평강을 지켜야 돼요. 훈련이 안 되면요, 막 뭐 믿음 좋고 찬양하고 막 이러다가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패닉 상태에 빠져요. 어떤 상태에도 평강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왕이 평강을 주시기로 오잖아요. 몸으로 때가 되면은 평강의 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여러분이 평강의 영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하나님의 평강으로 뱀과 전갈, 사단의 물이 이 세상 시스템을 밟습니다. 평, 그 다음 뭐예요? 깨. 깨는 뭡니까? 깨가 쏟아지는 게 아니고 평강 다음에는 깨끗하게 하시는 사인입니다. 농부가, 하나님 농부입니다,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가지된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요, 갑자기 이런 때는 어떤 경우냐, 갑자기 기존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또는 하나의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상처받기도 합니다. 갑자기 관계가 끊어지니까 깨끗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새 만남이 시작되거나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이걸 저도 많이 반복하면서 보니까, 성경을 읽고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아, 그럼 깨끗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온 세상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지금 앞으로 많이 열매 맺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왜 겨울 동안 막 무성하게 단단한 것 봄 되면 가지치기 하잖아요.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평깨, 그 다음 뭐예요? 감. 감은 뭐냐? 감사의 증거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 광야 같고 사막 같아, 사방으로 두개 올라쌓임 당한 것 같아.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 마음에서는, 내 생각에서는

계속 감사가 샘솟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내적으로. 브닌나가 한나를 막 구박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미쳐 죽는 거예요. 막 하나님 태를 닫아 놓은 거예요. 한나는 브닌나는 막 애가 손풍풍풍 나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자들이 질투 있잖아요. 남자들의 질투는 더하죠. 막 그런데 미치겠는데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쫙 부르다가 술 취한 것처럼 다 쏟아부어서 마음을 토하다 보니까 얼굴에 근심 빛이 없었어요. 모든 지각에도 하나님 평강이 딱 지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났어요? 애기 죽으나 안 죽으나 괜찮습니다 하는데 사무엘 턱 들어서고 애 다섯이 더 들어서요. 이스라엘의 국모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통은 막 이때 오해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시름을 포기하는데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태 문을 닫아 태는 뭡니까? 기도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딱 불평하고 얼굴이 묶여있어서 그건 왜냐?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의 할례가 일어날지어다. 평깨 감, 그다음 말입니다. 말. 말은 뭡니까? 말씀으로 주시는 사인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졌던 하나님 말씀들, 설교도 그냥 수없이 듣지만은 무심코 들어왔던 말씀들이요, 내 골수에 내 마음판에 팍 박히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면 아 이게 역전이 시작되는 사인이라고 아시면 돼요. 그럼 많은 분들에게 예배 들어오지만은요 그냥 귀는 있어도 들리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평계 감, 그 다음 뭡니까? 말, 그 다음에 고. 고는 뭐냐?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우리는 고난은 다 실패고 다 비극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여러분 잘 말씀의 눈으로 보면 불법이 성해져 갑니다. 죄가 번성한다는 거예요. 죄가 죄악이 번성해져 가요. 사람들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법칙을 우습게 여겨요. 교만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죄가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점 미지근해지고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이 길을 가려면 좁은 길을 가려면 고난 겪는 것 같잖아요. 나만 이 길을 걸어간 것 같잖아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요 묵묵히 계속 끝까지 걸어다 보면 역전이 시작돼요.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겨. 아 고난당한 것이 내 유익이구나.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율례가 뭡니까? 내 몫의 태인,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내 몫의 십자가를 달게 기꺼이 지고 갈 수 있는 보물 같은 보석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보물이에요. 이 보물이 있느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성경을 안 볼 수 없고 연구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보물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다 가지고 모든 뭐 인기와 명예와 부요를 다 가져도 권력을 다 가져도 공허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허전하니까 막 뭐 엄청난 낭비를 하고 뭐 이러는데요. 다 그 공허해서 공허해서 따라 때가 되면 ABCD 정답은 여러분이 찾았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보석 같은 성품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이건이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주님과 함께 나눌 기쁨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 비유잖아요. 남편입니다. 비유입니다. 그분과 영원히 영원히 행복한 동행을 하는 거예요. 이 평계 감 말고 역전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사인이 나타날 때 그때 어떤 일을 하냐? 확신을 갖게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길이 맞구나. 더 담대한 길을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 오면 쉽지는 않았는데 많은 여러 가지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오시면 와서 막 격려를 하고 이러면 이분들도 거기 이번에도 그 38년 동안 아 대단한 엘리트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면 주님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하고 답답해서 왔는데 막 용기를 북돋우고 막 이러니까 이분이 너무 고맙다고 어제 편지 왔잖아요. 하는 말 그 여러분의 섬김과 함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 분량이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한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사도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육체의 생각, 세상의 생각은 절대로 이해 안 됩니다. 종교적 생각으로는. 그런데 말씀을 믿고 우리의 생각보다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한번 감정까지도 쳐서 복종시켜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상처난 감정을 따라 반응하고 막 발작하지 말고요. 생각하지 말고 일단 표정을 짓고. 그래서 제가 자꾸 권해드리는 것이 춤도 춰보고 막 천국에 있는 것처럼 해보라 그러는데, 항상 제가 이런 권면을 하고 나면 저만 삐에로 된 것 같아요. 보통 해보라 그러면 뻐덩뻐덩해요. 우리 안정신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은희 목사님도 너무 춤을 안 춰.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제가 지금까지 목사 노릇 하면서요 고비고비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여기 오기 전에 200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사모하고 애들하고 막 오갈 데 없으니까 막 노래 부르는데, 턱 보니까요 21년 22년 전에 정치 킴 장모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아, 그 전화를 안 받았어야 되는데. 또 여러 번의 고비가 있는데 그때마다요 진짜입니다. 춤췄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애들이 도둑 맞아가지고 막 그 자기들만 있을 때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격려를 하고 용기를 북돋았어요. 야, 나는 이 춤바람 목사구나. 더 큰 믿음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암에 걸리신 분 있습니까? 죽으면 안 되는데 수술 언제고, 이 걱정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생명을 맡겨놓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또 아십니까?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서 네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날지. 여러분, 그때부터 평가감 말고를 경험하고 나서부터 아, 십자가 길을 확신하고 더 담당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달려가는 거죠.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인생의 속도가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입니다. 비록 우리가 달팽이처럼 노래 터져도 부활 영생 천국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토끼처럼 빠르게 달려도 방향이 틀렸다면 그 끝은 영원한 사망의 어둠이요 절망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길, 영생길을 따라 걷고 있다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풀의 꽃과 같은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내가 부족한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보물은 예수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고 깨닫는 거예요. 끝까지 생명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영원한 생명길을 큰 확신을 갖고 달려가고 있다면 자동적으로 이 비슷한 요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이런 일을 피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행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관중석에 앉아서 달려가는 선수들을 구경하는 삶이 아닙니다. 일평생 믿음으로 달려가는 영적인 마라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투성이 되고 상처받고 힘들고 이리저리 어려웠어도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사람 보고 달려가면 실망합니다. 환경 보고 달려가면 지칩니다. 오직 앞서 그 길을 달려가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힘을 받고 완주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이 말씀을 제 마음판에 새기며 이 생명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르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목자로 인도하잖아요. 또 우리 교회도 직분자들, 교사들 많이 있지요.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더라고요. 부족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했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후대 사람들, 특히 우리의 자손들이 어떻게 기억할 것 같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더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 것 같지 않더라. 늘 불평하고 엄마가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상처라 괴롭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봤던 것 같더라. 그래서 나도 안 믿고 싶다 사실은. 이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했던 많은 설교들 여러분이 다 기억 못하더라도 아, 박진성 목사라는 그 사람,
그래도 기억나는 그 한 가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우리 앞서 달려갈 길을 잘 마쳤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94세 니시모토 목사님, 일본에서 어떻게 80개 교회를 개척해? 92세 천호기 권사님, 남편도 여인인데 60년을 이 두 선배님은 믿음의 경주 결승점에 거의 다 왔어요. 우리도 이런 분들 본받아서 끝까지 잘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달려갈 길을 잘 마친 자들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빛난 면류관, 나와 함께 왕노로 달 왕관을 예비했다고. 이 면류관을 다 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절 없이 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인생, 육체와 세상을 따라만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하여, 영생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라. 하나님, 달려갈 길을 곧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새 힘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

0: 죄인 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길 열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1: 아멘.
0: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사가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빛난 면류관 취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기쁨의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쁨의 교회 지역번호 054-279-10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네, 저는 포항 선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하민 권사입니다. 네,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지 않으면 제가 영원히 목마르고 배고픈 것 같아서 거의 매일 그냥 공기와 같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전 할 수 있는 게 오로지 섬길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겠다 싶어서 또 북한까지 제가 갈 수는 없잖아요. 북한에도 보니까 동포들이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형편이 안 돼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부의 두랩돈을 기이 받으셨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그냥 무심코 마시는 그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심는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실 것 같아가지고 아,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린다고 항상 멘트에 나오듯이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극동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휴대폰 들고 그냥 눌러주시고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한 구자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극동방송을 듣지 않으면 영혼이 목마르고 배가 고픈 것 같다는 박하민 권사님은 그렇기에 극동방송의 전파가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두랩돈 과부의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과부의 두랩돈과 같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극동방송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가능케 합니다. 전파 선교사,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오후. 말씀의 오후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종식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느 지역에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물론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존재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아무리 잘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해도,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변질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라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그 일을 전혀 하지 못할 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마음은 어떠할까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통화가 안 돼. 수천억을 투자해서 자동차를 만들었어. 달리지를 못해. 유명한 디자이너 총동원해서 멋진 소파를 만들었어요. 앉을 수가 없어요. 어떡할까요? 다 버리겠죠. 교회도 똑같지 않겠어요? 영혼 구원 못하는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전도를 동의하게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드러내는 유일한 증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유일한 증표, 그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걸 위해 만들었을 거예요. 오삼일을 통해 포중침의 존재 이유를 다시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합니다. 자,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나 돈이 많은 도시 라오디게에 세워져서 부족함이 없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놀랍게도 주님에게 단 하나의 칭찬도 받지를 못하고 오직 책망만 잔뜩 받았어요. 아니, 그 부자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칭찬을 하나도 못 받았을까? 책망만 잔뜩 받았을까? 15절을 볼까요? 눈으로 보십시오. 성경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이 보신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인들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자의식과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다를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보신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미지근했어요. 미지근하다는 의미를 여러분 대충 느낌이 올 텐데요. 미지근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에 결코 인생을 던지지 않습니다. 진리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신앙생활 선을 내가 딱 끊어놓습니다. 난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누가 뭐래도 천지개벽은 난 안 해. 이런 태도. 이런 태도를 가지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으로 도전해도 미지근한 상태로 가게 돼요.

이렇게 미지근해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상관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쓰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럼 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열정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해졌을까요? 17절입니다. 여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자의식과 하나님이 보신 라오디게아의 모습이 대조가 되는데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뭐 넉넉하다. 이렇게 자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함이 그들을 미지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부유함 때문에 미지근해집니까? 그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을 보면서 안정감을 누렸어요. 우리 돈 많아. 걱정 없어. 극단적으로 하나님 안 계셔도 우린 잘 살 수 있어. 돈이 주는 안정감의 도취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부유함이든 뭐 다른 어떤 것이든 환경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갖게 되면 그쪽으로 마음이 가요. 그럼 상대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는 마음은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여기 있으니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하루에도 계속 쳐다봅니다. 통장 잔고 계속 쳐다보고요. 주식 계속 보고요. 그게 안정감을 주니까. 올인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점점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안정감이 있다면 혹시 그 뿌리가 어딘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안정감의 뿌리가 환경이나 돈에 있다면 여러분도 틀림없이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원리 같은 겁니다. 안정감의 뿌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감을 누리면서도 계속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부유함이 주는 안정감을 라오디게아 교인이 갖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보시는 라오디게아 교인은 전혀 딴판이죠. 17절을 보면 네 너무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성령께서 보시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너무나 곤고하고 가련해, 비참하고 불쌍했어요. 성령이 찍은 사진이 그랬다는 거예요. 피골이 상접하고 너무나 가여운 상태. 마치 누가 같았냐면 소돔성의 롯과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걸로 안정감을 누리면 뭐 하나님 안 계셔도 살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 이 땅에 있는 건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딱 서보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에 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은요, 정말 곤고하고 가련해요. 너무 가여운 거예요. 영적으로 빈털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산 게 없으니까.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였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그 무엇에 안정감의 뿌리를 두고 살면 여러분도 이렇게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권하세요. 18절입니다. 사라는 얘기를 세 번 하죠.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이 말은 진짜 금을 사고 흰색 옷, 오늘 입으면 많은데 흰색 옷을 사고 약국 가서 안약을 사라는 말이 아니죠. 영적인 것을 사라는 거예요. 기도를 사라. 말씀을 사라. 순종을 사라. 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기도해라. 값을 치르고 성경을 읽어라. 값을 치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성경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것에는 값을 안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쁘면 기도 안 해요. 바쁘면 성경 안 읽지. 바빠 죽여도 언제 그거 해. 순종? 아직 그건 시간에서 못해. 대가를 전혀 안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비참해진 거야. 다시 영적인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치르고 살아라.

0: 사고 계십니까? 우리 뭐 세상 살면서 다 값 치러주고 옷도 사고 차도 사고 다 사죠? 여러분 영적인 것을 사는데 값을 치르고 계십니까? 늘 뒷전에 밀려 있잖아요? 그럼 우리 영혼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찾아갈 테니까 문 두드릴 테니까 문을 열어라. 나와 같이 교제를 회복하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거예요. 아무개야 문 열어라.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말고 나와 교제하며 살자. 말씀하세요.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일곱 교회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기라고 그러죠. 혼자 가는데 이기라는 말할 필요가 없잖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길은 아무런 방해 없이 가는 길이 아니고요. 싸워서 이겨야 갈 수 있어요. 이기라는 거예요. 이겨라. 그럼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기를 내가 이겨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입니다. 이 말씀도 일곱 개 똑같이 반복해서 나와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이게 축복이에요. 자, 오늘도 계속 변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대교입니다. 자, 설교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변질된 것을 회개하고 변질된 자리에서 돌아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노력을 해보신 분이라면 야 이거 장난 아니네 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왜 돌아서는 게 간단하지 않냐면 육체의 욕망이 끝없이 올라오고 쉽게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서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욕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전쟁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요. 나쁜 줄 알고 틀린 줄 알아도 못 고칩니다. 자기도 잘못 가는 거 알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삽니다.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겠죠? 변질에 대한 설교를 지난주까지 두 번, 오늘 세 번째인데요. 말씀을 통해 자신의 변질된 모습을 보신 분도 있는 것 같고 돌아서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아직도 자기가 변질됐다는 걸 못 보는 사람도 꽤 많고 보긴 했는데 돌아서는 자리까지는 못 나간 분도 계신 것 같아요. 2주가 지나면서 또 하나 생긴 현상이 이거예요. 돌아섰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2주간 반짝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된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면 한 번 결단으로는 안 돼요. 다 이거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어요.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 싸워야 하고 계속 직면해야 되고 오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변질시키는 또 다른 요소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0: 사대 지역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사대는 주전 1200년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요. 주전 7세기, 6세기의 전성기를 누렸던 도시국가입니다. 사대는요, 팍톨루스 강에서 사금이 채취가 되어서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 이웃 도시들에게 보급을 하고 금과 은을 섞어서 합금된

카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섬유산업과 의류산업이 발달해서 굉장히 라오디게아 버금가는 부유한 도시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치와 방탕과 낭비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삼면이 굉장히 높은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천년 요새입니다. 좁은 입구만 막으면 누구도 쳐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난공불락 지역에 있던 도시인데요. 사대 지역은 두 번 점령당했습니다. 두 번. 예. 그 두 번 다 보초병이 졸다가 당한 거예요. 예. 굉장히 안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도덕적인 문란함, 그 다음에 퇴폐적인 풍조가 만연한 도시였어요. 근데 이 사대교회는요, 다른 교회랑 다른 게 뭐냐면 이단의 공격이 없었어요. 그리고 핍박이 없었습니다.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핍박도 없지요. 이단도 없지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 있었고요. 소마나 교회에도 핍박이 많았어요.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거짓 교훈이 있었고요. 두아디라는 이세벨의 교훈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사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편안함과 부유함이 있었어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원합니까? 문제없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부유하고 다 원하지요. 우리 다 이거 하나님 축복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은 라오디게아도 그게 축복이라고 하고 그것의 안정감을 누리다가 변질됐어요. 아이러니한 거는요, 핍박받은 교회는 변질이 안 되고요, 부유한 교회는 다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부유할 때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평안할 때가 진짜 위험한데요. 자, 이런 사대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분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1절 좀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의 일곱 영, 성경을 의미합니다. 일곱 별,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온전한 성령의 능력과 교회를 주관하시는 권세를 갖고 있고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말은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사대의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사대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절 하반절을 보세요. 사대 교회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는 사대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죽은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죠? 하도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죽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사대교 이꼴 죽은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대교회 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가라앉아 있는 교회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대교회는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보면 아, 저 교회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떤 교회는 보면 아, 저 교회는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살았다는 교회를 떠올려 보세요. 그 교회는 살았더라. 아, 그 교회는 살았더라. 살았다는 교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죽었다고 생각되는 교회를 떠올려 보세요. 그 교회는 가보니까 죽었더라. 아, 그 교회는 죽은 것 같아. 처음, 우리 교회가 처음인 사람은 잘 모를 테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좀 다녀보신 분은 아, 저 교회 살았다? 혹은 저 교회 죽었다? 라고 여러분이 평가를 할 텐데요. 그러면 사대교회는 어느 쪽에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사대교회일까요? 여러분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사대교회일까요? 살았다고 하는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우리는 사실 오해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은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자타가 공인하는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이 편지가 보내지고 회람되며 읽혀졌을 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사대교회가 죽었다고? 말도 안 돼. 그 교회가 죽었으면 살아있는 교회가 어딨어?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사대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죠? 성경에 사대교회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0: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4대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말고 주변에서 본 사람도 그 교회가 살아있다고 한걸 보면 아마도 4대 교회는 매우 활동적인 교회였을 거예요. 잘 모이고 사람도 많고 부자 돈 많은 도시에 세워졌으니까 재정도 넉넉하고 돈이 많으니까 구제도 열심히 하고 건물도 번듯하게 세워져 있고 교회 가면 뭐 화목과 평화가 넘치고 질서가 있고 분열의 조짐은 조금도 찾을 수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저 교회 살아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이지도 않고 맨날 싸우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사람들이 사도의 교회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교회? 죽었다 말하겠죠. 근데 사도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 교회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를 주님이 보시고, 야, 포종침, 내가 니네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었다. 그 말씀하실까요?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교회가 한 번도 4대 교회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자타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살아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의식, 사람들이 보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과 주님이 보시는 모습은 다를 수 있겠다.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4대 교회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4대 교회처럼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4대의 교회가 될수 있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왜 주님의 평가와 사람들이 보는 평가가 다르냐면, 요즘 병원 가면 이 속을 촬영하는 그 기계가 있죠? CT, MRI 이런 거 있잖아요. 속에 암이 생겼어요. 보입니까? 안 보이죠? 뭐 찍으면 나옵니까? CT나 MRI 찍으면 나와요. 우리가 보는 거는 껍데기만 봐. 주님은 속을 봐요. 그래서 겉을 보는 우리와 속내를 들여다보는 주님의 평가가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너 그럼 곧 죽어. 뭘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MRI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4대의 교회가 될수 있겠다, 혹은 이미 4대의 교회처럼 죽어가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느냐면, 저는 4대 교회의 상태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거예요. 사역은 이기고 일상은 패배하고, 사역은 잘하고 일상은 무너지고. 이럴 수 있나요? 4대 교회 사역 잘했어요. 굉장히 활동적이었습니다. 그 교회 안 속했는데 다 살았다 그랬어요. 성령이 보시더니만, 니네 교회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2절부터 나오는데요. 성령께서 4대 교회가 죽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삶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삶에 드리우면 그 그림자는 곧 사역에도 드리우게 돼 있어요. 시차는 있어요. 시차는 있습니다. 사역을 이기고, 일상을 패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천사고 집에가 악마예요. 사역할 때는 천사예요. 아빠로 돌아가면 악마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도 4대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4대 교회의 일상을 성경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1: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4대 교회가 살아 있다는 평판을 받은 이유가 뭐였다 그랬죠? 활발한 사역입니다. 활발한 사역. 지금 4대 교회는요, 주님께서 야, 니네 교회 죽었어 라고 편지를 보내는 순간에도 지금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잘 모입니다. 재정은 여전히 넉넉해. 좁은 교회를 도와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엄청난 건물을 갖고 있고 사람은 여전히 많고, 와, 저게 대단하다. 진짜 살아있는 교회네. 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참으로 확 깨어난 얘기를 합니다. 니네 교회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역은 하고 있는데 일상은 다 무너진 거예요. 삶에서는 다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활발하게 하면서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사역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사역을 활발하게 하면서 삶이 무너질 수 있나요? 말씀을 가르치고, 개인 양육을 하고, 바쁜 시간 쪼개서 사람 만나주고, 피곤한데 식당 가서 봉사하고, 차 없는 사람 차량으로 섬기고, 그런 일을 하는데 일상이 무너질 수 있나요? 있어요. 사역 끝나고 죄 짓는 자리로 갈수 있어요. 바로! 갈수 있어요. 삶에서 패배해도 당분간은 사역을 할수 있지만, 그래서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사역에서도 패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4대 교회는 결국 없어졌습니다. 도시 자체가 없어졌어요. 아무런 유적도 없습니다. 돌덩어리 몇 개밖에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뭘 돌아봐야 됩니까? 일상. 사역이 아닙니다. 일상. 우리도 4대 교회처럼 지금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상은 어떨까요? 우리의 일상. 일상이 죽었다는 말은 일상에서 돈의 유혹을 못 이깁니다. 성적인 유혹을 못 이깁니다. 자아가 죽지 않고 펄펄 살아있어요. 늘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냥 어디든 다 표출을 시킵니다. 지체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안 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가 원치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순종을 안 해요. 이게 일상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일상에서 패배하다가 다시 사역의 자리에 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활기차게 사역을 한다면 그게 4대 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러하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시겠죠. 너희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죽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역을 얼마나 활기차게 하고 있냐가 아니에요. 일상에서 이기고 있냐는 거예요. 일상에서 죄를 이기냐 이거예요. 일상에서 말씀에 순종하나 이거예요. 일상에서 삶에서 계속 패배한다면 그게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는 게. 단절됐다는 거예요. 단절. 끊어졌다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죽음은 영과 육이 단절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그게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분주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일상에서 늘 패배하고 있다면 그게 죽은 거란 말이에요. 사도계획의 문제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대교회는 항상 축제가 있었어요. 즐길 게 많았어요. 신전도 많았고요. 신전 사제의 성적인 유혹도 많았어요. 고대 사회 신전은 가면 신전 사제가 창기예요. 예. 성관계가 예배예요.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시온의 대로에 장애물이 자꾸 생겨요. 양심의 가책도 생기고, 뭐 죄책감도 생기고, 잡초가 많이 생겨서 길이 막히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관계가 점점 끊어지는 거예요. 어떤 날은 신전 축제에 참여해서 신전의 사제와 즐기다가, 예배 시간 다 됐네.

했고 급히 와서 찬양 사역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들만 그런 건 아니고 우리도 똑같겠죠. 세상과 타협하고 막 놀다가 아 이게 예배 시간 다 됐네. 내가 사역할 시간 다 됐네. 그리고 급히 달려와서 교사하고 찬양 사역하고

0: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죽은 채로, 그나마 남아있는 사역만 붙잡고 있는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일깨어. 깨어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삶에서 패배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면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정신 차리고 너를 좀 똑똑히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모습이 어떤지를 봐라 이거예요. 느슨해져서 세상 가치에 밀리고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말씀에 비중을 두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상관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상관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죽어 있는 너를 깨어나서 보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다행인 거는요, 4대 교회가 완전히 죽진 않았어요.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아직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남아있는 거 다시 굳건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게 뭔 얘기일까요? 그 2절 뒤쪽 읽어보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라도 굳건하게 좀 해라. 이 말씀이죠. 온전한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충분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까 충분한 게 없다. 이런 겁니다. 지금 사대교회는요, 충분한 순종이 없어요. 충분한 섬김이 없어요. 충분한 인내가 없습니다. 충분한 용서가 없습니다. 충분한 드림이 없어요. 충분한 나눔이 없어요. 충분한 돌아섬이 없어요.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적당하고, 느슨하고, 하나도 충분한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충분히 해야 순종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떠오른 사람이 한명 있었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아말렉을 진멸해라. 광야에 너 나올 때 뒤에서 너희를 쳤는데 내가 그거 기억하고 있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사울이 갔어요. 진멸했나요, 안 했나요? 아예 아는 건 아니죠.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과 소의 기름진 것과 좋은 것은 남겼어요. 그 다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했어요. 자, 하나님이 사울 보고 순종했다 그럽니까? 안 했다 그럽니까? 안 했다 그럽니다. 사울이 항변하잖아요. 했다고 다. 했습니다, 저. 아, 요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려고 데리고 온 거지. 나 순종했습니다. 라고 항변했지만 하나님이 인정을 안 했어요. 충분치 못한 순종은 사실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충분히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와라. 정신 차리고 남은 거몇 개라도 굳건하게 하고 온전한 순종의 자리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3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0: 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라. 이 말은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4대 교회의 신앙의 출발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앙의 길을 출발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놓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주님만 붙잡게 했습니다. 들은 말씀이 있고 받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말씀이 희미해져 가다가 어느 순간 다 잊어먹었어요. 그때부터 내 일상이 무너진 거예요.

0: 죽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했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기억해라. 그 말씀을 다시 붙잡아라. 그게 온전함을 잃어버린 네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받고 들었을 때 그때는 다 용서했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감당했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했습니다. 세상에 연연하지 않았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서도 안 되고 내려놓지도 못하고 상황이 감당도 안 되고 주님 한 분으로 부족하고 세상을 기웃거리게 된다면 나를 부르신 말씀, 세상에서 돌아서게 했던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나를 믿음의 길을 출발하게 했던 말씀, 태산을 넘어가게 했던 말씀, 나를 일으켜 세워 강하게 만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리면 과거의 습관을 다시 기억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본래 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어요. 뿌리 깊은 죄성이죠.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죄된 자리로 돌아가려는 우리를 붙잡아주는 힘이에요. 버팀목 같은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붙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너를 붙들었던 말씀을 기억해라. 너가 받아들여 하나님을 줬기로 결정했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무줄을 잡아당겨보세요. 어떤 힘이 작동합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힘이 계속 작동을 해요. 계속 작동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가는 거예요. 욕망으로 가고 죄의 습관으로 가고 힘이 계속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뭘 기억하면 된다고요? 말씀이 나를 붙들면 돼요. 말씀이 나를 붙들면 돼요. 구원 간증문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은요, 그때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는 말씀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받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분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받은 말씀, 들은 말씀 살아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충분한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그 힘으로 갈 수 있어요. 충분한 순종이 가능했죠. 그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많이 빗나갔구나. 내 삶이 많이 엉터리가 됐구나. 패배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경고지요. 네가 만약에 그래도 정신을 안 차린다면,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을 다시 기억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둑같이 이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입니다. 이 말씀은 4대 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졸다가 망한 기억이 두 번이나 있거든요. 파수꾼이 졸다가 거성이 두 번 함락됐어요.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깨어있으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적당한 태도로 일상에서 패배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 어느 순간 심판의 날이 너에게도 도둑같이 임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4절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1: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0: 자,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백 명이 있습니까? 몇 명밖에 없다. 몇 명이 있다. 이 말은

0: 그러면 어떤 얘기입니까? 4대 교회 교인 대부분이 옷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럼 4대라는 지역은 염색업이 발달해서 흰 옷을 가지고 이제 물감을 계속 들이는데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다니다가 옷이 그런 데 묻어갖고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흰 옷이 더러워진다는 의미를 이 사람들은 잘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길 가다가 염색하는 집 잘못 지나가다가 튕기면 흰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흰색 옷이 염려에 쉽게 더러워지는 것처럼 지금 4대 교인들은 죄악의 오염이 됐어요. 흰 옷이 다 더러워졌어. 안 더러워진 사람은 몇 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의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랬어요. 누가 주님과 같이 다닐 수 있어요? 흰 옷을 입고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이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고 그들이 합당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니려고 하면 옷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돼요. 더럽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불충분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옷을 더럽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정결을 원하세요. 정결을 원하십니다. 정결한 신부. 너무 하나님은 원하세요. 4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은 몇 명밖에 없었다. 몇 명.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심판 중에서도 멸망되지 않고 보존된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은 자는 단순히 죽지 않고 생존하는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하나님의 거룩한 시이자 새로운 공동체의 핵심이 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남은 자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때 엘리야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다 죽고 저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몇 명 있다? 7천 명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주님과 함께 거니는 흰옷을 입은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1: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0: 자, 5절로 보십시오.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흰 옷을 입은 자예요. 흰 옷을 입은 자. 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이긴 자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옷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충분한 순종을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게 하십시오. 말씀의 놀라운 힘을 경험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십시오. 그것이 주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 흰옷 입은 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그리고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교인 명부, 교회 명부에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책이 없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교회 명부에 이름이 있다고 생명책에다 이름이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 없을 사람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게 뭔지도 몰라요. 믿을 마음도 없어요. 그냥 주일 한 번만 나와.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지는요, 정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름 없으면 끝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의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70명의 제자가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나가서 전도하니까 막 귀신도 쫓아나고 굉장한 일을 경험해서 너무 업돼서 주님에게 와서 막 자랑을 했습니다.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기뻐할 일이 뭐냐?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거예요. 천국 문 앞에 설날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0: 어느 날 우리 모두는 세상을 뒤로 하고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 주님 앞으로 가겠지요. 건너가서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이 땅에서 결정이 됐겠지요.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면 생명책 뒤져보고 내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내 이름 있나? 기억, 공강호 있나? 오, 있네. 이래야 돼요. 없는데? 어디 갔지, 이거? 그거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인생 최고의 성공입니다. 잘안 믿어지는 분 계실 거예요. 그게 뭐가 성공이냐. 그 누구나 다 가는 건데. 좀 세상에서 멋있게 살아야지. 그게 성공이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거 한번 가보세요. 이름이 적힌 게 최고 성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공하고 살아도 그 이름 없으면요. 이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보면요.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중요하고 중요하고 중요한지를 실감합니다. 와, 이럴 줄 알았으면 살아있을 때 넉넉하게 좀 믿음 안에서 살아갔을 걸 후회하겠지요. 나의 영혼은 뭘로 결정됩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냐 없냐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기록 안 되어 있다.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 갑니다. 그거 가서 천국 문 앞에서 내 이름 없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끝이야.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정직하십시오.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의 영혼을 담보로 하는 거짓말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하지않아요. 이러면 생명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누가 알아보느냐? 하나님이 알아봐요. 이 집사, 왔네. 고생 많았어. 이렇게 하나님이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받아주냐? 예수님도 받아줘요. 야, 오 집사 왔구나. 기다렸다. 고생했지? 안아주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 옆에 천사들도 말하는 거예요. 나저 집사님 교회에서 영혼을 내섬기며 사는 거 내가 봤어요. 이렇게 다 시인해준다,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 사람 맞아요. 라고 시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가 인생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인생의 종착지예요. 우리는 여기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어서 우리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오후 지금까지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2-1126번, 054-272국에 1126번 포항중앙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오후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전도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이 극동방송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6: 저는 한 번도 제가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대신에 방송을 통해서 전도하는 게 너무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래서 힘이 됩니다.
7: 평소에 극동방송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슬로건 정말 멋있고 슬로건처럼 방송하는 방송이라고 생각해서 생명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응원했습니다.
8: 저도 그 방송 들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 받을 때 그렇게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어서
5: 전도에 대한 갈망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가 극동방송을 통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뉴스 속보였습니다.
0: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전파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병실에서 주님을 찾는 환자에게,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복음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전도의 통로가 되는 극동방송,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극동방송을 통해 전도의 사명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우리 옷이 줄어들면 더 이상 몸에 맞지 않습니다. 민감한 옷감을 뜨거운 물로 세탁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옷 자체가 잘못 만들어져서 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크기가 작아지면 입기도 어렵고 몸에 잘 맞지 않아 불편하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줄어들면 살면서 직면하는 도전을 감당하기가 힘겨워집니다. 인생의 시련과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넉넉한 믿음으로 삶에 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믿음은 매일 주의를 기울여야만 만들어지는데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인내하고 우리의 아버지를 신뢰하기 바란다면 그분과의 관계에 더 마음을 써야 합니다. 네, 우리의 믿음이 줄어들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넉넉한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찬양입니다. 안성진님의 음성으로 나의 믿음 약할 때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클래식 콰이어가 부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순간 당신의 진짜 목적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믿고 받는 것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는가? 첫째,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이유가 있어 창조하셨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

사랑하셨음을 믿으라. 하나님이 당신을 그분 계획의 일부로 택하셨음을 믿으라. 둘째, 받는 것이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죄에 대한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시키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인생을 영원히 변화시킬 기도를 드리길 바란다. 예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축하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 준비가 되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As I praise and worship you. 호산나 인테그리티의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여 노래하라, 서울 장로 성가단의 찬양이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필그림 앙상블의 Almighty Forest is our God. 내주는 강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고 있으며 특별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며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신용욱님의 음성으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2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대화가 멈춰버린 자리에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한 시대가

이스라엘의 전성기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빛나는 대명사 뒤에는 아주 짙은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수십 년 동안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과 무거운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짓는 데만 7년 걸리고 자기가 살아야 될 왕궁을 짓는 데 1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소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세금을 내야만 됐고 또 그 건축의 노역에 차출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남쪽의 유다보다 더 많은 세금과 노역에 차출됐다고 생각을 해요. 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조금 편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왜 공평하지 않게 우리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더 많이 일을 시킬까? 여기에 상처와 분노를 가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이 부당함을 해결해야 된다 내지는 이럴 바에는 우리가 독립하자 이런 여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가득할 때 지금 얘기한 대로 통일 왕국을 다스리던 솔로몬이 죽은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섭니다.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 아, 르호보암이 새로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당시의 이스라엘의 구조는 우리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달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강력한 왕권으로 이스라엘을 통일한 게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각각의 나라면서 같은 왕을 모시는 연합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려면 유다에서 먼저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에서도 왕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두 나라를 같이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먼저 남쪽에서 왕이 된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보면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그가 북쪽 세겜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당연히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의 노사 협상처럼 서로가 조건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체결해야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협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 협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대표들이 협상 테이블을 차려놓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실 르호보암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왕이 될 건데 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뭐 회의하고 협상하는 거 형식적인 절차니까 빨리 절차를 마치고 내가 왕으로 등극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르호보암은 협상단들에게 자 요구사항이 뭡니까?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대표 가운데 여로보암이 자기들의 여러 조건을 내미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4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왕 때 부과되었던 세금과 노역을 줄여달라 그런 얘기예요. 사실 그들의 요구는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이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짧거나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수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 피와 눈물과 서러움과 차별이 담겨있는 이 요구 조건, 그런 의미에서 이 북쪽 사람들이 내뱉은 요구 조건은 어찌 보면 그들의 마지막 구조 신호와 같은 거예요.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라는 간절함의 외침이기도 해요. 그래서 간절하니까 이 북쪽 사람들은 때로는 그 표현을 거칠게 간청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젊은 왕 르호보암이 안타깝게도 저 사람들의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에 대한 구조 신호가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향해 뭐 우리에게 멍에를 씌웠다는 둥, 우리에게 무슨 뭐 고역을 시켰다는 둥,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표현들을 들으면서 르호보암은 저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대신 나한테 감히 이런 태도로 협상을 해? 라는 괘씸함에 속으로부터 그들을 향한 증오의 감정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형식적으로 협상을 하려고 하다가 기분이 나빠진 르호보암은 내가 결과를 알려줄 터이니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하고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백성들을 품는 리더가 되려면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이 나한테 거친 표현으로 협상을 버르장머리 없이 했다라는 걸 곱씹으며 어떻게 본때를 보여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그 거친 표현 뒤에 저들의 간절함과 눈물과 고통의 외침을 보고 들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맞죠. 그런데 이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르호보암은 그러질 못합니다. 오직 내가 왕인데 솔로몬의 아들인데 나를 이따우로 대해? 라는 그들의 태도와 몇 마디의 단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상한 감정으로 그거에 꽂혀서 이 사람들 어떻게 본때를 보여주지? 오직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서로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협상은 결렬되고 남북의 대화는 단절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게 역사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어이없는 협상의 결렬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번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족끼리 왜 싸웠는지, 친한 동료하고 왜 서로 감정이 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별것도 아닌 작은 표현 하나에 뭐 하나에 꽂혀서 서로 감정이 상해서 다투거나 그 사람과 불편한 그런 상태들을 여러분 다 뒤돌아보면 멀지 않은 시간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퇴근한 배우자가 괜히 표정이 안 좋은 그것 때문에, 자녀의 퉁명스러운 말투 때문에, 온통 이런 것들 때문에 아, 이걸 가지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공격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면서 날선 싸움을 벌일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린 왜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지 못하고 겉에 드러난 몇 가지의 표현과 단어만 가지고 그렇게 날이 서고 감정이 상하는 걸까? 이거 누구의 책임일까? UC 버클리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한 그룹은 잠을 전혀 못 잔 피곤한 그룹과 또 한 그룹은 잠을 충분히 잔 그룹으로 나누고 동일한 70장의 무표정한 표정을 짓는 사진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무표정한 사진을 어떻게 느끼는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잠을 잘 잔 그룹은 그 70장의 무표정한 사진들을 보면서 그냥 이 사람들이 무표정함으로 사진을 찍었구나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잠을 못잔 그룹은 똑같은 무표정 사진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나한테 화를 낸다거나 이 사람들은 출신이 안 좋은 사람들일 거야라든지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MRI라는 뇌를 찍어봤더니 뇌 반응도 60%나 잠을 못잔 그룹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더라. 자, 여러분, 누군가의 말이나 표정이 나를 지금 공격하는 것처럼 내가 느낀다면 이거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과 심리 상태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상대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상태가 안 좋으니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말과 똑같은 표정을 보고도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상대가 나에게 거친 말과 거친 행동과 표정을 했다면 이거 무슨 뜻이냐? 아, 이 상대방도 내가 모르는 마음 속에 또 지나간 시간에 아픔이 있었거나 아니면 지금 상당히 지쳐 있거나 내가 모르는 힘든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나한테 거칠고 날카로운 표현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두고 보자. 이건 관계와 인생을 만들어가는 하수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립을 쥐고 관계를 잘 이끄는 고수, 인생의 고수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아, 저 친구가 나한테 짜증을 내는 거 보니까 뭐 힘든 일이 있구나. 아, 우리 가족이 평소에 안 하던 대로 굉장히 이런 말을 막 날카롭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모르는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 표현 뒤에 숨어 있는 진짜 그의 마음과 그의 상태를 볼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자기 가정 안에서 늘 멈췄던 대화를 이끄는 사람이고 어느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인생의 고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엘리야가 감히 하면 안 되는 말을 합니다. 한 번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뒤에 그 승리 뒤에 번아웃이 와요. 왜 번아웃이 와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세상은 백성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기력감에 빠지고 그는 어느 날 탈진이 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한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징대요. 저더 이상 하나님이고 뭐고 다 싫습니다. 전 이제 그냥 이 상태로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막 하면 안 되는 불손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의 워딩만 놓고 보면 이 엘리야의 얘기는 너무 건방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불신앙적인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거 죽어 마땅하게 처벌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신앙적인 표현을 전혀 꾸짖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부정적인 표현 뒤에 있는 엘리야의 번아웃이라는 점을 먼저 보세요. 그래서 그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물과 음식을 먹이고 그를 푹 재우세요. 그리고 그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 아주 세미한 음성, 엘리야만 들을 수 있는 엘리야에게만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속삭이듯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만 말씀을 하나 주시죠. 어떤 위로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의 지치고 고립된 마음을 정확하게 끄집어내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고 엘리야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엘리야의 그 거칠고 날선 표현에만 매몰돼 있었다면

오늘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낯설고 거친 표현 뒤에 있던 그 인생의 마음의 짐을 만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의 품어주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내 주변에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누군가와 단절된 대화의 자리,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 장벽이 생긴 자리, 그 사람이 나에게 그동안 했던 말에 상처를 받고 그 말이 계속 나를 찌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걸 극복하는 건 계속 그걸 곱씹고 그 표현 하나를 가지고 섭섭해하고 내가 어떻게 되돌려줄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역으로 그런 표현을 하고 불편한 얘기를 들은 사람에게 이렇게 되돌려 주셔야 돼요. 혹시 힘든 일 있어? 내가 뭐 도와줄까? 그 사람이 나한테 평상시 하지 않던 짜증이나 표현으로 거칠게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소리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그 너머에 있는 아픔을 보고 그런 언어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단절된 여러분의 대화가 다시 아름답게 물 흐르듯 흘러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의 요구 조건을 들은 르호보암이 신하들과 논의를 하는 거예요. 저들의 요구 조건을 얼마만큼 어떤 태도로 수용하면 좋겠느냐. 이때 그의 할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왕궁에서 일을 했던 원로들이 이 젊은 왕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지난날 고생한 것을 우리가 좀 공감해주고 좋은 말로 격려도 하고 어르고 달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나이 많은 원로 신하들은 젊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자기들은 다윗을 섬기고 솔로몬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던 거예요. 강하게 하면 할수록 공이 튕겨나오는 것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고 막 통제한다고 해서 저들이 절대 숙이지 않는다는 걸 그들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들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반항할 때는 지도자들이 좀 공감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의 이야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르호보암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가 말하면 다 복종하는 세상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로들이 하는 얘기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데 때마침 자기와 비슷한 그 젊은 소장파 신하들이 자기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왕이시오.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저 사람들 이번에 왕이 취임하면서 요구 조건을 쉽게 받아주면 다음에는 더 큰 요구 조건을 들이댈 겁니다. 그래서 왕이 통치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거고 왕을 결국 우습게 생각하고 반역을 이룰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공포로 정치를 하고 힘으로 억눌러서 저들이 꼼짝 못하고 두 번 다시 아무 소리 못하도록 복종하도록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르호보암이 너무나 듣고 싶었던 얘기예요. 이 소장파들의 의견을 택합니다. 그리고 3일 뒤 다시 북이스라엘 세겜으로 올라가 협상장에 모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통보합니다. 너희들 우리 선왕 솔로몬 왕 때 우리 아버지께서 오냐오냐 하고 너무 봐줬더니 너희들이 앞뒤 구분을 못하는구나. 나는 너희들을 원칙대로 다룰 것이고 내 말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강하게 다스리겠다. 이 젊은 왕의 철없는 말 한마디에 협상장은 침묵이 흐르고 얼음장처럼 냉랭해지고 결국 협상이 결렬된 뒤에 북이스라엘 대표들이 이렇게

0: 한마디를 외치지요.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협상은 결렬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의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이 80년간 눈물로 지켰었던 통일왕국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이때 갈라진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지 못해요. 물론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저렇게 요구하는지 자신의 마음으로 다 담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가 조금이라도 울부짖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하고 격려해줬다면, 다시 말해서 이 젊은 왕 르호보암이 자신의 자존심을 조금만 내려놓았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젊은 르호보암은 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자존심 게임에 이겨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음을 증명하고 이기려고 하다 보니 백성도 잃고 나라도 잃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철없는 젊은 왕 르호보암을 우리는 비웃지만 저는 마치 거울 속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같이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사는 모습을 보면 이기기 위해서 굶주린 맹수들처럼 살아갑니다. 특별히 미래가 불투명한 현대인들, 이렇게 전국이 혼란스럽고 세계의 모든 경제가 혼란스러운 오늘날에는 작은 것도 손에 쥐고 이겨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집착하는 이 시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작은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면 상대에게 팩트를 들이밀고 법을 갖다 들이밀고 어떻게 논리를 가지고 굴복시켜서 그러다 안 되면 나중에는 주먹이 됐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상대를 굴복시켜서 내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안할수록, 세상이 힘들수록 본능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니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싸움이 됐든 논리가 됐든 무력이 됐든 상대를 굴복시킨다고 해서 정말 내가 대화를 성공하고 진짜 이기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이기는 건 상대의 마음을 얻을 때 진짜 이기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언젠가부터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대화가 멈춰진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족들 사이에 내가 옳다고 입증하려고 했던 그 고집을 내려놓은 적은 있으십니까? 그걸 하셔야 됩니다. 이겨보려고 했던 그 여러분의 아집, 여러분의 신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그 상대방이 뾰족함으로 뭔가를 표현할 때 그 뾰족함 표현 뒤에 숨어 있는 그의 고단한 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당신 말이 옳아. 네 말이 맞아. 내가 그 마음을 다 몰랐구나. 미안해. 이 말.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져주는 한마디를 건넬 때 갈라진 마음이 합쳐지고 막혔던 대화가 다시 열릴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기꺼이 패하시면서 진짜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우리도 겉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기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강물처럼 흘러가는 우리의 남은 생, 아름다운 과정, 우리의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031-407-9191 꿈의 교회로 전

0: 저는 포항 선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하민 권사입니다. 네,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교통방송을 듣지 않으면 제가 영원히 목마르고 배고픈 것 같아서 거의 매일 그냥 공기와 같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전 할 수 있는 게 오로지 섬길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겠다 싶어서 또 북한까지 제가 갈 수는 없잖아요. 북한에도 보니까 동포들이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형편이 안 돼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부의 두랩돈을 기이 받으셨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그냥 무심코 마시는 그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심는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실 것 같아가지고, 아,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린다고 항상 멘트에 나오듯이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극동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휴대폰 들고 그냥 눌러주시고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한 구자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극동방송을 듣지 않으면 영혼이 목마르고 배가 고픈 것 같다는 박하민 권사님은 그렇기에 극동방송의 전파가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두랩돈 과부의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과부의 두랩돈과 같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극동방송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가능케 합니다. 전파 선교사,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블레더십과 함께하는 날마다 찬양으로를 청취하시는 예배자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경배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우리 모두 일어나서 빛의 사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플래더십의 날마다 찬양으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주님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은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다른 방송사들은요 광고를 해요, 광고. 근데 극동방송은 광고료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만들어가는 방송이 극동방송.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송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합니다. 포항 극동방송의 전파가요, 이 포항, 경주, 영덕, 저 울릉도까지 보이지 않는 데 갑니다. 전달되어지는 그 전파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을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0: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만으로 우리는 지금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항 선결교회 김진호 목사님의 말씀처럼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이 심은 그 열매로 북한 땅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귀한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0: R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고백. 샬롬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영 목사입니다. 벌써 5월달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 어린이날, 또 5월 8 어버이날, 또 스승의날 등등의 절기를 또 기념하는 날을 보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부모와 친척들을 외면한다면 그들은 안 믿는 자보다 못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없인 여기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입니다. 이 기본적인 도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큰 업적을 쌓더라도 그런 인간다운 자질을 갖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짐승이 특별한 일을 하도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낳고 길러준 은혜를 존중할 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에게조차 오만한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 나오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부모를 공경하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에랑 워십이 부릅니다.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라고 하시니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우리에게 삶의 위로를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만물보다 가장 소중히 여기신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는 가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 이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관계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또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부모님이 교도소에 있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 교도소의 한 60여 개 교정 기간에 일일 수용자가 6만 6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밀 수용입니다. 130%가 넘겼죠. 135%, 6%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부재로 인하여 어린 자녀들이 낙인을 찍고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녀들을, 이러한 청소년들을, 다음 세대를 외면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안 됩니다. 품고 그 아이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혼들, 그 젊은 친구들, 그 아이들, 학생들, 다음 세대들을 돌아보고 아껴주고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손을 내밀며 그들의 시선이 범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저는 이 교정사고를 하면서 또 방송을 그동안 24년 이상 진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손길이 있는 곳에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 부모가 아무리 범죄자일지라도 기도하는 가정은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교도소에 있다는 이유로 우리의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범죄의 늪 속에서 방황해서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꿈이 소멸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는 여러분이 되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존귀한 것처럼 부모가 교도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낙인 찍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는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듣는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옹기장에 부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아멘. 천지를 지으신 것이 여호와께로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배려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가슴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부모의 부재로 인하여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또 자녀들이 앞날이 불투명해서 힘든 여정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아버지 얼굴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철들자마자 아버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유치원 때부터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10여 년간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아버지를 왜 볼 수 없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왜 교도소에 있어? 엄마가 말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무기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아버지가 무기수였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금만 혈기적으로 젊었을 때 사람을 죽여서 무기수가 됐는데 그걸 어떻게 아이에게 말할 수 있을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요. 오늘날 이 엄마가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아이가 보았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겁니다. 아하! 우리 아버지가 순간 실수로 사람을 죽였고 그로 인해 무기수가 됐구나. 어떡하지? 나는 살인자의 자녀인가? 나는 무기수의 자녀인가?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대요. 우리 아버지가 교도소에 있대요. 우리 아버지가 무기수였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하는 중에 그 학생의 마음에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너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네 아빠인데 네가 사랑해야 되지 않니? 네가 품어야 되지 않니?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엄마에게, 엄마, 나 엄마 기도 들었어. 아버지 교도소에 때문에 무기수래며 사람을 죽였다며. 그러나 엄마,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잖아. 엄마, 아빠 같이 면회가 내 아빠잖아. 난 그래도 아빠 있잖아. 감사해. 어떤 친구는 아빠가 없어. 난 그래도 아빠가 교도소 있잖아. 감사해. 이러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그 아들을 통해 붙잡고 하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교도소에 있다고 부끄러워합니까? 외면합니까? 딴청합니까? 멀리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영혼 품고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수아가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삶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종파와 상관없이, 종교와 상관없이, 정치적인 인연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혼으로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들의 삶으로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교도담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의 자녀들이 범죄의 대물림의 사슬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사에 대해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믿습니다. 사회는 때로 범죄자들을 단죄하고 잃어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어떤 죄인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인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6절 말씀을 붙잡고 또 히브리서 13장 3장 너희가 갇힌 자였으니 갇힌 자를 돌아보라고 하는 그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담아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출소해서 그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자녀들이 범죄의 대물림을 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꿈과 소망과 희망을 주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순간순간 유혹 속에서 자신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도소 문 앞에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여러분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의식을 합니다. 사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아무렇게 되겠습니까? 또 교도소에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외면의 대상, 또 손가락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영혼들에게 삶의 도전과 비전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랬듯 사랑의 모습.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교도소에든지 또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 그걸 보지 말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삶의 본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정성교에 관심 있는 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소포라노 김순예 부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나 행복하시고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중부교회 진형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됨을 힘써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갈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을 보고 똑같이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욱 그러합니다. 교회는 비슷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같은 스포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은 지역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회는 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중심이 빠지고 나면 교회는 공통점이 없어지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하나됨, 성도 간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됨이 깨질 수 있는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이 하나되게 한 교회,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힘써서 힘을 다해서 하나됨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됨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또 훈련해야지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해 하나됨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첫째로 복음에 합당한 성품을 훈련해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성품을 내가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자,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이건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평신도로 살다가 또 청년 시기 혹은 학생까지 평신도로 살아요. 그러다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또 신학교육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목회자답게 살아야 돼요. 만약에 목회자인데 목회자답지 않다, 분명히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사장님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이 되면 사장님답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경영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한 가게의 주인이 바뀌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음식점의 주인이 바뀌게 되어지면 음식점의 인테리어가 달라지고 맛이 달라집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어 있고 행동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신앙의 위기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절에서는 부름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성품을 훈련해야 되는지 네 가지 성품을 강조합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네 가지 성품 중에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해요.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 나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아이 좀 울어도 괜찮아요. 안에 계셔도 괜찮아요. 가끔은 아이 우는 소리도 우리가 잘 용납하고 또 교회에 좀 이런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자, 겸손이란 나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자, 하나님을 크게 볼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어져요. 귀가 열려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코람데오가 바로 이 겸손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굳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크게 굳게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훈련해야 될 것은 온유입니다. 온유. 이 온유라는 것은 약해 보이지만 약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힘이 있지만 내가 그 힘을 절제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힘의 상징적인 동물이 있는데 바로 야생마입니다. 얼마나 힘이 넘칩니까? 그런데 이 야생마는 사람에게 길들여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야생마 힘이 있지만 길들여진 다음에 사람에게 유용하게 쓰임받습니다. 길들여진 야생마만 사람에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온유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힘과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께 길들여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고 강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무례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칠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온유의 모델이십니다. 교회는 옳은 말을 하긴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분명히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았어요. 맞는 말인데 뭐가 없느냐 봤더니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옳은 말은 하지만 예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겁니다. 옳은 말과 함께 사랑과 눈물이 함께 해야 돼요. 절제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훈련해야 될 성품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잘 안 변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변하는데 쉽게 변하지 않고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기다려줘야 돼요.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의 단점들은 금방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공사 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데, 변하시고 계신데 이걸 못 보니까 조급해지는 거죠. 이럴 때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 때로는 실수할 때, 때로는 습관적인 죄를 지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봤더니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또 한 번 용서해 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오래 기다려줘야 되죠. 기다려주는 모습. 오래 기다려주는 모습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 영안이 열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조급하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어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훈련해야 될 성품은 서로 용납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거죠. 용납이라는 것은 잘못한 거, 죄 지은 것을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한 거, 죄 지은 것은 그대로 잘못했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용납이란 뭐냐? 죄는 아닌데 나와 다른 것,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사실 나와 다르지만 죄가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싱겁게 먹는데 그 사람은 매운 걸 좋아해요. 다르다고 죄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비빔밥 준비하는 거 보니까 고추장을 하나씩 이렇게 포장해 줬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식성에 맞게 비비시라고. 그 입맛이 다른 게 차이는 아니지만 스트레스는 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교회 안에는 정말 나와 다른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는 죄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죄가 아닌데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넓어지는 훈련을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하나됨이 깨지지 않고 하나님을 힘써 지킬 수 있어요.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상어와 고래는 바다에서만 살 수 있다. 상어와 고래는 바다에서만 살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다처럼 넓으면 고래 같은 사람도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또 상어와 같은 사람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바다 뭐 시냇물처럼 좁으면 개울처럼 작아지면 그런 사람을 품을 수 없게 되어지죠. 결국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소유하는 그런 넉넉한 사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가서 활동을 할 때 아이들과 좀 친해지기 위해서 경기를 제안을 했어요. 야, 달리기 시합을 해서 일찍 온 친구에게 이 맛있는 과자를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이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시합을 정작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꼬린점에 들어오느냐 봤더니 손을 잡고 한꺼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1등한 사람 맛있는 과자 준다고 했는데 도대체 아이들의 이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했니?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해요. 우분투, 우분투. 이 우분투가 뭐냐면 너로 인해서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서 당신과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말이죠. 우분투. 한 아이가 이야기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슬픈데 나 혼자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고 맛있는 과자 함께 나눠놓은 게 좋다라는 거죠. 이 선교사가 큰 충격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우분투. 그렇죠. 교회가 바로 우분투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혼자만 잘나고 혼자만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행복하게 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말로 우분투.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분투. 참 아프리카 말도 다 하네요. 그렇죠. 우분투.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고 우리가 가끔은 써먹어야 돼요. 함께 행복한 공동체, 함께 잘 되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닮은 성품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겸손을 훈련하고 오래 참음을 훈련하고 또 오래 온유를 훈련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이 성품을 훈련해서 여러분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놓치는 순간 그때가 바로 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교회 하나됨은 인간적인 결속력이 아닙니다. 저 사람과 내가 친해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될수 있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연합체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곳이에요.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라는 단어예요. 하나. 자,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무려 7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하나라는 그 의미를. 첫째로 4절 보니까 하나요, 한 분이시요, 한 소망 안에서. 5절을 보니까 한 분이시요, 하나요, 하나요. 6절은 한 분이시니. 이 하나라는 단어를 7번이나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봤더니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지키지 못하면서 교회도 힘들어지만 개인도 상당히 불행해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핵심이 뭐냐 봤더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됨이 깨질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망하지 않을 수.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이고 완전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너무 가까이 대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실망하게 돼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시죠. 한 번도 실망하지 않은 사람이 옆에 있나요? 나 자신에게도 실망해요. 나 자신에게도. 어느 날 저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왜 이것밖에 안 되나요? 나에 대한 실망도 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옆에 두고 보면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실망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면에 사람을 보고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게 교회 와서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교회는 사람 보기 위해 온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사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대우받으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러 왔고 예수님 바라보러 왔잖아요. 특별히 예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가 일어나요.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은 예수님.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0: 예수님 바라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당 와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예요. 저희 본당에는 십자가를 음각으로 새겨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가 일어나고 은혜가 충만해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몸이요 한 가족임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가족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4절 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우리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걸 컨트롤하는 게 누구냐 봤더니 머리예요. 머리. 머리를 중심으로 각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입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해요. 이 몸은 서로 경쟁하지 않아요. 서로 보완해 줍니다. 눈이 손 보고 무시하지 않아요.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또 발이 귀를 비난하지 않아요.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조용히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헌신하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또 오히려 더 든든히 세워지죠. 그러나 다 뒤에서 헌신만 하면 안 돼요. 앞에서 섬기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보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체육대회로 모이는데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죠. 앞에 나가서 경기하는 선수도 있어야 되지만 응원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뒤에서 준비하는 스태프도 있어야 돼요. 오늘 주방팀을 보니까 새벽 4시부터 와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는 한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이것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몸 공동체라는 것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6절 후반부를 보니까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모시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 가족은 너무 밀착되어 있다 보니까 때로는 부딪혀요. 때로는 싸우기도 해요. 때로는 갈등이 섭섭한 마음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특징은 뭐냐면 또 서로 뭉쳐요. 왜 그럴까 봤더니 가족이라는 사랑의 끈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튼튼한 건 아니에요. 이게 순식간에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도 사실은 하나됨을 잘 지켜내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봤더니 혈연보다 더 깊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굉장히 행복한, 외적으로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교회는 아니었어요. 외부의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 안에 슬픈 일도 꽤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습니다. 이유가 뭘까 봤더니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또 서로에 대해서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기뻐해줄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가족 공동체의 특징 아닙니까? 개인적인 슬픔이 있을 때 교회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한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장례를 보게 되면 교회 식구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슬픔을 감당해요. 서로 위로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려가면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하죠. 천국에서 다시 봬요. 교회가 바로 이런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지라도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악한 마귀가 두려워하는 교회는 능력이 많은, 스펙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한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힘써. 하나됨이 깨지지 않도록 준비하고 또 힘써서 노력해야 돼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성품 훈련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경주중부교회 진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771

1004번, 054-771-1004번 경주중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않고 있어요. 많이 힘들 때 고통 방송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이 찬양으로 많이 위로받게 되었어요. 방송이 나왔을 때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받은 은혜 그래도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할게요. 예수 내
1: 마음 아시네. 주님께 받은 은혜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최은미 집사님은 함께하자고 자신감 있게 권면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복음, 그 통로가 되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으로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가입할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복된 기회,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사랑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 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여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지요. 오늘은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한 날! 멋진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가는 길에,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가에 있는 나무들을 한번 잘 관찰해보세요. 나뭇잎의 색깔이 점점 더 짙은 초록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도 색으로 표현한다면 점점 더 깊어지고 짙어지는 5월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우리는 교회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리니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우리는 교회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으로 보내주신 사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2907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아이와 대화할 때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돼요. 덕분에 자연스럽게 신앙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나! 2907번님은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자녀들과 함께 듣는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방송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를 자녀들과 대화할 때 나누신다고 하니 참 감사한 일이네요.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도 방송에서 들은 내용들을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나요? 2907번의 사연처럼 우리 친구들도 방송에서 들은 내용을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방송을 들으며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질문을 하고, 또 여러분이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된 내용이 있다면 부모님의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또한 이런 내용을 여러분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 선생님들과도 나눌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더 자라게 된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함께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이지요. 여러분은 부모님 혹은 친구, 선생님과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더 많은 믿음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기로 해요. 2907번님, 특별한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파이디온 선교회의 하나님 저 왔어요. 함께 듣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잘 암송했나요?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주를 보냈나요?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한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챈트로 불러볼까요?
1: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마가복음 4장 20절
0: 아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풍성한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챈트를 듣고 구약의 말씀인지 신약의 말씀인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성구 챈트를 듣고 확인해 보았지요? 전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구약과 신약 중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말해 보세요. 하나, 둘, 셋! 구약! 맞아요. 39권으로 된 구약 성경의 23번째 책인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은 구약에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하게 담겨 있어서 구약의 복음서, 축소판 성경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하게 될 이사야 43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과 위로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암송할 15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며 약속을 확증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성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나요? 나는 여호와. 그래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고, 여러분도 만들고 다스리며 사랑하시는 분이지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너희의 거룩한 이유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한 거룩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죄가 많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지요. 또한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이 되도록 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챈트로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성구 센터의 악보를 보내줄게요.

0: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는데 말해볼까요? 여호와, 우리의 거룩한 분, 이스라엘의 창조자, 우리의 왕. 아멘. 그래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실 분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는 지어린이 방송을 듣는 모든 친구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높이는 마음으로 한 주간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기로 해요. 다시 한번 센트로 불러볼까요?
1: 이사야 43장 15절.

ミッションストーリー。친구들, 우리는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에 코리텐

0: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었고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의 선교사님이 되신 코리 텐 붐.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코리와 가족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슈타포가 코리와 가족들을 체포했고 수용소에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수용소에 계속 수감된 코리와 베시 언니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코리 텐 붐의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코리와 베시 언니가 체포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두 사람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람은 풀려났어요. 수용소 생활은 정말 끔찍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셨다면 코리와 언니는 그 모든 일을 겪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수천 명의 여자와 함께 가축 우리에 실려 독일로 끌려갔기 때문이에요. 며칠간 이어지는 끔찍한 여행 후에 그들은 라벤스비르크에 있는 여자 수용소에 도착했어요. 코리와 베시 언니는 네덜란드를 떠날 때 몇 가지 물건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베시 언니의 몸이 너무 불편해서 입고 있었던 푸른 실에 털실로 짠 겉옷, 비타민 한 병,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은 성경책이었지요. 하지만 독일에 있는 여자 수용소에 도착하여 등록할 때 그들은 실망스럽게도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코리와 베시 언니가 챙긴 겉옷과 비타민 한 병, 그리고 성경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끔찍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와 베시 언니, 그리고 여기 있는 다른 여인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코리는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어요. 잠시 후 베시 언니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코리, 나 화장실에 다녀와야겠어.
1: 언니 잠깐만!
0: 코리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공손히 경비원에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저희 언니가 몸이 좋지 않아서 더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잠시 화장실에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그 남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손으로 문을 가리켰어요. 코리가 문을 열어보았지만 변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코리는 다른 경비원에게 물었어요.
1: 어디가 화장실인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0: 그러자 그 경비원은 코리에게 고함을 치며 말했어요.
2: 하수구를 사용해!
0: 그리고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제 코리와 언니 베시는 함께 샤워실에 있게 되었어요. 그들 둘만 말이에요. 그때 코리는 그들이 나중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최소한 다른 100명의 여인들과 함께 샤워하고 그곳에서 입어야 하는 수용소 옷을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1: 베시 언니, 겉옷을 벗어, 빨리!
0: 코리는 속삭였어요. 코리는 재빨리 비타민병과 작은 성경책을 겉옷으로 말아서 의자 밑에 숨겨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코리와 베시 언니는 등록하는 장소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코리는 숨겨둔 비타민과 성경책을 무사히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독일에 있는 새로운 수용소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몬트 키즈 싱어즈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어 찬양으로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을 암송하며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시며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한 주를 보내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키즈벤처의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열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에서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경주 경일교회 이황재 목사님께서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증명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욥기는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겉으로 보면 다 비슷해 보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 건가? 아니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이 질문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를 사랑하고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이것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뭔가를 좋아하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욥기에서는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등장해서 우리의 믿음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사탄이 주장을 합니다. 1장 9절에 보시면 지금 욥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봤냐? 욥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있냐? 참 신실한 사람이다. 칭찬을 하셨더니 사탄이 대뜸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 까닭 없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믿겠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사탄의 주장에 의하면 10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그의 가정을 울타리

자비로 보호해 주시고 넘치도록 뭔가를 주시니까 욥이 당신을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당신이 그가 가진 소유물을 치시면 틀림없이 당신을 욕할걸요? 이게 사탄이 주장하는 겁니다. 사탄의 주장에 의하면

자기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뭔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왜 사랑하세요? 여러분한테 뭔가를 주셔서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주님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뭔가 물질이나 복을 좋아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명확하게 대답하기가 좀 애매모호하죠. 애매모호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보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물질에 어려움이 생기고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자꾸 마음속에 의문이 생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사탄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뭔가 생기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너에게 복을 주시니까 좋아하는 거겠지. 뭐 하나님을 좋아서 하나님을 믿겠느냐고 묻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탄의 생각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사탄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을 통해서 네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욥은 사탄은 복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받는 그 보호하심과 이 은혜를 놓치면 이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믿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1장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랑할 것 같으십니까? 경일교회에 있는 누구누구 집사 봤지? 저를 향해서 경일교회 이황재 목사를 봤느냐? 이렇게 사탄에게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의문에 대해서 욥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탄은 욥에게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네 믿음이 진짜냐? 너는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맞냐? 네가 뭐 생기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 네가 가정이 열어주고 형편이 열어주고 문제가 생기면 너도 하나님을 버릴걸? 우리의 믿음을 이기적이고 조건적이라고 자꾸 몰고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우리 경일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며 믿음을 갖고 있는데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는 욥의 믿음이 쭉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욥의 일상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1장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보면 욥에 대해서 욥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일상에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1절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욥은 단순히 말로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늘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순간에만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5절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기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는 거예요. 10명입니다. 자녀들이. 생일잔치니까 한 달에 한 번은 했겠죠. 10명이니까. 그런데 이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욥의 마음속에 혹시나 내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하면서 혹시나 실수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은 없었을까? 그래서 잔치가 마치고 나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혹 실수했더라도 혹 뭔가 있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이 삶을 항상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어떤 특정한 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욥의 일상은 뭘 하든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다 그렇게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일상에 늘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일상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이 믿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만 예배를 믿음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말을 할 때도 돈을 쓸 때도 자녀를 대할 때도 혼자 있을 때도 늘 믿음의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특별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도 믿음의 사람으로, 일을 할 때도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일상이 늘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일상 속에서 늘 믿음을 드러내놓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욥의 일상 속에 드디어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고난이 있어요. 문제는 그 믿음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차이고 중요합니다. 1장을 보시면 앞에 읽었습니다만은 하루아침에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었고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종들까지 다 빼앗기고 뭐 아무것도 남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됩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 욥의 이야기는 동화가 아닙니다. 이 욥은 실제 인물입니다. 욥은 언제 살았던 사람이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즈음에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실제 인물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그때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이 다 죽은 상황에서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1장 20절 읽지 않았습니다. 뒤에 보시면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 상황에서도 욥은 예배를 합니다. 21절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적 내가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걸 주신 분도 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원해서 가져가시면 그것도 다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있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냐. 내가 다 이뤄서도 하나님의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이런 상황이 쉽겠습니까? 우리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먼저 원망이 먼저 나와요. 탄식이 먼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욥이 이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해하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이 보이죠. 욥은 환경과 복과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신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것 같은 환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욥이 보여준 것이 있어요. 이 고난 속에서 욥이 증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욥은 아무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욥기를 쭉 읽어가면 1장에는 욥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조금 넘어가면 욥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욥도 흔들립니다. 욥도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심지어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간략하게 생각해보면 3장으로 가보면 3장에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내가 태어나는 날 저주가 받아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6장에는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 몸에 박혔다고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거죠. 9장에서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을 만나게 된 것일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발 뭐가 문제인지 왜 이런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내 답답해 죽겠습니다. 23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고백도 합니다. 23장에서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옆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 어디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고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왜 이 상황 속에 이런 일을 당했는지 이해도 안 되고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답이 없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욥이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켜서 나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는 과정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답답하고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백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실 것이고 나를 다시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을 욥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욥은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흔들리고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그만큼 힘든 시간을 지나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잘한 것이 뭔가 하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주장합니다. 복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같이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을 떠난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뭐 소용이 없네.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더니 어려움을 만나니까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뭔가를 붙들고 있었겠죠. 평소 때 아무 일도 없고 뭔가 주어졌을 때는 다 똑같이 예배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삽니다. 그런데 고난이 딱딱 치면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믿음인지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믿음인지가 구별이 된다 그 말이죠. 욥은 울었어요.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답답했지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보여준 믿음이고 욥이 증명한 믿음입니다. 욥이 보여준 것은 사탄이 주장했던 대로 네가 뭔가를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준 것이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라고 말했던 사탄의 말에 대해서 다 가져갔을 때도 힘들고 답답한 순간에서도 저는 하나님만 붙듭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욥의 믿음이었고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완벽하게 버티는가가 아닙니다. 끝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물 없는 강함이 아닙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욥은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은 이 욥을 통해서 사탄에게 받느냐 욥이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느냐 라고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욥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 아니니까 때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38장에 보면 이 고난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애타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에게 나타나서 이유를 설명 안 해요. 야 욥, 내가 사탄하고 내기를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 네 일을 통해서 하는 거야. 잘했어. 이런 얘기도 안 하십니다. 그냥 나타나셔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설명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내가 바다와 땅의 경계를 지을 때 빛을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다스리는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누가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너는 아느냐? 이 자연 만물의 생물들을 누가 그들을 붙들고 운행하고 있는지 혹시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는 다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동시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이 말씀을 욥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욥에게 욥이 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유를 알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 세상은 내가 운행하고 있다. 너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너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들과 문제를 만나지만 여전히 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40장, 41장에도 보면 베헤못, 리워야단 이런 어마어마한 동물들을 등장시키면서 이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뭐 악어나 이런 것들 사람의 몸으로 어떻게 제어할 수 없잖아요. 그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들을 어떻게 제어하고 그들을 어떻게 먹이는지, 수많은 짐승들을 누가 먹이는지 너는 아느냐. 산속에 있는 저 짐승들이 몇 달 만에 새끼가 태어나는지 아느냐.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아느냐. 우리는 많은 것을 아는 것 같고 우리가 박사학위를 받고 뭘 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욥은 아무것도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 내게 이 고난이 갑자기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언제 끝날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지 아무것도 대답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욥이 자기는 답답해서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했던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입니다. 2절, 3절, 42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친구들이 와서 계속 욥에게 말한 게 그거거든요. 너 죄 지었지. 네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없을 수가 없어. 마귀하고 비슷하잖아요. 옆에서 자꾸 찔러요. 뭔가 이유가 있어. 욥은 그게 아니라고 반론을 하느라고 수도 없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것을 드러낸 자가 누굽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유를 듣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욥이 5절에서 이렇게 고백, 42장 5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제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았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니까 자신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욥은 정말 자기를 한치의 죄 가운데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죠.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 무지한 자, 제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자신도 보이는 거예요. 자신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만 믿으면 괜찮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이 정도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발견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악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도무지 나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저는 괜찮지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0: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1: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생각을 보게 되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그런 욥을 만나게 됩니다. 욥은 처음부터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1장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욥기 1장부터 6장 마지막 42장까지 지나가는데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대략 추산은 한 6개월 정도로 봅니다.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욥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을 지나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욥은 억울했을까요? 욥이 억울했을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괜히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얘기하는 바람에 중간에 끼어가지고 억울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욥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욥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이 감사하게 된 게 이후에 더 많은 재산을 얻고 자식들을 다시 얻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으로 감사가 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그리고 흔들렸습니다. 괴로워했고 질문했고 답답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복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고 겉으로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 앞에서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앞에 답답해서 어떤 때는 억울하고 힘들어서 탄식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욥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욥은 재산을 잃었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잃었습니다. 욥은 자녀를 잃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욥은 질병을 얻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욥은 이유를 몰라서 답답한 길을 걸었지만 예수님은 자신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길을 간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 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가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순종하는 욥은 고난 속에서 흔들리고 답답해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해하지도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고난을 싫어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피하고 싶고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언제 고난을 만날지 알 수 없어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언제쯤 끝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욥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우리 한 가지 배우는 것은 고난은 우리를 단순하게 지나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인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욥이 오늘 그 고백을 하잖아요.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내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내

0: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고난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결코 헛되게 버리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찾아오고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을 고생만 하고 흘려보내면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이 진짜 은혜가 되고 진짜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바꿔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1: 지금까지 경주경일교회 이왕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77국에 1009번, 777-1009 경주경일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파블로 카잘스는 20세기 최고의 첼로 연주자이자 작곡가, 지휘자, 피아노 연주자입니다. 1966년 그의 90회 생일이 되기 직전에 노만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음악가의 노후 생활을 관찰한 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관절염과 호흡곤란으로 카잘스의 손은 부어있었고 손가락들은 서로 엉켜있는 듯 했다. 저런 손으로 어떻게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카잘스는 고통스러운 발걸음으로 간신히 피아노까지 걸어갔다. 그가 피아노 앞에 앉자 그를 바라보고 있던 노만의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 손가락들이 마치 태양빛에 펴지는 꽃봉오리처럼 펴지더니 건반을 만지는 것이 아닌가. 구부정했던 그의 허리도 반듯하게 펴졌다. 확실히 숨 쉬는 것도 편안해 보였다. 그는 바하의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연주는 섬세하고 예민했다. 그는 이어서 브람스의 곡을 연주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카잘스는 생기와 영감과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연주를 다 마친 그가 일어나 걸을 때 그의 몸은 곧바르게 되었고 키도 훨씬 더 커진 듯 했다. 간신히 침대에서 나와 고통스럽게 옷을 입던 노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위대한 음악인은 음악 안에서 새로워졌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음악인은 음악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듯이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 크리스찬은 다름 아닌 성령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 내지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도중 극도로 피곤하고 번민해 좌절에 빠진 때가 있었습니다. 거룩해지려 노력할수록 그 반대의 행동이 나오고 믿어야 될 줄 알면서도 자꾸만 의심이 생기고 열매를 맺으려 해도 그 열매가 도통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그의 누이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하니까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쉼을 누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영양분을 끌어올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꽃을 피우려고 또 열매를 맺으려고 힘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원 줄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에 테일러는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완전히 주님께 맡기며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고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패배를 당했고 그래서 승리를 간구했으나 승리는 도무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승리가 왔습니다. 라고 말이죠.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 성취하려고 헛수고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해 놓으신 것을 믿음과 기도를 통해 내 것으로 만들고 내 힘은 쭉 빼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해야 합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는데요.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가정교육에 매우 엄격합니다. 아들이 곁길로 가면 꾸중하고 무서운 체벌을 가하는데요. 그러면 아들은 아, 저 사람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맞을까? 하고 의심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아들아, 네가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 줄 아니? 너를 때릴 때마다 아버지는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계신단다 라고 말해줍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이처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의미하는 파라클레이토스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맞은 아들을 위로하는 어머니처럼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인생이 광야처럼 삭막하고 힘들 때,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고독한 순간에도 내 영혼을 따스하게 감싸 안아주시는 위로의 보혜사 성령님의 손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그때도 그분은 사랑하는 자녀인 나를 위해 눈물 흘리며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인생의 경로가 잘못될까 봐 걱정한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눈앞에서 기회가 열리거나 닫힌 경험이 있으신가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캐서린 우드마샬이 썼듯이 종종 하나님은 우리 면전에서 문을 닫으십니다. 우리가 가길 원하시는 곳으로 통하는 문을 여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의 인생을 위한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번창하고 그분이 심으신 곳에서 꽃 피우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옳은 길에 있는지 틀린 길에 있는지를 걱정하는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방향을 틀어야 한다면 당신 뒤로 오셔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알려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분이 길을 인도하여 낯설고 혼란스럽지 않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평안하십시오. 주님, 주님이 어떤 문을 여셨는지 아니면 닫으셨는지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내 인생의 산 소망이라는 임혜식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는 변화받은 한 재소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황 씨라는 사람은 소년 시절부터 절도, 폭력, 강도 등으로 죄를 많이 지어 교도소를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 12월, 7개월의 복역 잔류 기간을 앞두고 안양교도소로 이송되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그렇게 새롭게 지정된 감방에 들어갔더니 고참들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그도 육탄전으로 맞섰지만 그때마다 눅실하게 맞고는 분을 사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감방 안 변기통 옆에서 한 죄수가 그들의 싸움을 보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친 사람은 눈물도 닦지 않은 채 그의 피를 닦고 간호를 해줬습니다. 그때 그의 가슴은 마치 불덩이가 날아와 불을 붙이는 것처럼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그는 착실한 신자 죄수

와 친하게 지내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경을 읽으며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그렇게 그가 점차 변화되는 모습을 본 교도소 측에서 3개월을 앞당겨 출소시켜 주었고, 그는 집사가 되어 영혼 구원을 위해 많은 애를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은 한 죄수의 마음을 태우고 그로 하여금 영혼 구원 역사에 동참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면, 성령을 받으면 이같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온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네온의 찬송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애청자들과 찬양의 제단을 쌓는 회중 찬송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6년 성령 강림절에 드리는 첫 찬양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이 찬송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자라는 내용도 마지막 절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대 교수를 지내셨고 한국교육학계에 중요한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이문승 교수가 작곡하였고 합동측 총회장을 역임하신 임태득 목사님이 작사하셨습니다. 해만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성령 강림 찬송은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전형적인 미국 복음성가 스타일의 리듬과 단순한 화성, 힘 있는 후렴구가 영적 에너지를 넘치게 하는 찬송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 가사는 이 진행형 찬송시의 결론인데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고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게 되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대단히 힘 있는 성령 찬송입니다.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1984년 아직 러시아가 개방되기 전 소련 시절에 러시아 침례교에서 편찬한 개신교 찬송가에 수록되어 러시아 성도들에게 큰 영적 은혜를 준 찬송인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를 다음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강구하는 내용의 핵심은 내 마음에 사랑이 불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며

이웃에게 주님을 증거하게 되기를 위해서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성령이 큰 불을 그래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율이 아름답고 가사의 내용이 은어로워서 한국 교회가 많이 찬양하고 있는 성령 찬송입니다. 작사 작곡가의 정보는 없지만 러시아 작곡가의 찬양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미국 복음성가적 요소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해만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 찬송 가운데 오랫동안 한국교회 찬양대에서 첫 송으로 사용하던 비둘기같이 온유한을 다음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순차 진행되는 선율과 기본 화성을 사용하여 호모포니적인 아름다움이 아주 뛰어난 찬송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는 소원이 담겨 있는 은혜의 찬송입니다. 도미누스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네온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적 내용이 아닌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체험하고 만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찬송이죠. 멀리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아닌 성도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며 슬픔을 위로하시고 낙심될 때 힘을 주시며 위험할 때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은혜의 찬송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향유 옥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부르심과 영접에 관련된 찬송을 선곡했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의 후렴 가사인데요. 오랜 장마 후에 태양을 보듯이 오랜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길, 생명의 길을 찾은 죄악 벗은 성도들이 기뻐 뛰며 찬양하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가사도 음악도 생동감이 넘쳐서 부흥의 때 많이 들리는 찬송이기도 하지요. 아이누스 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성교 찬송 저북방 얼음산과를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물로 드린 후에 경배 찬송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내 은혜 찬송의 문을 닫겠습니다. 21세기 찬송가에는 도입부 가사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으로 개사를 하였습니다. 이 가사로 녹음된 음원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늘 통일 찬송과 가사로 녹음된 음원을 선곡하여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경배 찬송 가운데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최고의 찬송 중 하나입니다.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을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방송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작에는 문명선 PD, 저는 찬송기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셨고 나의 영혼에 성령을 부어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환난 중에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구원하여 주심 그 은혜 감사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승희입니다. 지난주간 감사와 함께 눈물에 기도할 때 들었던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오늘은 이 곡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두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노인은 예전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다고 하죠. Young old. YO 세대는 55세에서 75세, 젊은 고령자라는 새로운 용어입니다. Old, old, 55 세대, 75세에서 85세 미만. 그리고 제일 나이 많으신 분, oldest 세대, 85세 이상으로 새로운 신노년 세대가 탄생되었습니다. 젊고 활기차게 주님께서 주신 생명력으로 모두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우정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 아주 어려웠던 그런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서로 작은 것을 초대기회처럼 나눠가며 살았던 그 시절을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는 이해할 수 없었던 판자촌, 달동네, 눈물겨운 사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들, 사랑과 우정, 어느 것이 더 클까요? 네, 말할 것도 없이 둘다다 소중하고 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찢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어떤 것도 버리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제 마지막 날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분명히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Amazing Grace 지금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사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강건하세요. 지금까지 제작의 양현민, 진행의 강남대학교 이승희 교수였습니다. 건강하십시오.

0: SD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모든 풍경 속에는 그분의 발자국이 남겨져 있습니다. 길을 잃을 뻔한 순간마다 주님은 나보다 앞서 걸으며 길을 내어주셨고, 지친 마음이 내려앉을 때면 따스한 손길로 내 영혼을 붙드셨습니다. 오늘 찬양의 심포니 첫 곡은요, 내 주를 가까이, 사우스 웨스턴 챔버 코랄, 그리고 이어서 내가 예수 믿고서, 박신화 콰이어입니다.

미국 속담의 Rule 1. The boss is always right. Rule 2. If the boss is wrong, see Rule 1. 규칙 1. 보스는 항상 옳다. 규칙 2. 보스가 틀렸다면 규칙 1을 보라. 이 속담은 상사의 권위를 절대적인 상황으로 유머러스하게 승화시켰는데요.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직장인들이 공감하는 우픈 진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상사가 다소 엉뚱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조직의 평화를 위해 결국 따라야만 하는 상황을 아주 간결하고 날카롭게 꼬집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진짜 보스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법칙이 농담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진리가 아닐까 하고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고집을 내려놓고 룰 원으로 돌아가는 모습.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요. 이럴 때 이 속담을 떠올려 봅니다. 보스는 항상 옳다. 세상의 상사는 실수할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완벽한 법칙 아래 머물러 보세요.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는 은혜를 만나실 겁니다. 내 눈앞에 상황이 틀린 것처럼 보일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신뢰의 법칙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포스트리오, 그리고 이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내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은 사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나의 보스 되신 하나님께 항복할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이 시작되죠. 그분의 오름 안에서 거하고 쉼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의 심포니 마지막 곡은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피아노 그레이스 정, 그리고 이어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첼로 김다예입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심포니 제작의 문명선, 진행의 함석헌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눈부시게 파란 하늘, 하얀 햇살이 온 누리를 두루 보듬습니다. 간혹 흐리고 비가 오더라도 5월의 초록은 생기가 넘치죠. 5월은 기념일이 많은 달이기도 한데요. 어린이, 어버이, 스승의 날이 지나갔고요. 부부의 날도 엊그제 지나갔죠. 그래도 그 해맑은 마음들은 우리 안에 포근히 자리하네요. 할머니를 도와 피지를 모으는 어린이, 장애인인 아버지를 업고서 웃음 짓는 배구 선수 아들, 자신의 입술을 수업의 교재로 삼아 글과 말을 깨우쳐주시는 특수학교 선생님, 헌신과 사랑으로 주의를 밝히는 분들이 있어서 이 5월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김명선 연민규님이 같이 부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 감사 속에 살던 성도라도 험한 세상 부딪혀 살다 보면 충만했던 믿음이 어디 갔는지 할 때가 있죠.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생각 들기도 합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여전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복이 여전히 위로부터 내려올 것이니까요. 다만 눈 열고 귀 열고 마음 열어 보고 느끼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생긴 밴드의 찬양 함께 됐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저 이 시간만 되면 이렇게 자꾸 오바하고 싶고 마음이 들뜨고 즐겁고 설레고 그러는지요. 여러분들의 사연이 있고요. 그리고 참 좋은 내 친구가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죠. 주님 생각하면 정말 여러분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 사는 중에도 말이죠. 우리 주님 닮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또 친구 되어주기를 같이 노력해보자고요. 자, 오늘 첫 사연은요. 3213님 사연이에요. 목사님을 통해 많은 은혜를 누립니다. 힘들고 지칠 때 목사님의 음성을 들으면 힘이 나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목사님처럼 되고 싶네요. 천국에서 만나면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도 눈에 불편함이 있는데 목사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네요. 네, 3213님, 아, 정말 제가 뭐라고 그 말로 표현하기 힘든 사연을 주셨어요. 그 하나하나가 정말 마음에 너무 깊이 참 자리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건 단순히 저에 대해서 좋게 말씀해 주기 때문이 전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정말 많이 부족하거든요. 천국에서 만나면 그 내용 중에 이 글이 너무나 깊게 와닿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나보지 못하고 비록 방송 전파를 통해서 인사를 나누더라도 결국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서 언젠가는 모두 만나지. 아, 왜 우리는 이걸 자꾸 잊고 사나? 네, 하는 생각이 정말 깊이 이렇게 마음에 새록새록 그렇게 솟아나듯이 와닿았고요. 아, 그리고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어요. 네,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눈에 불편함이 있으셔요. 시각장애 진단까지 그렇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분들은 이제는 많이 알죠. 저는 중증의 시각장애를 갖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원치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희귀질환이 눈에 발병을 하면서 현대의학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런 진단의 말을 들어야만 했고요. 그건 나에게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저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엔 자유 없었습니다. 고통이었고 속박이었어요. 말 그대로 장애 그 자체였습니다. 부끄러웠고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 들키기 싫었어요. 그래서 보이는 척하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만난 후에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전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저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네요 하셨는데 제가 저를 알잖아요. 약해도 그냥 너무 약해서 그냥 허약해 빠진 게 접니다. 아, 그리고 실수도 너무 많고요. 근데 이렇게 좋게 봐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3213님 그 눈의 불편함 하나님께서 꼭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일지는 몰라도 기적일지 아니면 현대의학을 하나님께서 발전시켜 주셔서 그 도움을 받아서 회복되실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주 안에서 아직 불편한 상황이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우리 같이 누리자고요. 바리톤 홍성선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찬양 안에서 은혜가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라.

네, 이번 사연은요 3797님 사연입니다. 목사님 방송은 항상 작은 것에도 미소 짓게 되고 소중히 여기게 되고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게 하십니다. 은혜 가득한 방송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야, 제가 진행하는 방송 우리 참 좋은 내 친구가 그랬나요? 작은 것에도 미소 짓게 했나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던가요?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게 했던가요? 아, 그렇게 받아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받는다는 것은 즉 곧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답답하고 헛되며 안타깝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을 때 그 상황들이 비록 내 눈에 보기에 참 마뜩지 않더라도 편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도 역사하심을 믿는 마음이 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주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기를 소망하시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그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3797님 이 사연에서 저는 그 역사를 본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이 사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제가 다음 기회에 나누도록 하고요. 자,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충고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잠시 멈추고 조언자와 함께 되짚어 나갈 힘과 여유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조언이 맞다면 과감히 새로 시작해야겠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면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요. 아직 아니라면 잠시 멈춰 사람 삶의 근본을 생각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생명의 길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룩스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요술길 찬양사역자 구선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절기는 맥추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하나님께서는 땅의 열매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 곧 교회라는 영적 첫 열매를 세상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바람은 헬라어로 푸뉴마,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오순절은 창조의 첫날을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숨결을 공동체 위에 불어넣으신 사건입니다. 불은 어둠을 밝히고 불순물을 정결케 합니다. 성령 강림은 감정의 들뜸이 아니라 우리 안을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임재임을 기억하며 찬양의 오솔길 첫 찬양으로 저의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여러분께서는 찬양 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의 오솔길을 거닐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닫혀있던 문이 열렸고 두려움으로 숨죽였던 입술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충만하다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그릇이 가득 채워져 넘치는 상태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내 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이 넘칠 때 사람들에게 들리는 언어로 복음이 흘러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인류는 바벨에서 흩어졌습니다. 하나의 언어가 뒤섞이며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죠. 오순절은 그 바벨의 역전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제각각의 언어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열된 인류를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닫힌 공간에 머물게 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임을 되새기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다마리스의 Blessed Assurance,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오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순절은 지나간 역사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부활을 일으키신 그 영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 분, 변호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삶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복음을 흘려 보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증인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불로 임하시고 바람처럼 불어오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옹기장이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올려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이 시간, 사랑의 풍경이 있는 시간, 찬양의 향기를 만나는 찬양 스케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이자 승천하신 날 10일이 되는 오늘은 바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죠. 마가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찬양합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첫 찬양은요, 손영진의 성령이 오셨네, 이어지는 찬양 예수의 전도단이 함께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은 놀라운 힘이 있죠. 우리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요. 소망의 기쁨, 감사, 평안이 함께함을 고백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참 평강, 그리고 시간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힘입는 우리 찬양가족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 러브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성령 강림 주일 밤 함께 하는 찬양 스케치 FM 90.3 메가헤르츠 포항 극동 방송 찬양 스케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많이 많이 전하는 조국의 통로 되시는 우리 찬양가족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며 찬양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요,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 한 주의 시작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성령이 모셔서 아이자야 61의 찬양 이 시간 끝곡 함께하면서요 인사드립니다.

함께한 찬양 스케치 김경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한 주일 되세요. 샬롬.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천식 때문에 힘들어서 한 걸음도 못 걷던 내가 이제 걷게 되고 호흡하게 되고 이 극동방송은 저에게 숨을 쉴 수 있는 통로였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빛과 사랑 교회를 섬기는 권사 진선혜입니다. 창평암마음 요양병원 간호부장이기도 한데요. 중증호흡기 장애 2급이에요. 거의 그 37년이나 됐네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극동방송을 알게 됐고 전포 선교사를 작은 구좌이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걸음도 못 걷던 내가 이제 걷게 되고 호흡하게 되고 다시 또 간호사로서 일하게 되고 출근길에 그 말씀을 접하면 아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 요양병원 정말 힘들었어요. 이 극동방송은 저에게 숨을 쉴 수 있는 통로였던 것 같아요. 방송국이 있어서 저는 살았어요. 저 혼자서 아이들 셋을 기르고 있었고 저도 투병하고 있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있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헌금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숨쉬게 해주신데 감사하니까 나는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10개, 20개, 100개 막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주위에다가 자꾸 얘기하게 돼요. 한 구절이라도 해봐. 하나님 진짜 마중물이야. 이거를 부었을 때 샘물이 솟아나듯이 나에게 오는 은혜는 이거보다 더 크게. 그래서 호흡기 기능이 폐기능이 50%밖에 안 돼도 내가 하나님으로만 살기를 바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순서 같아. 그 작은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들으세요. 들으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한 구절이라도 하세요. 죽을 수도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있어요.
2: 극동방송은 제게 숨을 쉴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진선혜 권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천식을 앓고 있음에도 진선혜 권사님은 극동방송 덕분에 오늘도 건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작은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죽음 가운데 놓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두 글자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마음을 현 주소로 삼고 살아계십니다. 개가 사는 집은 개집, 토끼가 사는 집은 토끼집, 성령님이 사시는 집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성전 삼으시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가득합니까? 생각을 해도 기억을 떠올려도 사랑하는 이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는 정말 그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이의 속에선 성령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님을 사랑하고 또한 성령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령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 바로 그 성령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여야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맞이하는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노문화님의 음성입니다.

내 맘속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 민명옥님의 아카펠라 음성으로 이어들으셨습니다. 내 속에 죄성이 있을 때 그 죄성의 범죄함으로 나타나 자신과 이웃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다 생각하는 분, 더 나아가 죄인인 줄 모르고 편안히 살아가다가 실상은 사망과 절망의 아픔을 안고 있는 분들, 우리는 다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즉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는 것이 그 모든 죄성에서 벗어나는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 여기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을 환영해야 합니다. 가정의 아버지들께 묻습니다. 집에 갔는데 아내가 바가지를 긁고 아이들은 말썽을 피며 또한 돈도 못 벌어 온다고 투덜거린다면 그 아버지는 집에 있고 싶을까요? 어떻게든 핑계를 대어 안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들어가 봐야 마음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임에 가기를 즐겨 하십니까? 나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모임에는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거하도록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필요로 하고 또한 사모하여 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입으로 성령님을 시인하고 초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들이 보면 조금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성령님을 초청하여야 합니다. 성령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초청할 때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 승리하고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성령님 사랑합니다. 알이랑의 음성이었고요. 두 번째 이어진 찬송은 아버지 사랑합니다. CCM 클래식 음반에서 이어 들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어두운 세상, 힘겨운 세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그 좋은 성령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환영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로 하여금 죄된 생활을 하게 하는 장소와 환경과 시간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술을 기억나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음란한 것을 생각하게 하는 환경이 있습니까? 분노케 하는 도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떠나십시오. 혹시 음란한 영화들이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인터넷 사이트를 갖고 있거나 알고 있다면 다 버리십시오. 인터넷을 사용하는 컴퓨터는 방 안에 두지 마시고 거실에 두십시오. 그리고 온 가족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내십시오. 또한 퇴근 후에 언제나 술 한잔하기를 권하는 친구가 있다면 아무리 친하다고 할지라도 그 관계를 끊으셔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생명보다는 그 모든 것들이 귀하지 않습니다.

때문입니다. 그것에 매여 있는 한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도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내 삶을 하나하나 정결하게 정리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술이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유를 배가 터지도록 마셔보십시오. 흔히 술배 따로 있고 우유배 따로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술을 마실 수가 없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 거룩한 것으로 바빠지고 거룩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더러운 것을 채울 여유가 없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무슨 교회에 새벽기도 수요일 철야 주일 낮밤 월사기도의 특별 성경 통독 새벽기도에 이렇게 못 살겠구나 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죠.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적으로 더 강제적으로 더 많이 거룩한 곳에 성도들이 노출되게 해야 합니다. 목사가 목사여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 날마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골프장에서 낚시터에서 경마장에서 자꾸 육신이 요구하는 유희와 쾌락에 노출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된 환경에서 거룩한 장소로 옮겨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두 번째 비결입니다. 손영진의 음성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이어 들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비결에 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환영하라. 둘째로는 나로 하여금 죄된 생활을 하게 하는 장소와 환경으로부터 멀어져라. 세 번째 성령 충만한 비결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통로에 나의 삶의 자리를 두셔야 합니다. 이전에 내 삶의 자리가 술 먹고 남을 비난하고 불평하는 자리였다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통로의 자리로 옮겨야 합니다. 그 자리는 바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에 찔림을 주지만 삶의 진정한 변화는 소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제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교회 뒷자리에 와서 그저 방관자처럼 예배 근근히 드리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 되도록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성령님은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공동체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을 접촉하게 하시어 하나하나 변화시키십니다. 믿음의 교제를 할 때 이루어집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그분들과 함께 영적 교제를 해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모임에 즐겁게 참여하십시오. 나를 즐겁게 하는 모임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삶의 자세를 돌아보게 만드는 모임과 그러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나무의 내 음성입니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워킹 프레이즈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가 197장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비결에 관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을 환영하라. 두 번째는 나로 하여금 죄된 생활을 하게 하는 장소와 환경으로부터 떠나라. 세 번째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통로에 나의 삶의 자리를 두어라. 끝으로 네 번째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여야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모든 변화와 기적은 기도의 자리에서입니다. 기독교인의 모임, 취미활동, 친교여행 다 좋은데 궁극적으로는 그 모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모임이 가장 우선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회개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죄와 타협하고 죄에 끌려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즐거움, 그 기쁨과 넘치는 평화, 어둠과 사망의 열매가 아닌 생명과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고 또한 우리 안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삶을 바꿔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심으로 인생의 새 역사를 쓰십시오. 성령을 받기 위해 그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죄악이

해결해서 적극적으로 탈출하십시오. 끝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 끝에 능력의 보혜사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시게 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김도연님의 아버지 들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거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성령 받으면 권능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또한 승천까지도 목격하고도 아직 그들에게는 권능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20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바람과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물론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방언이 터지기까지 했습니다.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까지 던지는 증인의 삶, 순교자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편안하게 안일하게 사는 정도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이무하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옹기장의 그 이름의 승리 연이어 띄워드리면서 인사 올리죠.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천식 때문에 힘들어서 한 걸음도 못 걷던 내가 이제 걷게 되고 호흡하게 되고 이 극동방송은 저에게 숨을 쉴 수 있는 통로였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빛과 사랑교회를 섬기는 권사 진선혜입니다. 창평한마음 요양병원 간호부장이기도 한데요. 중증호흡기 장애 2급이에요. 거의 그 37년이나 됐네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극동방송을 알게 됐고 전포 선교사를 작은 구좌이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걸음도 못 걷던 내가 이제 걷게 되고 호흡하게 되고 다시 또 간호사로서 일하게 되고 출근길에 그 말씀을 접하면 아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 요양병원 정말 힘들었어요. 이 극동방송은 저에게 숨을 쉴 수 있는 통로였던 것 같아요. 방송국이 있어서 저는 살았어요. 저 혼자서 아이들 셋을 기르고 있었고 저도 투병하고 있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있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헌금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숨쉬게 해주시네 감사하니까 나는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10개, 20개, 100개 막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주위에다가 자꾸 얘기하게 돼요. 한 구절이라도 해봐. 하나님 진짜 마중물이야. 이거를 부었을 때 샘물이 솟아나듯이 나에게 오는 은혜는 이거보다 더 크게. 그래서 호흡기 기능이 폐기능이 50%밖에 안 돼도 내가 하나님으로만 살기를 바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순서 같아. 그 작은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들으세요. 들으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한 구자라도 하세요. 죽을 수도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있어요.
1: 극동방송은 제게 숨을 쉴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진선혜 권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천식을 앓고 있음에도 진선혜 권사님은 극동방송 덕분에 오늘도 건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작은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죽음 가운데 놓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두 글자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영국의 고향집에 홀로 계신 그의 어머니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계셨다고 합니다. 당장 밀가루를 살 돈조차 없어서 굶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머니는 분명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아뢰며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셨을 때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 쿵쿵쿵 소리가 났는데요.

우체부였습니다. 멀리서 리빙스턴 선교사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도착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영국에서는 편지를 받는 사람이 우송료, 그러니까 배달 비용을 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우체부는 당연히 우송료를 요구했는데 어머니에게는 편지 우송료를 낼 돈이 단 한 푼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아들의 편지를 눈앞에 두고도 돈이 없어서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낯선 한 신사가 어머니의 집 문을 두드리더니 길을 지나던 중에 마음속에서 이 집에 들어가서 도와주어라 라는 강력한 내적 감동을 받아서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하더래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어머니에게 건넸는데 그 금액이 우체부가 요구한 편지 우송료와 정확히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 안에는 리빙스턴이 어머니의 생활비를 위해 동봉한 충분한 액수의 수표가 들어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필요한 생활비뿐만 아니라 당장 1분 뒤에 편지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송료의 세밀한 액수까지 아주 정확히 알고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맡겨드리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의 왕이신 나의 주 SD 월십의 십자가 군병들아 승리하신 우리 왕이라는 제목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 모여있는 열두 사도와 무리들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이 넘는 그 무리를 배불리 먹이고도 넘치도록 남게 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이지요. 이 기적을 통해서 믿는 성도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생수이신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충만함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주림과 갈증들을 다 아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또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셔서 예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사역하실 때 대형 화재로 그동안 번역해둔 성경 원고, 서적, 종이 모두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렸는데요. 수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날아간 절망적인 빈들과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는 낙심하는 대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분명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선하고 풍성한 길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이 고백과 함께 잿더미 위에서 다시 번역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안타까운 화재 소식이 영국 본

영토와 미국 크리스천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선교 후원금을 보내왔는데 그 금액이 불타서 잃어버린 인쇄소와 장비를 수리하고도 남아서 다른 지역에 새로운 선교기지 여러 개를 더 세울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액수로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또 이 화재 사건을 계기로 수많은 젊은이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면서 인도 선교의 문이 폭발적으로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캐리 선교사님의 잃어버린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사역의 지경을 넘치도록 정말 풍성하게 넓혀주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서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강찬옥현의 위대하신 왕이요, 송승현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요.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강찬 옥현의 위대하신 왕이요, 송승연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한 시골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의 실제 간증입니다. 이 매서운 한겨울 한파가 몰아치던 해에 교회 사택의 연탄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추위에 떨고 있었고 목사님 부부의 주머니에는 연탄 한 장 살 돈이 없었다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당장 얼어 죽을 것 같은 육체적 한계에 부딪혀 버린 것이죠. 목사님은 사택 골방에서 사모님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춥다고 웁니다. 빈들의 무리를 다 먹이셨던 주님, 이 추위를 이길 연탄 몇 장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몇 시간이 지났을 때 교회 마당에 덜거덩거리는 트럭 소리가 나게 됩니다. 나가보니까 인근 연탄 대리점 사장님이 트럭 가득 연탄을 싣고 와서 마당에 내려놓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셔서, 아니 저희는 연탄을 주문할 돈이 없어요, 저는 주문 안 했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리점 사장님이 웃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떤 분이 대리점에 오셔서요, 이 교회 주소를 주시면서 연탄 창고에 가득 들어갈 만큼 제일 좋은 연탄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대금을 미리 계산하고 가셨어요. 목사님 부담 가지실 필요 없으세요. 그해 겨울 목사님 가정은 연탄 걱정 없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연탄이 남아서요 동네에 더 가난한 독거노인 가정 몇 곳에 연탄을 나눠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추위와 배고픔, 어려움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겨우 하루 버틸 몇 장의 연탄이 아니라 겨울을 나고도 남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왕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그 왕이신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전심으로 앨범 가운데 주님 왕으로 오시네 박희복 목사님의 왕이신 하나님.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전심으로 앨범 가운데 주님 왕으로 오시네, 박희봉 목사님의 왕의 신 하나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무리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한다고 예수님께 전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시요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양육받은 제자는 세상 가치관을 버려버리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본래 몸이 약했고요. 또 조용히 서재에 묻혀서 평생 글을 쓰면서 학문을 연구하며 살기를 원했던 그런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 칼빈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치열한 종교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뛰어들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혁가인 기욤 8일이 찾아와서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이끌어달라고 강력하게 부탁했는데요. 칼빈이 자신의 건강 상태와 성향을 이유로 거절을 할 때 8일은 아주 무서운 어조로 만약 당신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당신의 안일함만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학문과 안락함에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무서워라, 그죠? 그 순간 칼빈은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고 계심을 직감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과 평안함과 학문적 야망을 모두 왕 대신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되었고 평생을 거친 개혁의 현장에서 온갖 비난과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주님의 도구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칼빈이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유명한 모토와 문장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문장에는 손바닥 위에 불타는 심장을 올려놓은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아래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 제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멋진 그림입니다. 그렇죠? 칼빈은 예수님을 입

입술로만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자신의 삶의 전 영역을 왕 대신 주님의 통치 아래 내어드리면서 왕이 가라 하시는 곳에 자신의 심장을 바쳐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뜨거운 심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명선의 예수 우리 왕, 브릿지 임팩트의 전능왕 오셔서.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김명선의 예수 우리 왕, 또 브릿지 임팩트의 전능왕 오셔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세기 영국 성령 부흥 운동의 주역이었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께서 영국의 한 독실한 크리스천 상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러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 상인의 거실 한가운데 아주 화려하게 장식된 귀한 성경책 한 권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성경책의 특정 페이지에는 눈물이 떨어져서 얼룩진 그런 자국이 선명하게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 눈물 자국에 얽힌 사연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었고, 상인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몇 년 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께서 저희 마을을 방문하셨다가 갑자기 쏟아진 비를 피하시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저희 집에 들어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왕께서는 이 거실 의자에 앉아서 이 성경책을 펼쳐서 읽으셨지요. 여왕께서 떠나신 후에 저는 대영제국의 왕이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분이 읽으셨던 성경 구절을 보다가 눈물을 흘려버리고 말았답니다. 상인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무디 목사님은 그 상인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지만 묵직한 영적 진리를 깨우치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형제님, 대영제국의 여왕이 이 집에 다녀간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만왕의 왕이시여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잠시 비를 피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형제님의 마음과 이 가정의 왕으로 좌정해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진정으로 감격해야 할 분은 바로 그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이 말에 상인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세상의 왕이 방문한 것에는 온 집안을 세단장하면서까지 감격해 하지만 정작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매일 우리 삶의 왕으로 온전하게 대접해 드리고 있는지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을 우리 삶의 진짜 왕으로 모시는 것이 최고의 영광임을 기억하면서요,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시와 그림의 나의 주님은 왕, 동방현주의 왕.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눈 곳이었습니다. 시와 그림의 나의 주님은 왕, 동방현주의 왕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카누 선수이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이 청년은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국가대표가 되었고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인생의 정점에 서게 되었는데요. 수많은 언론과 대중이 이 청년을 칭송했고 말할 것도 없이 앞날은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기독교 청년 집회에서 금메달리스트 이 청년이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강단에 자신이 가장 아끼는 카누 패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살을 가르는 그 노를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청중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전까지 제 인생 카누의 노는 제가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 힘과 속도로 열심히 노를 저어왔습니다. 주님은 그저 제 카누 뒤에 앉아계신 손님 같았습니다. 힘들 때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을 뿐이지요. 하지만 금메달을 따고 세상의 꼭대기에 섰을 때 제 마음에 찾아온 것은 허무함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내 인생의 손님이냐, 아니면 주인이며 왕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가져온 노를 강단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노를 주님께 드리면서 제 인생의 주도권이라는 이 노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영원히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 인생 카누의 방향을 결정하시고 노를 저으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삶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여러분, 긴 말 필요 없이 이 청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레비스탕스의 내 마음의 한자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한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왜 하필 성령과 술 취함을 함께 언급했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저도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 8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이 많아진다. 두 번째, 노래한다. 다른 사람에게 끈질기게 권한다. 갑자기 운다. 용감해진다. 지배당한다. 중독된다. 마지막 여덟 번째, 냄새를 풍긴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비슷한 공통점이 있죠. 그렇지만 술에 취한 사람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반면에 성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로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요. 다른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나요? 주님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성령의 열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열매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소마트리오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그리고 오늘의 첫 곡으로는 불길 같은 성신녀 바리톤 이재환의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 어떠셨어요? 저는 그 1번에서 8번이 다 진짜 공감이 갔는데, 이 중에서 4번 있죠. 갑자기 운다. 이거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 그래요. 말이 많아지고, 노래도 하고, 끈질기게 권하고, 중독되고, 냄새를 풍깁니다. 근데 단순히 세상적으로 술 취함이 아니죠.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멀리하고요.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은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에게 성령님 임하소서, 더욱 충만히 임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예배드렸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는 되지 않고 내 능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 찬양 신청해 주세요. 유료 문자 샵 1069입니다. 우물정 1069인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또 기도 제목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찬양으로 뜨거운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장신대교회 음악학과 콘서트 콰이어의 불같은 성령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요. 아, 제 자신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도 내 안에 좌정하사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중보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더욱 높이고 찬양하는 한 주간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마주합니다.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는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죠. 시몬 베유는 기대감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영적인 삶의 기초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집중하고 간절히 바라는 능동적인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말씀 속에 믿음의 선배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듯 굳게 붙잡았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허브원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제인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도현의 돌베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김수진의 Amazing Grace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게이더 보컬 밴드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장윤영의 낮은 대로 임하소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멀시미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조홍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이트하우스의 조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범키의 공감하시네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오버플로우의 주님 계신 곳에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마커스 월십의 시선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열애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의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마음에 두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주인이 무엇인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지,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이 가득한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참 사랑하고 주님으로 가득한 삶,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그런 삶.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보다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또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할 텐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세상의 권력 또 유희, 돈 이런 것들이 자리할 때가 있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마음 대신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마음을 뺏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요. 특별히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은 사람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지도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과 방송가족 여러분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물질이 그리고 세상의 다른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외부의 소식들 뿐만 아니라 복음의 기쁜 이야기 소식들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AM 1188kHz 그리고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 뵈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지능형 손전화기에서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하시면 지금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도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신앙인의 간증 전해드릴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서원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총 4회에 걸쳐서 간증을 나눠주실 분은 바로 김북한 목사님이세요. 당연히 가명이시고요. 지금 한국 땅에서는 목회자로 열심히 이 북방 선교 사역, 특히 탈북민 사역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북한 목사님께서 어떻게 탈북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오늘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그 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오셨는지 총 4회에 걸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저희 아버님은 작가였고요. 어머님은 의사였어요. 명예직일 뿐이지 경제적으로는 아무 관계없는 직종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집은 더 가난했어요. 90년대 후반에 고난의 행구를 맞으면서 저희 위로 누님이 3명이 있었는데 3분 누님들 중에 2분이 아사로 먼저

됐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누님은 출가를 하셨고 부모님들과 세 명이 남게 됐는데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팔수 있는 건다 팔고 저희 집에 전 재산이 밀가루 2kg가 남았어요. 저는 그때 20대 청년이었으니까 밖에 나가 훔쳐 먹든지 주워 먹든지 해도 이렇게 먹고 살 길이 있는데 연로하신 두 부모님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중국에 가면 먹을 게 있다더라. 그러니까 너는 중국으로 가라. 너라도 살라는 거죠. 저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라도 빨리 떠나서 이 집에 이불 덜어주는 게 그나마 도와주는 것이었으니까 그때 탈북을 결심하게 됐어요. 들키지 말고 외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받았어요. 1년에 보름 정도씩 휴가를 줘요, 북한 공장들에서는. 그래서 그 보름이라는 휴가를 받고 중국으로 1월 1일 출발을 했어요. 제가 집이 청진이거든요. 청진역에 나가서 이제 중국으로 가자. 이 조국을 떠나는 마음이었어요. 북한 사람들에게 내 고향, 내 조국을 떠난다는 거는 굉장한 슬픔이고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는 북한의 기차들이 전기가 없으니까 한없이 미정이에요. 언제 들어오고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기차가 없으니까 다시 저는 집에 들어갔다가 밤에 또 나와봤어요. 밤이 되면 꽃제비 애들이 바닥에 거의 발디딜 틈이 없이 이렇게 누워서 자요. 그래서 그 애들을 이렇게 타고 넘으면서 이렇게 열차 시간표가 있는 곳으로 가야 했어요. 다음날 아침이면 아이들이 시체가 무지로 나와요. 그런 제가 마지막으로 본 조국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기차가 들어오니까 기차 타고 저는 떠났어요. 국경으로. 당시 97년도는 탈북민이 그렇게 대량으로 나올 때가 아니었어요. 97년 한 중반부터 5, 6월 이때부터 대량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월이니까, 그러니까 대량으로 탈북하던 시기가 아니니까, 그래도 군인들이 큰 개를 끌고 다니면서 국경 군데군데 이렇게 경비도 서고 이러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국경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그 국경 지역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언제 넘어가야 될지. 저는 국경을 넘는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우리 어려서부터 김일성 숭배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국경을 무단으로 넘어서 외국으로 간다는 건곧 조국 반역죄의 대죄악이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잡히면 그때는 이렇게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간다는 걸 아니까 정말 그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만약 뒤로 물러갈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면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점심시간에 좀 틈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넘었어요. 그때 겨울이라서 강이 다 얼어 있었어요. 강 폭이 한 30m? 그냥 한몇초 동안 달리면 끝났어요. 중국 경비 군인들한테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때부터 저희 중국에서 방랑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산에서 헤매다가 다행히 중국 한 농부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일을 해줄 테니까 밥만 먹여달라고. 당시 중국 농부들은 일꾼은 없고 일은 많고 이러니까 좋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집에서 목숨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밤 12시에 자야 돼요. 그 제가 소를 몰았어요. 한국은 소를 이렇게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사료만 주는데 중국 소들은 이렇게 몰고 다녀야 돼요. 북한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와서 그런 모순살이를 했다고 하니까 아, 보통 사람들은 불쌍하다, 처량하다, 괴롭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일을 해서 내 능력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북한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배불리 먹을 그 쌀밥을 원 없이 먹잖아요. 그리고 돈을 안 받으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대량 탈북이 시작하면서 탈북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97년도 당시에는 탈북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취급을 했어요. 잡혀가면 거의 정치범 수용소로 가다가 90년대 말부터는 생계형 탈북자는 분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아지니까. 그렇게 겨울이 되니까 겨울이면 소를 방목 안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를 고용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에는 광산. 중국인들도 일안 하는데 돌가루 공장에 갔어요. 유리를 만들려면 돌을 갈아내서 그걸 녹여서 유리를 만들어요. 그런 데를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중국인들이 안 하니까 가서 하니까. 역시 그때 제가 아, 돈 받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돈 받으면 잡혀간다 해서 또 가서 밥만 먹여 주세요.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공장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돈 받고 일하는데 저 사람 돈안 받고 일하면 자기들이 인건비가 위협받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또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공장도 이렇게 중

무기는 있는 데는 또못 가고 이렇게 무기 없는 데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래도 행복했어요. 일단은 외국 생활이 좋았고요. 그래도 북한보다는 잘 먹으니까 겨울이면 따뜻한 집에서 잘수 있었고 그래도 매끼밥 먹을 걱정은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돌가루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조선족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와서 그때 북한 사람이 그 돌가루 공장에 딱세 명이서 일했어요. 그분이 와서 나는 빼고 밖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나 이러고 집에서 기다리는데 한참 얘기하더니 들어오더니 자기는 성경 공부하러 간다고. 그래서 제가 어처구니 없어서 야 우리 탈북자다. 공부해서 뭐 어디다 쓰는데. 전 너무 어처구니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돈벌 거다. 왜냐면 나는 빨리 돈 벌어서 보내야 부모님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일을 하다가 또 종이 공장으로 가서 또 다른 일을 하다가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을 열심히 배웠어요. 빨리 신분을 바꿔야 나는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중국어를 사생결단하고 배웠어요. 그리고 중국인 신분증도 이렇게 가짜를 돈 주고 사고 해서 중국인 신분으로 신분 세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인들이 들어가는 공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는 돈을 받고 일하는 거죠. 그 연변의란의 종이 공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또 그게 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돈이 생기니까 그 돈을 받으면서 한 신나게 사는데 그 먼저 갔던 그 익두하고 건능 선생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1년 후에. 그래서 와서 하는 말이 나보고 성경 공부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게 뭔데? 했더니 한참 이렇게 설명했더니 주체 사상인 거예요. 뭐 김일성이를 숭배하던 거 똑같, 그게 뭐 예수 이름 갖다 붙여놓고, 야, 그것 때문에 우리 굶어 죽다 왔다. 너 정신 차리라. 그거 뭐해 하냐? 나 북한에서 주체 철학 시컷 배웠는데 결과 이렇게 됐다. 돈이나 벌자. 했더니 막뭐 얼마나 흥분해서 설명하는지 하나도 흥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북한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말도 하고, 신분증도 있고, 이러는데, 갑자기 이렇게 종이공장 옆에 또 돌공장이 있어요. 거기로 북한 사람들이 무리지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안들의 입장에서 이게 안 들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대를 샅샅이 수색을 하면서 북한 사람 찾아서 다 잡아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왜 그렇게 대대적으로 북한 사람들을 중국 공안이 잡기 시작했냐면 중국 공안들도 인간이에요. 이 배고파서 넘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정심이 있단 말이죠. 불법으로 넘어와서 체류한다는 알면서도 냅둬요. 그냥 모르는 척 해요. 또 와서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농촌에 부족한 일을 해주니까. 근데 북한에서 그때 무슨 정책을 했냐면 탈북민들이 하도 많이 도망가니까 맞겠다고 처음엔 달러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사람들은 돈인 거죠. 그러다가 후에는 달러가 없으니까 원목을 뭐한 립방씩 줬대요. 그러니까 공안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돈벌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없어서 못 잡는 거예요. 그런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확 바뀌니까 저희도 불안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 옆에 있는 그 탈북민들이 같은 탈북민들이 와서 일하니까 제또 반갑잖아요. 저는 가서 놀았어 걔들하고. 너도 북한에서 왔어 이렇게. 대충 해서 우리 종이공장 사람들이 다 이게 제가 북한에서 온거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잡혀가기 시작하면서 말을 할 거잖아요. 종이공장에 누구도 북한 사람이다. 그럼 저도 잡혀갈 거잖아요. 그래서 종이공장에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됐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밤에 갑자기 타장이, 야, 공안이 너 잡으러 온다. 빨리 뛰어라. 해서 그냥, 야, 밤에 도망갈 데 없으니까 물펌프 탱크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밤새 앉아있다고. 거기다 물 들어오면 죽는 거죠. 그래도 공안에 잡혀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에이, 이게 못 살겠다고. 또 내가 이제 말도 알고 신분증도 있는데, 일자리 못 구하겠어? 하고 여기저기 다니기 시작하는데, 연변 지역 아무리 돌아다녀도 일자리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번 돈은 다 북한 부모님들한테 내보내고, 수중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또 이제 갑자기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익두 선생을 찾아갔어요. 저기 가면 밥은 또 먹여주겠지. 그 학교라는데 밥은 먹이고 공부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밥 주냐 했더니 안쪽으로 들어간대요. 중국 내륙 안쪽으로. 그래서 제가 늘 그때 원했던 게 내륙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연변 지역은 너무 위험하니까 들어갈 길이 없어 못 들어가는데 내륙 안쪽에서 공부를 한대요. 그리고 밥은 원 없이 먹여주고 뭐 좋다는 얘기는 다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선생님들이 와서 가르친다니까. 그건 됐고 일단은 안쪽 들어간다니까 들어가서 그 안쪽 분위기 봐서 자리를 잡자 이렇게 이그 발판으로 그래서 뭐밥 먹을 때도 없고 잠잘 때도 없고 해서 익두 선생을 따라서 동독반에 들어왔어요.

참 힘든 시기,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탈북길에 올랐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안정감을 아마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반에 오게 된 김북한 목사님, 과연 처음부터 잘 적응을 하셨을까요?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가정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함께 하셨고요. 찬송 전해드린 후에 오늘의 간추린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새로운 종전 제안서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자산 동결 해제와 해상 봉쇄 중단을 협상 우선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한국의 유조선 한 척이 이란과 협의를 거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면서 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국 선박의 안전 항행이 재개됐습니다. 또한 연합뉴스는 미국이 쿠바 앞바다 카리브해에서 니미츠 항모 전단을 투입하면서 쿠바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국정부가 쿠바 혁명의 주역이자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로 평가받고 있는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하며 미국과 쿠바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가 상원 청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엔비디아가 빅테크들의 AI,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힘입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도 올해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유엔 총회가 미국의 반대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방치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국제사법재판소 권고를 공식 지지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결혼 상대의 경제력과 안정적인 직업을 중시하는 현실적 결혼관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전해드릴 오늘 주요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이란이 미국의 새로운 종전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외교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파키스탄의 중재 아래 미국과 메시지 교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 측 문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이란은 미국 측에 14개 항의 제안서를 전달했고 이후 미국이 다시 수정 제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우선 조건으로 동결 자산 해제와 해상 봉쇄 중단을 요구했으며 특히 이란 선박에 대한 압박과 호르무즈 해협 일대 통제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조치가 국제 에너지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미국의 해상 압박과 이른바 해적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란은 협상을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이후 급격히 악화된 중동 정세 속에서 이번 협상이 실제 휴전과 봉쇄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머물러 있던 한국 유조선 한 척이 이란과의 협의를 거쳐 해협을 통과하면서 한국 선박의 항행이 일부 재개됐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유조선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항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이동은 올해 2월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한국 선박이 해협을 통과한 사례로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란 측과 외교 채널을 통해 선박 안전과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지속 요청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유조선은 이란 측이 지정한 항로를 따라 이동했으며 정부와 선사는 통행을 위해 별도의 비용이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미국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번 이동이 제재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한국 선박 25척이 추가로 남아있는 상황으로 우리 정부는 한국인 선원 탑승 여부와 국내 원유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인 이동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란과의 거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어 향후 국제 제재 문제와 안전 확보가 계속 변수로 남을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쿠바 앞바다인 카리브해 니미츠 항모 전단을 투입하면서 미국과 쿠바 간 군사적 긴장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군 남부사령부는 니미츠 항모와 구축함 보급선으로 구성된 항모 강습단이 카리브해에 배치됐다고 발표하며 압도적인 작전 능력과 전략적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항모전단 배치는 미국 정부가 쿠바 혁명 주역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기소한 직후 공개됐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경제 제재만으로는 쿠바 체제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쿠바를 실패한 공산 국가로 규정하며 강경 제재를 이어왔고 베네수엘라 다음 목표가 쿠바가 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초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도 항모전단이 카리브해에 배치된 바 있어 이번 움직임 역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상징적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는 미국 정부가 쿠바 혁명의 핵심 인물이자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로 평가받는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하면서 미국과 쿠바 관계가 다시 급격한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1996년 쿠바 공군이 미국 기반 쿠바 망명단체의 항공기를 격추해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최대 사형 또는 종신형 가능성

상황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 고조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현재 쿠바 체제가 사실상 붕괴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쿠바에 대한 에너지 공급망까지 차단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쿠바 내부에서는 대규모 정전과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바 정부는 이번 기소를 정치적 조작이라고 반발하며 미국이 군사적 침략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의 라울 카스트로가 실제 미국 법정에 설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이 쿠바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공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공화당 의원이 자신의 딸도 BTS 팬이라며 한미 간 문화적 연결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의원들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와 공급망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미국 기업 역시 한국에서 동등한 시장 접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관련 문제를 적극 챙기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가 500억 달러를 넘는다며 자유무역은 상호 이익이 돼야 하고 재협상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와 조선업 협력 자금의 실제 출처를 투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특히 스틸 지명자는 부모가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서 만난 뒤 미국으로 이민한 가족사를 소개하며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한국전 참전용사들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 일본 간 강력한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AI 투자 열풍의 최대 수혜 기업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2분기 회계 기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증가한 81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고 특히 데이터 센터 사업 매출이 92% 급증하며 전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확대 경쟁에 나서면서 엔비디아 GPU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AI 팩토리 구축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인프라 확장이라고 평가하며 엔비디아가 모든 AI 모델과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수출앱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AI 추론 모델에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DRAM과 NAND 플래시 시장 성장률 전망치도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와 장기 공급 계약 증가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 급성장의 핵심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유엔 총회가 미국의 반대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방치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를 공식 지지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찬성 141표, 반대 8표, 기권 28표로 가결됐으며 미국과 러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들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결의안은 각국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기후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화석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기후 변화 대응 의무를 위반한 국가가 피해국에 대해 완전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는데요.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각국의 기후대응 의무를 국제법 차원에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제소송과 정책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결의안은 해수면 상승 위기를 겪고 있는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트가 주도했으며 미국은 그동안 결의안 철회를 압박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은 이번 결의가 기후 정의와 국제 책임 원칙을 다시 확인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결혼 상대의 경제력과 안정적인 직업을 중시하는 현실적 결혼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평안남도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북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남성의 경제력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있는데요. 과거에는 남성이 경제력이 부족해도 직장만 있으면 결혼 상대가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여성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예 연애조차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이후 여성들이 장마당 경제를 중심으로 가정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경제적 부담을 사실상 홀로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경험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젊은 세대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기보다 경제적 조건이 갖춰졌을 때 선택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실제 현지에서는 돈 없으면 장가가기 어렵다, 노총각으로 늙게 된다는 말까지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사회에서도 시장경제 영향과 생계 불안이 커지면서 결혼관과 가족문화가 점차 현실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인데요. 밤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에서 18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평양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신의주와 삭주는 오전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턴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신의주와 삭주 모두 14도로 출발합니다. 황해도도 대체로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해주와 개성은 오전에 하늘이 맑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16도, 사리원 14도, 해주 13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27도, 해주와 사리원 27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청진과 웅기의 하늘, 종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14도, 청진과 웅기 11도, 해산 9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함흥과 청진 20도, 해산과 웅기 1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늘에 종일 구름이 많겠고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5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 또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큰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더 많은 사랑을 할 것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하면서 끝 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중의 첫날마다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열어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15장 10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나아가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말씀 신명기 15장 10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누면서 출발해 볼게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주고 줄 때에는 린색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리하면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의 모든 일과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첫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했는데요. 이어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찬송 함께한 후에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됩니다. 데모데후서 2장 16절에 망령된 헛된 말을 버려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을 점점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로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다윗 왕이 벳시바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을 회개하면서 다윗이 기록해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척 스웬돌 목사님이 기독교는 성결에 있어서는 가장 우수한 챔피언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기독교인들은 행동에 의해 종종 무색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빈자리에 예수님을 칭찬하든 이 교회를 칭찬하든 찬양대를 칭찬하든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우상 숭배로부터 깨끗해져야 됩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문화적 습관과 관습에 의해 무시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신상을 다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도덕함으로부터 성결해야 됩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고린도 전서 6장 16절입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느니라.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요한일서 2장 15절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그리고 나의 생명 되신 주두 곡의 찬양 함께했고요. 이어서 이 세상 험하고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 찬양한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은 오늘의 만남 함께할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8개월 차 함경남도에서 온 김은혜입니다.
1: 남한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함경남도가 고향인 김은혜 선생님과의 시간,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선생님, 저희 이 대한민국에 이제 들어오신 지 1년 정도가 되신 거잖아요.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드시고. 이곳에서 경험한 시간들 중에서 처음 또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 땅을 밟으셨을 때 그때부터의 시간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더 생생하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처음에 오셨을 때?
0: 처음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알게 됐던 한국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1: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0: 북한에서는 그 한국은 그 자본주의 세상에 대해서 거지도 많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만 살고 그 노 아이먼 나라는 이런 이기적인 그저 이런 사상으로 꽉 지배되어 있는 나라이다. 그러니까 나는 한국을 아주 그 뭐 미국이 저정하에서 꼭두각시로 이 사회가 정치도 진행되고 대통령도 미국에서 정하면 그대로 대통령이 된다. 그저 이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저 네. 그런 나라가 했거든요. 그런데 네. 한국에 정착해서 보니까 우리 동포들을 같은 동포라고 뜨겁게 맞아주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보장해주고 그러니까 그 우선 사회복지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1: 네.
0: 제가 진짜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우리에게 교육한 것이 모두 반대라는 거, 반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교육하는 그 남한 땅에 대한 그 현실은 지금 이 북한이가 바로 그런 현실인 거예요.
1: 근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실 그렇게 교육을 받아도 많은 분들이 남한의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오가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게 조금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곳인가? 라는

0: 사람이 의심이 든다고 들었어요. 선생님은 전혀 그런 거를 그럼 안 접하셨던 거예요?
1: 저는 함흥이다 나니까 함흥 중심에서 살다 나니까 예, 그 이 뭐야 한국에 대해서 많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거기에서 남한 이 영화 같은 거 노래 같은 거 접촉만 하면
0: 그거는 있어서.
1: 처벌 받으니까 그런 거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제 거기에서 들을 수 있는 거는 중국에 대한
0: 아...
1: 네, 그런 말만 들었거든요.
0: 중국에 사실 때는 한국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1: 중국에 있을 때도 한국에 대해서는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2023년에 탈북민 박재님을 알게 되면서 이 한국에 대한 소식에 들었거든요. 예, 한국에서 우리 탈북민들에 대한 예, 정치 이게 대해서 들었거든요.
0: 괜찮다 이러면서 예, 지원을 많이 해준다.
1: 지원을 많이 해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또 우리에게 당당한 신분증을 주고 예, 우리가 그 신분증으로 해서 예, 중국에 저게 북한처럼 오고 가지도 못하는 이런 정치를 안 하고 중국에 자유롭게 갔다 올 수도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걸 모든 걸 보장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거든요.
0: 의심하진 않으셨어요?
1: 글쎄 의심은 처음에는 의심이 됐죠. 왜 거기서 그렇게 해주냐.
0: 그러니까요.
1: 거기 진짠가 네. 하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0: 이유도 없이.
1: 그런데 그 친구분이 이미 전에 한국에 가서 9년, 10년 동안 생활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0: 네.
1: 자기도 그때 그 친구들하고 따라서지 못했을 때는 아이가 너무 어리고 병이 있어서 못 갔는데 이제는 자기도 거기 가서 자식을 위해서 예, 일하고 싶다 이런 의향을 비치면서 같이 가자고 했거든요. 그러면
0: 네.
1: 만약 그 사람이 나한테다 거짓말을 친다면 자기는 왜 가겠냐 하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중국에 와서 살면서 중국도 같은 우리 공산국가인데 너무도 반해하고 다른 거예요. 중국
0: 네.
1: 생활이 그러니까 진짜 북한에 있을 때는 저는 시내에 살면서도 예, 전기란 거는 언제 들어오지 않으니까 전기를 언제 뭐 밝은 세상에서 못 살아봤어요. 그래서 좀 막말해서 북한에 살 때는 그랬어요. 이거는 귀도 막아놓고 눈도 막아놓고 이렇게 전기도 없고 깜깜한 세상에서 우리는 눈뜬 소경처럼 이런 생활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오니까 완전 별 세상인 거예요. 불이 다 들어오지. 그다음에 북한에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조직 생활을 시키면서 사상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고 무슨 일을 해도 그 조직적으로 묶어서 노동에 다 참여시키고 거기 참여 안 하면 또 제재가 가해지고 이런 생활을 했댔는데 아 중국에 오니까 그런 생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0: 네.
1: 예, 그렇지만 그 신분증이 없다는 이거 하나 또 우리가 북한 사람이라는 이걸로 해서 민족적 차별을 받는 거 이런 거를 그 제한성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언제 우리가 북한에 또 이송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심도 있었고 친구분이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그 생활하고 있는 그 분들이 중국에도 왔다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0: 네.
1: 이 한국으로 오는 결심을 굳혔거든요.
0: 선생님이 그러면 그런 결심 끝에 한국에 오셔서 많은 또 것을 보시고 경험하시고 직접 가시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살기도 하셨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놀랐던 경험이 있으세요?
1: 저는 한국에 와서 제일 제가 감사한 거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제일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먼저 온 친구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고 완전 외로운 몸으로 왔거든요. 외롭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교회에 제가 먼저 나간 건 교회였어요.
0: 네.
1: 교회에 나가면서 제가 이름부터 개명을 했어요. 이름을 개명을 하고
0: 은혜로
1: 예,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그 많이 받은 예, 이게 그런

마음으로 제 이름을 운이라고 개명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게 한국에 어떻게 정착하냐, 어떻게 사냐 할 때도 교회 분들이 도움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뭐가 없을세라 밭에 물 주냐.

0: 배워야 한다. 예,
1: 네.
0: 배워야 한다 해서 우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작년에 떼고 나왔거든요. 나와서
1: 네.
0: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이런 직업적인 이런 면에서도 많이 그 갈망, 이게
1: 고민하고.
0: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요양보호사 직업을 짐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도 남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 우리를 헌신할 수 있는 일,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갖게 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1: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거기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로도 결정하시고 또 다시금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소명 가운데 요양보호사까지 따셨어요. 이런 정착기 하나님과 함께한 대한민국에서의 하루하루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하지만 다음 시간에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 한국에서의 그런 여정들 가운데 또 어떤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또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그리고 선생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북녘 주민분들, 우리 고향 분들에게 어떻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지 선생님이 갖고 있는 5년, 10년 후의 꿈들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착 8개월 차 함경남도가 고향인 김은혜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0: 네, 감사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리고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참 아름다워라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두드리고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감사와 믿음의 걸음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2부 순서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이어지는 찬양, 나의 갈길 다가도록, 그리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두 곡의 찬양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교통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교통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교통방송입니다. HLDG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그 문을 열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길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랑의 길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면서 이 하루를 출발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길 되시며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첫 찬송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10여 년 전에 우리 평양 양강도를 거쳐서 또 이곳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이사 오신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이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어쩌면 수만 가지의 우리 대표님의 내 돈 내 산 가운데 오늘은 또 하나의 중요한 내 돈 내 산을 우리가 꼭 한 번은 북녘 주민분들도 함께 했으면 좋을 내 돈 내 산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1: 네.
0: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2026년 5월 1일 위와 대장의 수면 내시경 8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대표님 내시경 하셨어요?
1: 네, 했죠.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내시경이라는 단어가 북한 주민분들도
1: 없어요, 몰라요. 북한에서 제가 지금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네. 제가 북한에서 해본 적도 없고 북한의 일반인들이 한국처럼 한다는 법 몰라요.
0: 아니 대표님께서 그 의학 관련된 곳에서 계속 일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평양에서.
1: 네, 그렇긴 하는데 내시경은 저희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초음파를 본다 뭐 이런 네. 것들은 들었죠. 근데 초음파도 북한에서는 누구나 쉽게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시경은 지금 이 방송 듣는 북한 분들도 네. 청취자분들 아마 무슨 내용인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시경 하면 위는 그걸 넣,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끝에 카메라가 달린 그런 걸 넣어가지고 위안을 다 자세히 보는 거잖아요.
0: 뭐가 있는지 없는지.
1: 네, 그리고 그게 이제 화면이 나오는 게 TV만한 큰 화면에 네. 그게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제가 위는 수면 내시경 안 할 때가 많아요.
0: 수면 내시경이
1: 그럼 봐요, 제가 이렇게
0: 안 하실 때가 많다고요?
1: 네, 수면 내시경 안 할 때도 있었어요.
0: 수면 내시경이 일단 그 마취제를 넣어서 네네. 수면 유도제를 넣어서 잠에 들게 하고 그 다음에 보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1: 근데 저는 견딜만 하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지금은 편히 하자니까 또 수면도 하긴 합니다. 근데 보게 되면 정말 자세히 보더라고요. 그리고 대장 내시경은 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약을 줘가지고 이 안에 내장을 싹 깨끗하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래 이제 항문 통해서 그렇죠. 넣어가지고 자세히 또 보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사람한테서 제일 위험한 암 종류가 이 대장암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도 많고.
0: 한국인들이 또 잘 걸린다고
1: 네,
0: 하고요.
1: 네. 우리 한국. 하여튼 한국은 음식 자체가 또
0: 짜서.
1: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네. 어쨌든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암 환자는 많았어도 미리 그걸 조기 적발하는 걸 몰랐는데 한국은 이걸 국가적 차원에서
0: 네.
1: 완전히 우마한 것처럼 2년에 한 번씩 집에서 노는 분들도 이제 그렇죠. 정부가 다 이제 무료로 하다시피 해준단 말이에요.
0: 그러니까 8만 원이 사실 네. 엄청 저렴하게 하신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위랑 대장이랑 다 하셨는데.
1: 네. 여자분들은 또 여자들에 해당한 그거 다 보더라고요.
0: 맞아요.
1: 유방암도 보고 그리고 이제 아래 자궁도 보고 다 보는데
0: 무료로.
1: 남자들은 네, 다 무료죠. 근데 2년에 한 번씩 보다 보니까 미리 적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참 그런 거 보면 너무도 우려가 잘 돼 있는 게 저는 세계적으로 아마 대한민국만한 나라가 없다고 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2년 한 번씩 할 때마다 기분 좋은 게 하고 나면 거뜬하죠. 할 때 동시에 같이 하는 게 혈액도 같이 보잖아요.
0: 그렇죠.
1: 이분도 제가 혈액도 같이 봤는데 놀랄만한 일이 또 생겼죠. 우리 의사님께서 보고 한 20대에 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제가 잘 나왔어요. 완전 혈액의 뭐 모든 이제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모든 것들이 완전 와. 완벽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와 어떻게 관리하시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0: 저보다 좋으신 것 같은데요.
1: 글쎄요. 그렇게 2년 전에 했을 때도 그렇게 좋은 결과 나왔었는데 올해도 또 좋은 결과 나와서 그래서 제가 참 그다음에 또 내시경도 마찬가지고
0: 네.
1: 이렇게 내시경 같은 거는 북한에서는 간부들도 상상 못해요 사실. 이거.
0: 네. 이게 그렇게 초소형 정말 작은 카메라를
1: 맞죠.
0: 호스에 연결해서 줄에 네. 연결해서 넣고 검사하고 네. 거기서 뭔가 이제 용종이라고 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뭔가 탁 뭐가 있으면은 그거를 떼기도 하고 바로 네. 떼기도 하고 바로 검사하기도 하는데
1: 네. 맞습니다.
0: 이게 건강검진할 때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 네. 저처럼 이렇게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무료로
1: 또 그렇게
0: 더
1: 하죠.
0: 이제 네. 비싼 거를 해주기도 하고 하는 게 네. 바로 여기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내시경이 너무나 중요한데 북녘에서는 건강검진이라는 말도 생소하겠죠.
1: 시스템 없죠. 그런 게. 한국 와서 저희는 좀 놀란 게 집에서 저희 뭐 금방 온 사람들이 보면 이제 해마

0: 하다 보면 올해는 짝수해. 또 다음에는 호수해
1: 그치.
0: 가지고
1: 맞아요.
0: 올해면 짝수해 사람들 다 보게 된단 말이에요.
1: 네.
0: 그리고 다음에 가면 쉬었다가 또 그다음에 보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호수해들은 다 보잖아요. 근데
1: 네.
0: 집에서 노는 사람들도 집에 이제 그게 우편처럼 와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는 당신의 그 건강검진 해입니다. 해서 그게 그 주변에 갈수 있는 병원까지 다내 책자가 와요.
1: 맞아요.
0: 나 그거 놀랐거든요. 근데 우리 탈북자분들이 그런 거 처음에 와서도 무시한 분들 꽤 많아요. 그 무료로 하는 것도 모르고 돈 내는 줄 알고 안간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이제 훗날에 알고서에 가봐가지고 아 이게 당신 지금 뭐 암이 지금 이렇게 있다. 그러면
1: 네.
0: 어떨 땐 떼를 놓쳐가지고 사망한 분도 한몇명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다니면서 항상 탈북자 우리 친구들한테 무조건 해마다 나오는 거 국가서 하라는 건데 돈도
1: 무조건
0: 안 내고 하는
1: 해라.
0: 건데 무조건 봐라. 막
1: 네.
0: 그러죠. 근데
1: 그쵸.
0: 네, 근데 중요한 거는 1년에 한 번씩 온몸에 대한 이제 혈액과
1: 네.
0: 소변 검사 이렇게 통해 가지고 그
1: 맞아요.
0: 질병을 찾아내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위라든가 대장은 내시경을 검사하면서 결국 암이 있냐 하는 거 찾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내시경은 무료로 돼 있는데 좀 고통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아무래도 작은 이제 그 카메라 줄들이 쫙 들어가다 보니까 아프진 않는데 미스껍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걸 지금은 입안만 이제 입안까지만 이게 머리 액을 넣어가지고 막
1: 네.
0: 하다 이제 뱉어버리게 하면 그냥 또
1: 마취
0: 예, 그러다 보면
1: 시키려고.
0: 그게 이제 그 마취되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또 편하게 하려니까
1: 네.
0: 수면하잖아요. 그럼 수면은 수면 그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수면이자 비용이 내시경 비용이 내시경 비용인 게 아니라 수면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비용인데 그 비용이 두 가지가 합쳐도 그 정도면 싸죠. 근데 병원마다 차이가
1: 그럼요.
0: 나요. 그래서 병원을 알아봐요, 이제. 수면값이 그래서 조금 더 싼데 어딨냐 알아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보통 보면 비싼 데는 한 20만까지 가는 데도 있긴 해요. 근데
1: 네.
0: 제가 알아본 데 가면 제가 갔던 병원이 그래도 그만하면 괜찮아가지고 또그 정도 한번 갔던 데여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거기서 이제 결정했죠.
1: 참 너무 중요해요. 이게
0: 그렇죠.
1: 처음에 초기에 발견을
0: 조기
1: 할수록,
0: 적발에 암은.
1: 네.
0: 한국은 보통 보면 뭐 1기, 2기 뭐그 정도 됐을 때는 다 떼내거나 암, 그 항암제 치료해가지고 낫긴 한데 3기, 뭐 4기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말기를 넘어가면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대한민국은 이게 시스템으로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하게 하고
1: 네.
0: 만약 암이 발생되면 그런 환자들에 한해서는 정기적으로 이제 자주 이제 보게 하지 않습니까? 네,
1: 맞아요.
0: 그런 거 봤을 때는 참 이게 내시경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 체제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걸참 절감하게 됩니다.
1: 이게 아프지 않아도 발견할 수 있는 게
0: 맞아요.
1: 초기잖아요.
0: 네.
1: 그래서 검진이 너무 중요하고, 북녘에 계신 주민분들도 사실 병원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0: 그렇죠. 맞습니다.
1: 뭔가 사적으로 하는 병원들도 참 많고, 얼마 전에 그 해산에서 온
0: 네.
1: 그 의료인 집안의 따님이 있었는데,
0: 네.
1: 그 집안에서는 이렇게 봐줄 때마다 돈을 받을 순 없으니까, 주민분들이 워낙에
0: 맞아요.
1: 저기
0: 뇌물.
1: 하니까, 막, 뭐,
0: 쌀이나.
1: 맞아요.
0: 그렇지, 맞아요. 그건.
1: 그런 식으로 한다고 들었어요.
0: 그렇죠. 의사들 자체가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1: 네.
0: 그렇게 해서라도 또 먹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1: 네.
0: 왜냐하면 북한은 개인 의사가 없이 다 국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국가 일반적인 그런 이제 월급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뇌물이 통합니다.
1: 그래서
0: 네.
1: 되게 선한 분 같더라고요. 그분의 부모님은.
0: 그렇죠.
1: 그래가지고 막 조금 가져와도 어쨌든 봐줘야 되니까 하는 게 의사라는 그 직업 자체에 대한
0: 네.
1: 것도 한국과 북한도 참 많이 다른 것 같고.
0: 그렇죠.
1: 그래서 이번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면 괜히 더막 기도 제목들이 많아지고 하는데
0: 네.
1: 이번 내돈내산을 준비하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1: 아멘.
0: 아멘. 네. 아, 이 말씀 참 이게 볼때 보면요. 저는 이제 북한에서 아무리 국동방송을 들어왔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도 우리 몸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육체라는 걸잘 납득이 안 갔어요, 사실은.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계속 이제 통독도 하고 또 그다음에 예배하는 과정에 목사님들 말씀 통해서 점점 이제는 제가 많이 이제는

0: 그래도 이제는 나름대로 제가 이제 집사도 되고 그다음에 요즘 지사
1: 네.
0: 훈련도 받고 있잖아요. 이걸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참 하나님의 나라라고 난 보는 게, 북한은 지옥이라 본다면 한국은 천국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의료 시스템 자체가 있잖아요. 이것도
1: 네.
0: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모든 우리 저희 보면 이제 병원 의사님들도 항상 이제 보면, 제가 가는 병원들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래 항상 보면 대한민국은 병원 일요일 하는 병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교회도 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하니까,
1: 네.
0: 항상 이제 우리 병원들에서 치유가 잘 되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1: 참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면서 이런 이야기들, 이런 기도 제목들도 남과 북이 함께 모여서 예배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그날도 참 모자랐겠다라는 소망도 들어요. 속속들이 다 아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주님께 그런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그런 소망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입니다. 오늘의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언어로 연이어 두 번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우리 주님의 복음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된 소식을 찬양한 곡 함께 하시면서 묵상하신 후에는 케네스 베 목사님 통해 복음 메시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중독 문제 등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은 죽었고 육만 살아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은 원죄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면 사단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였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어 북녘 동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성경과 교회를 없애어버렸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이제 북녘 동포들도 태양신인 김일성도 근본적

적인 먹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해결하는 길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여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행군을 견디며 소망이 없이 살아가시던 50대 가장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 살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는 것은 어려워도 심차게 예수님 의지하며 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이제 내 자신이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조용히 소리를 내어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전라권과 경남권, 그리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오후 6시부터는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8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밤부터는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북한의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8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하늘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복음 한줄 시간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하는 이 시간의 기도처럼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함양 봉평교회 강민구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북한의 견고한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모든 영혼들을 결박하고 있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 힘을 잃게 하시고 3대째 이어져오는 독재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김 씨 일가의 동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세워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얼어붙은 북녘 땅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흘린 순교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고 숨죽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들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통촉하사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저들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버티고 견디는 저들의 믿음을 통해 북한의 견고한 진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으로 그 땅이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 잘려 신음하는 이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함양 봉평교회 강민구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습니까? 어제 주일의 공동체 예배도 은혜로우셨지요? 많은 기념일들로 가득한 5월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와 은혜가 가득했던 5월, 아직 며칠 남은 이 5월에 못다하신 고백과 나눔이 생각나신다면 이 한 주가 기회입니다.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전화하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해 주세요. 주님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죠. 모두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5월 25일 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의 가사처럼 마음 정성 다하여 오직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원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8장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 우상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우상의 재물이 문제가 된 게 왜 그러냐?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대부분의 시중에 유통되는 이 고기들은 신전을 통해서 유통이 많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고기가 신께 바쳐지고 그리고 도살이 됐죠. 개인적인 뭐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그렇겠거니와 그 당시에 이제 길드 이제 조합이죠. 직업 조합들 뭐 운송 조합 또 뭐 축산조합 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길드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고기를 잡거나 할 때는 꼭 이제 신전 앞에서 신전에서 이 고기를 드리고 잡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시중에 유통되었던 상당수의 고기가 이제 이 신전을 거쳐서 유통되었던 재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상 재물의 문제가 나오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모임들, 정치적인 모임들은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명망 있는 사람들과의 모임, 그리고 또 뭐 비즈니스 모임, 그리고 여러 가지 사교 모임, 또 공식적인 뭐 제국에서 베푸는 모임,

도시의 모임 뭐 이런 게 있으면 항상 신전에서 이제 이 모임들을 하고 또 신전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이방 신전 연회에서 참석을 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들을 뭐 거리낌 없이 먹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예수님을 이제 막 믿고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주라는 걸 고백하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영 마음이 불편한 일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 그러죠. 자, 여러분, 여기에 이 지식은 뭐냐면, 여러분, 이미 신앙생활을 해서 우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거짓이다. 우상은 사람이 세운 거지, 그 아무것도 아니다. 호소합이 같은 존재다. 그 우상에게 드린 뭐 고기라고 해서 그게 뭐 대수로운 거냐? 아무 문제 안 된다. 이런 강력한 마음에 확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식이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교만하게 한다 그러죠. 이렇게 상관없어 이 우상의 제물로 인하여 아무 문제가 안 돼? 하고 이제 아주 지식, 이 명확한 지식을 갖고 자신 있게 이제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런 사람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렇죠. 교만하게 한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사랑의 문제가 나옵니다. 사랑은 뭘 하느냐?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덕을 세운다 할 때 이 세운다라는 말은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입니다. 오이코도메오.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말이고 도메오 그러면 짓는다, 세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덕을 세운다라는 말,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은 집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집을 세운다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집을 세운다 이런 뜻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의 몸 된 교회, 교회를 덕스럽게 잘 세워가는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덕을 잘 세우려면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자, 2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죠. 자,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야, 이 우상, 뭐, 아무 문제 안 돼. 뭘 이렇게 이거 갖고 가슴을 졸이고 그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난 알아. 분명히 우상제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 라고 한다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 우상의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을 알아야 될 방식으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알아야 될 방식으로 알아야 된다.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마땅히 알 것은 그럼 뭐냐?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덕스럽게 세우며 관계를 지켜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랑을 기초로 이 우상 숭배 제물에 대한 지식을 세워가야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지식 없이 그냥 지식만을 갖고 막 전력질주, 폭풍질주를 하다 보면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이제 실망하고 충격받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 하나님 사랑 없이 지식만을 갖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지식을 겸손하고 절제 있게 쓸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상 제물에 대한 기초적인 신학적인 이제 정리입니다. 자, 우상의 제물, 그거 먹는 거, 이 세상에 이 우상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헛된 것이다. 자, 여러분, 그 성경을 한 두 곳 정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뭐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인형이라는 거죠. 인형, 허수아비. 자, 또 보겠습니다. 시편 뒤쪽에 예레미야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에서 15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시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우상은 거짓 것이고 생기도 없고 헛것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주 기본적인 성경이 말하는 명제, 중요한 진실이죠. 자, 다시 고린도전서로 오셔서 8장 4절에 그래서 우상은 중반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비록 이런 가짜 우상을 5절에 땅에나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헛된 우상, 헛된 신들을 섬긴다는 거죠. 고린도만 하더라도 산에 가면은 올림푸스 12신이 있고 또 신전의 큰 거리들마다 이 황제를 섬기는 황제의 신전들이 있고 또 동방에서 온 신비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시스, 미트라, 여러 가지 이 미리 종교들이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6절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한 아버지가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자, 여기 한 하나님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는 한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주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에서 한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이제 보통 불렀는데 이 아도나이 주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와서 퀴리오스 주님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한 주는 뭐냐? 야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중에 구별되게 성부 한 하나님 성부께서 계시고 또 한 여호와 주 예수께서 계시고 이걸 뭐라 그러냐?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구별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본질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양식. 그러니까 우리는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7절에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 이게 뭐냐? 목회적인 통찰입니다. 우상은 가짜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 확신을 갖고 있게 이제 굳건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도 있고 오락가락하는 사람도 있고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은 7절에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어떤 이들 이제 막 돌아온 분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다. 자, 이거 고기 먹읍시다 하고 고기 막 같이 나눠주는데 같이 성도들끼리 모여서 고기 먹는데 고기가 딱 오른 순간 어떤 생각 들까요? 이거 어느 신전에서 드린 고기지? 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우상에게 절하고서 바친 건데 이거 우리가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상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서 먹는데 아이쿠 어떤 사람은 이거 우상에게 드린 건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 우상 제물을 먹었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하지? 근데 이게 문제는 다 교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 걸 보네요. 이 교회는 어떻게 된 거야? 다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는 거네. 아, 차라리 그냥 우상에게 드렸는데 예전에 그냥 섬겼던 그 신들에게 갈까? 올림푸스 신들에게 갈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 교회에서 우상 제물을 먹으니까 아, 교회도 가고 우상에게도 가고 다 할까? 이런 괴로운 생각들이 오는 거죠. 결국 믿음이 약해지고 양심이 더러워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약한 이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면 강한 자들이 그래 괜찮아 계속 먹자 이러면 안 되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지 말고 절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음식은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해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음식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강한 자의 자유, 권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여러분 여기 9절에 이 자유라는 말이 영어 성경 그 ESV는 right, 권리로 번역이 됩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인데 뭐 이런 거죠. 근데 내 마음대로 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도록 조심하라. 항상 이겁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1절에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가 멸망하는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니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 괜찮다고 하고 너의 교만한 지식으로 밀어붙여서 이 우상 음식 먹고 괴로워하고 신음하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면 안 된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이게 뭐냐? 사랑이 있는 지식입니다. 사랑이 있는 지식. 사랑 없는 지식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절대 누구도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실족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심각한 문제로 보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누구도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뒤로 가셔서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 하나에게, 연약한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데요. 이 사람 실족하게 하면 예수님께 너무나 하면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0: 이제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의 지체를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 실족하지 않도록. 나에게 지식이 있지만 이 지식은 항상 사랑을 기초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아멘. 생명의 말씀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자유함을 얻었다는 이유로 우상을 허상으로 알아 우상에게 제사로 바쳐진 고기까지 거리낌 없이 먹는 이들이 교회 안에 그때 있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에 제사의식은 무의미한 것이었겠죠. 그러나 이 자유로운 행동으로 인해 공동체 안에 단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임을 말하는 사도의 마음을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값없이 선물로 주신 구원을 누리는 자로서의 범주 안에 있어야 함을 교훈으로 받는 아침이에요. 묵상을 따라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아멘. 우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시는 사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의 예배 모두 승리하는 한 주 되십시오. 5월 25일 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칩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용은 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보게 하신 은혜에만 머물지 않고요. 주님을 따르는 일상을 살길 원합니다. 회복은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오늘 네온의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인생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미래라는 단어 앞에 설 때마다 항상 두 가지 감정을 갖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기대가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한 설렘입니다.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시작, 그리고 더 나아질 삶에 대한 희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 한편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내 힘으로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획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짜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 계산합니다. 인간적인 명철과 이성으로 내일이라는 불확실성을 붙들고

0: 얼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세운 계획이랄지라도 인생에 예상하지 못한 변수 앞에서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미래를 내 뜻대로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라고, 기도는 미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내일을 맡겨드리는 거룩한 신뢰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미래를 디자인하는 것은 내 욕망의 설계도를 그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의 방향과 걸음을 맞춰가는 영적인 조율입니다. 성경 잠언 3장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계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자리입니다. 내 좁은 시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기도는 현실을 피하는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방향을 가장 분명하게 세워주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성령 안에서 분명하게 분별하게 됩니다. 기도 없이 준비하는 미래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비바람이 불면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기도로 준비한 미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풍랑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미래를 마술처럼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을 바르게 살아갈 확신과 평안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이 바르게 세워질 때에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미래도 조용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하루아침에 드라마처럼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의 태도는 오늘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서서히 평안으로 바뀌고 불안은 믿음으로 바뀌며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은 날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세상은 속도를 요구합니다. 성공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성공보다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내 걸음을 조율해 갑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시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마음을 흔든다면 인간적인 계산의 펜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인생의 진정한 미래는 인간의 계산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아직 오지 않는 내일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염려의 주먹을 쥐고 하나님의 손에 내일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가장 바르고 가장 복된 방향으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아가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More Love Today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재물보다 주님을, 세상보다 천국을, 현재보다 영생을 택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붙잡은 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9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아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르앗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었더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성경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땅을 결정할 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롯은 당연히 기름지고 좋은 땅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그보다 못한 땅을 택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남보다 못한 것을 선택해도 먼저 남을 배려해 줄 때 그 복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요. 간단하지만 정말 하기 어려운 삶의 방식입니다. 조금은 손해보는 듯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에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구세군 노래 선교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깊이 읽는 사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게이트웨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짐 윌슨 교수에게 하루는 한 무리의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2: 교수님, 저희가 성경을 보다가 이상한 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할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1: 윌슨 교수가 물었습니다.
2: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1: 일독을 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2: 그러면 토론을 하자고 한 구약은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1: 학생들은 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 나도 40년간 매일 성경을 읽었지만 지금도 전부를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토론은 언제나 환영이지만 일단 성경을 좀 더 읽은 뒤 저를 찾아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최근 유명한 유튜버가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오히려 크리스천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던 콘텐츠가 매주 올라오다가 갑자기 크리스천이 됐다고 고백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유일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읽는다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의 정수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자주 묵상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모순이 없음을 믿게 하소서. 성경을 읽으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기쁘게 따라갑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페루지아 한인교회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구주를 생각만 해도 박종우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충진교회 맹진석 목사님께서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중보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과 같이 온 땅에 임한 기근 때문에 야곱의 가족도 이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계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양식이 예비된 애굽에 가서 다시금 먹을 양식을 구해오도록 요청합니다. 야곱의 열 아들들은 앞선 42장에서 이미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 그가 꾼 꿈을 요셉을 통해서 해석해내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7년간의 대풍년 이후에 또 7년간의 전무후무한 대기근이 닥칠 것이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꿈 해석을 통해서 17살에 애굽으로 팔려와서 13년간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했던 그 요셉이 한순간에 바로 왕의 총애를 얻게 되고 바로 왕 다음 관은 권세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꿈을 해몽하게 하신 그 지혜대로 7년간의 풍년의 때에 곡물을 애굽 각 성에 저장하도록 명하고 그래서 다음 7년 있을 기근을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이 기근은 애굽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 많은 나라들에 임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이 기근이 닥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벌써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 땅에 가서 한 차례 곡식을 구해 왔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난번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은 이제 다 바닥났고 가나안 땅의 기근은 여전히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라,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재촉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사람이고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과 그 자손들에게 즐겁고 평안한 날, 기쁜 날만 늘 있는 것 아니다 기록하는 겁니다. 오히려 본문과 같이 당장 내일 먹을 양식도 없어서 걱정해야 하는 힘겨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 택한 백성의 삶에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거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거주하게 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메마름이 찾아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이 넘치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처럼 약속의 땅에도 저주 같아 보이는 이 기근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언약 백성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없어 고통하는 이 고난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까?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고난은 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의 성격으로 주어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의 이 가족에 당하는 고통은, 고난의 시간은 심판의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어떤 특정한 범죄에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지금 이 기근이 찾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내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좇아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 백성의 삶에도 얼마든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허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데, 아니 지금 이미 어렵고 힘든 시간들, 암흑과 같은 터널과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 그것을 이상한 일 만난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또 실족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이 고난을 통해 더 크고 비밀한 일을 예비해 두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모하고 소망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본래 죄인이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고난이 고난으로 마무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고난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하나님 자녀들의 삶에 주어진 이 고난을 선한 역사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어 내실 것입니다. 긴 터널과도 같은 기근의 날들을 통해서 야곱 가족의 삶에 놀랍도록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해서도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이 힘겨운 삶의 현장, 고난의 시간들을 능히 넉넉히 이겨내시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지금 당장은 기근이라는 혹독한 고난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배후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동반해 가고 계십니다. 먼저 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먼저 이끌어내셨습니다. 요셉의 삶에도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 요셉은 이 애굽 땅에 팔려와서 지난 13년의 세월을 엄청난 수고와 고생으로 억울함의 날들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셉이 당한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해석합니다. 당장 겪고 있는 상황은 분명 너무나도 힘든 시간임이 맞습니다.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시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극복해가게 하시고 이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섭리 가운데 이끌고 계시기에 요셉은 형통한 자다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본인의 애씀과 노력으로 13년 아니라 130년을 그렇게 수고한다고 했을 때 바로의 총애를 얻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고난의 시간이 분명 13년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어떤 인간의 인생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섭리를 이루어 내신 겁니다. 그렇게 요셉의 삶에 함께하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의 삶에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

여인의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지금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서 원대한 구원 역사, 언약의 성취 길로 지금 이끌어가고

이것도 작은 일은 아니죠. 야곱에게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기쁨의 일을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원대하게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 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어 가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지금 야곱의 70명의 가족, 그들의 잠시 당하는 이 고난의 시간, 기근의 시간을 통해서 자리를 옮겨 애굽 땅, 고센 땅으로 자리를 옮기게 하셔서 그 땅에서 이루시고 성취해 가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도 복되고 은혜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섭리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 시련,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에 닥친 이 고난은 그저 고난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 가운데 얼마든지 그리고 반드시 영광스럽고 복된 시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랫도록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고통의 시간으로 그냥 마감하도록 우리를 그냥 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야곱의 삶에 그랬듯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이며 그 허락된 고난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누리고 맛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의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굳게 붙잡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 그 시련의 시간을 지나고 났을 때에는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간증하는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여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그렇게 변화된 영광스러운 주의 기뻐하는 자리에 이른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애굽의 양식을 살아가는 문제를 두고 아버지 야곱과 팽팽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 사오라고 명하자 유다가 앞장서서 말합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총리를 만날 수 없습니다. 만약 베냐민 없이 그냥 갔다가는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몰려서 우리는 죽게 됩니다. 유다의 애타는 설득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은 완강합니다. 그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중 이제 하나 남은 아들 베냐민만큼은 절대 잃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도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결코 베냐민 데려갈 수 없다, 그렇게 유다와 계속해서 실갱이를 합니다. 그럼에도 양식을 구하러 가지 않으면 가족 모두가 굶어 죽을 처지이기에 유다가 재차 설득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 설득하는 과정의 마무리로 베냐민을 두고 아버지께 약속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베냐민을 위하여 대신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잡히는 한이 있어도 베냐민만큼은 돌려

0: 드러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가장 아끼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대신해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일에 자신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살려내겠다고 이야기 약속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총리 요셉 앞에서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유다가 전하면서 베냐민 대신에 자신을 잡아두고 종삼아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게 됩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1: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0: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1: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0: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막내 베냐민까지 잃으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어떠할지 죽은 것과 같고 지옥을 사는 것과 같음을 헤아렸던 자입니다. 그래서 총리 요셉에게 제발 자신을 베냐민 대신해서 그렇게 붙잡아 주시라고 내가 대신하겠다고 다만 이 베냐민만큼만은 아버지께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유다는 본래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렸던 그런 귀한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 일에 제일 선봉에 섰던 앞장섰던 아들이 바로 넷째 아들 유다였습니다. 창세기 37장은 형들이 저 멀리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비웃으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기를 함께 모의하기를 이 아이를 죽이자 그동안 쌓였던 미움과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이 아이를 죽이고 짐승에게 잡아먹혔다 하자 그렇게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첫째 르우벤이 동생들을 말립니다. 요셉을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르우벤이 그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 비운 사이에 남은 형제들이 요셉을 마침 지나던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이때 요셉을 상인들에게 파는 일에 앞장섰던 다른 형제들을 설득한 이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즉 유다가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하던 그 아들 요셉을 죽은 자와 같이 만들어 아버지 마음을 지옥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7장 마지막 절의 기록입니다.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이 아니라 39장 1절에 계속해서 보디발의 집에 팔린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37장을 마치고 38장 1절이 아니라 39장 1절에서 요셉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38장에는 이 요셉 이야기의 스토리 전개로 볼 때 어울리지 않게 갑자기 유다의 가족사가 등장합니다. 내용인즉 유다가 세 아들을 낳고 사는데 첫째 아들 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건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를 치십니다.

계십니다. 그리고 찬함에게 고엘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장자 엘 형의 계보를 잊게 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게 싫어서 오난이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죄로 여기셔서 둘째 아들 오난도 치십니다.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셉 이야기를 끌어오시다가 유다의 가족사를 넣는데 그 가족사인 즉 유다가 자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게 되는 장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유다의 아들을 잃는 그 고난의 삶을 38장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파는데 앞장서 아버지 야곱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던 그 유다에게 그와 같이 아들을 잃는 고통, 깊은 슬픔을 지금 겪게 하신 내용을 38장이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다는 두 아들의 죽음이라는 이 슬픔,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 조금이나마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고통, 그 큰 슬픔을 헤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게 되었기에 자신을 담보하여 베냐민을 살리는 중보자의 자리에 이 유다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후 이 같은 유다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담보로 내어준 이 사건, 곧 중보자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을 향해 축복의 유언을 할 때에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닌 넷째 유다에게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축복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축복대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 우리 죄인을 대신해 담보가 되신 분,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이 이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중보자로 자처한 그 유다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고통을 통해 연단하여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헤아려 알게 하시는 분, 그래서 고통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데 얼마만큼 복이 되게 하시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까지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택한 백성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듯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고난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복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삶에도 고난을 허락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도 기근을 허용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분명 그 고난을 통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 자체로 끝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택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축복이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야곱의 삶에 기근을 허락하신 것이 잃었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는 기쁨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많은 자손의 복,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신 그 언약 성취를 위한 인도하심이었고 섭리였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에 만나는 크고 작은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실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시나

0: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시지 않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을 지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고난이라는 수렁의 깊이, 그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넓고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로 맛보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그를 노예로 팔아버린 일에 앞장섰던 유다조차도 고난의 시간, 고통의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겪은 아픔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 깨달아 알게 하셨고, 이제는 동생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유다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영광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백성의 고난은, 고통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얼마든지 복이요 영광이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내 삶에 만난 그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고 고난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섭리의 역사, 하나님께서 고난은 생각지도 못하도록 바꾸어내실 그 축복을 바라보고 힘있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간증거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내가 잠시 겪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축복하는 복의 통로 삼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 충진교회 맹진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73국에 5209번, 273-5209 포항 충진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수원중앙교회 김윤기 목사님입니다.
1: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친 육신과 마음에 주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거침없이 치닫는 고유과와 고환율의 어려움에서 이 땅은 오리무중과 극단적 이기주의, 빈부의 격차가 팽배한 시점에 있습니다. 주여, 깨어 기도하는 민족의 일꾼들을 곳곳마다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도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3대 욕구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먹고 싶은 욕구, 자고 싶은 욕구, 그리고 성취하고 싶은 욕구라고 해요.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고, 어떤 목표나 책임이 있으면 움직이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이죠. 저도 가끔 일하면서 그런 날이 있어요. 아,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마음은 무겁고 몸은 늘어지고 머릿속은 피곤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날이요. 그럴 때면 저는 이런 욕구들이 참 번거롭고 없애야 될 존재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잠언 16장 26절 말씀. 아멘. 그 순간 마음이 멈칫했어요. 내가 억지라고 느끼던 그 의욕조차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 안에 심어두신 선한 동력이란 걸 깨달았거든요. 피곤해도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귀찮아도 책임을 붙들게 하고, 배고프면 밥을 먹으며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 단순한 욕구들이 결국은 우리를 살게 하고 다시 기도하게 하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욕구가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힘듦이 없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이유도 없었을 거고, 피곤함이 없다면 주님의 쉼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도 못했겠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모든 순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배고픔과 피곤함과 책임감조차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그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감사로 걸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해요. 샬롬, 좋은 아침.

2026년 5월 25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잠언 16장 26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참 놀랐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너무도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인간은 욕구하는 존재라는 말이 있죠. 때론 본성적으로 올라오는 이런 욕구들이 참 번거롭고 불필요한 것이라 생각될 때가 있지만 돌아보면 이 욕구들 덕분에 행동하고 있더라고요.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찾아다니게 되고 고단하니까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누울 준비를 하는 것처럼 진리를 맛보고 싶어 성경을 탐닉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잠언 16장 2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욕구 하나마저 허투루 만드시는 분이 아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욕구들을 동력 삼아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방송가족분들 되기를 소망해요. 자,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방송가족분들이 계십니다. 뚜짜리 6809님,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포항중앙교회에서 열릴 어린이 대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외쳐주셨어요. 아멘.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6809님의 그 마음이 참 귀한데요. 오늘도 힘차게 외쳐주신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과 함께 또 이 시간, 이 하루, 이번 한 주도 우리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해요. 늘 감사합니다. 뒷자리 9507님께서도요. 안녕하세요 PD님, 한 주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와, 우리 9507님과 우리 6809님, 2642님, 4420님 우리 방송가족분들 덕분에 이 아침, 이 한 주가 이미 행복으로 충만해요. 늘 감사해요. 뒷자리 2642님께서도요.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을 주님과 함께 즐겁게 시작합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라고 보내주시면서요. 보석PD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늘 잊지 않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이륙사이님. 아, 저를 항상 축복하고 또 사랑한다고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주시는데 늘 힘이 납니다. 월요일 아침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도요, 주님 주시는 이 힘으로 정말 사랑으로 또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뒷자리 7694님께서도요, 샬롬! 피곤함을 이겨내고 샬조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출첵은 감사 제안해보며 연휴에도 좋은 방송해주시는 PD님께 감사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출첵 감사. 아, 정말 좋은걸요. 오늘은 감사로 이 시간 또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늘은 출첵 제시어 감사로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감사라고 보내주세요.

0: 주시면 추첨을 통해 감사한 마음은 담아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4420님께서도 함께 주고 계세요.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축이라고. 피디님 지난주에 이 사진으로 보내드렸던 예수라떼가 대박이 났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진 지금 보내주셨는데 와, 이 예수님을 이 뭐랄까 그 라떼 아트로 이렇게 그리신 것 같아요. 와, 너무 잘 그리셨는데 이거 우리 4420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와, 정말 대박입니다. 저도 한잔 하고 싶네요. 예수라떼 늘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4420님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정말 대박이에요. 자, 오늘 또 감사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이 시간 이어서 우리 손해사성사 박경환 장로님께서 나눠주시는 경제지식 지혜와 함께합니다.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면서 경제 용어나 꼭 알아두어야 할 지식 알게 쉽게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도 완전 강하게 추천, 강추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크리스천과 슬기로운 경제생활. 오늘은 어떤 지혜 담아오셨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1: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과 슬기로운 경제생활의 박경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아침에 길거리를 가다가 반짝이는 동전을 보면 정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 우리는 가끔 집이나 차량을 청소하거나 정리하다가 동전을 발견하면 그냥 하찮게 생각하며 구석에 모아두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돼지 저금통으로 직행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열풍을 넘어 몸살을 앓고 있는 트롯 가사에는 돈 이것만 값어치 약한 동전 같은 내 과거 내 서름이라는 진성 씨의 동전 인생이라는 노래가 대중에게 사랑받기도 하였습니다. 대본을 쓰고 있는 오늘 금값이 약 8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금 한 돈 3.75g의 가치입니다. 이 금도 모래나 강가에 퇴적물과 섞여있는 작은 금, 즉 사금을 모아 한 돈이 되고 두 돈이 되어 경제적 가치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없다고, 아니 가치가 약하다고 무심히 모아둔 동전의 가치를 알아보고 잠자던 동전이 뜻밖의 행운으로 주머니 속 경제를 조금이나마 풍성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동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부 동전 수집가들은 동전 수집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투자 및 자산 관리의 수단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희귀 동전, 즉 특정 연도에 발행된 양이 적거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동전들은 그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주화 10원, 50원, 100원, 500원 동전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0원짜리 동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의 앞면에는 경주 불국사 다보탑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10원 숫자와 발행 연도, 한국은행 표기가 적혀 있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의 희귀 연도는 1966년, 1970년, 1973년이 언급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1966년 동전이 가장 희귀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최초 발행된 10원짜리 동전이고 발행량이 적어서 보존에 따라 희귀 동전으로 분류되어 약 30만 원 정도까지 거래된다고 하니 구석에서 먼지 사인 채 놓여있는 저금통을 잘 살펴보시면 뜻밖의 행운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50원짜리 동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0원 동전의 앞면에는 벼 이삭이 큼직하게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50원 숫자와 제조 연도, 한국은행 표기가 함께 있습니다. 50원 동전의 희귀 연도는 1972년, 1977년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발행량이 적어서 희소 동전으로 보존 상태에 따라 프리미엄 동전으로 분류되어 그 가치는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거래됩니다.

0: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100원짜리 동전은 앞면에 이수신 장군의 초상이 그려져 있으며, 이 초상화는 1953년 정무성 화백이 제작한 충무공 영정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뒷면에는 액면 숫자와 발행 연도 등이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100원 동전의 대표적인 희귀 연도로는 1970년, 1981년, 1998년이 있으며, 1970년도 최초 발행된 100원 동전은 미사용 상태일 경우 약 40만 원 이상까지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1982년 100원 동전의 경우 무광 처리된 프루프 기념 주화의 가치는 상당히 고가로 거래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500원짜리 동전은 앞면에는 대한민국에서 서식하는 철새 가운데 하나인 두루미가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500원을 뜻하는 아라비아 숫자 500과 제조 연도 한국은행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500원 동전의 희귀 연도는 최초 발행 연도인 1982년도와 1998년도가 희귀 동전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상황이던 1998년 500원 동전은 8,000개 정도만 발행되어 매우 희귀한 동전이고 상태가 완벽하면 약 100만 원 이상의 고가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가치가 작은 동전에 스토리가 부여되니 얼마든지 가치가 상승하고 고가의 희귀품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을 만나 예수님의 이야기로 덧입혀지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한 자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앞에서 언급한 정보 중 일부는 인터넷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혹 부정확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도 귀한 경제 지식 나눠주신 장로님께 감사합니다. 더불어 보험이나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제, 경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거나 054-256-9-30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뒷자리 2642님께서도요, 와, 감사, 오늘 출첵제시어 두 글자로 이행시 보내주셨어요. 감격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해라고 정말 은혜 넘치는 이행시 자발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정말 대박입니다. 너무 멋져요. 자, 그럼 오늘 이번 주 월요일 코너 바로 극동 연구소 극동 랩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0: 극동신앙연구소
1: 극동랩
0: 극동랩 원래 한 박자 쉬고 들어가야 돼요. 극동랩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은 신앙연구소로 출발합니다. 지성과 영성을 두루 겸비한 그들이 옵니다. 바로 극동랩 한 달 만에 오셨어요. 한동대학교 RC 전임연구원 리더십 코칭 우리 이동우 교수님 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너무 반갑습니다. 교수님 한 달 만에 이곳에서 뵀는데요. 그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근황 한번 들려주시죠.
1: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저도 가족들과 참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0: 네.
1: 뭐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같이 가족들과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0: 이야.
1: 또 마주 앉아서 밥 한 끼 먹다 보니까 아 우리가 정말 한 식구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0: 맞습니다. 이게 뭐 별달리 하는 건 딱히 없어도 그런 일상 가운데 소소한 행복 가족과 함께하면서 친구와 함께하며 지인과 함께하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저희의 삶은 이미 충만하고 참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한 달 만이라서 혹 우리 교수님을 처음 뵙는 방송가족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본인 소개 한 번 더 부탁드려요.
1: 네,

0: 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동대학교 이동우 교수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후에 현재 대학에서 우리 청년들이 올바른 리더십을 키우고 자신만의 비전과 지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이 대학생, 이 대학교에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또그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시는 그 귀한 사역을 또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9507님, 신학연구소 우리 교수님 너무 반갑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교수님 모시고 함께 은혜 전할 수 있어서 저도 큰 기쁨인데요.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교수님이 전해주시는 감동과 은혜 가득 누리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교수님, 신학연구 한번 하러 진하게 떠나볼까요?
0: 네, 좋습니다.
1: 아, 진하게 한번 하러 떠나볼까요? 진하게 떠나볼게요. 진하게 떠나보자. 좋습니다. 한동대학교 이동우 교수님과 함께하는 극동 랩. 본격적인 나눔 전에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실게요.
2: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10,000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족욕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육수의 기본 만능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더불어 포항시 남구 떼오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와, 교수님, 오늘이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5월이 다 갔군요. 돌아보면 정말 5월 한 달도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로 또 이렇게 충만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는데, 어떻게 지난 5월을 돌아봤을 때좀 어떠셨어요, 우리 교수님?
0: 네, 5월은 정말 실록의 계절, 날씨도
1: 네,
0: 너무 좋고
1: 그죠.
0: 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특히 지난주 저희 학생들하고
1: 네.
0: 학교에서 막 비가 오는 우중에,
1: 우중에.
0: 예, 숯불을 피우면서
1: 우와.
0: 천막을 치고 BBQ 파티를 했었습니다.
1: 아니, 비가 오는 우중 가운데 텐트를 치고 그 가운데 비비큐했다.
0: 네.
1: 이게 연기가 장난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0: 그러게요. 근데 특히 선배 4학년들이 막
1: 예.
0: 눈물을 흘리면서 그 새내기 후배들을 위해서 몇 시간이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1: 우와.
0: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후배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1: 네, 정말 또 그런 도란도란 모여서 우리 선배와 후배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자리도 우리 또 교수님께서 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또 리더십인 것 같아요. 리더십이 아주 막 별달리 엄청 크고 막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고기 한 점이라도 우리 후배를 위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내가 조금 이 고난을 감수하고 눈물을 좀 흘리더라도 맛있게 정성으로 구워서 주려는 마음, 그거 자체가 리더십의 마음 아닐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저희 4학년들이

0: 새내기 때 선배들한테 그런 대접을 받아본 거죠. 그래서 배워서 남주자. 네.
1: 아.
0: 네, 그래서 열심히 섬겼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새내기들한테. 야, 너희들 공짜가 없어. 이제 네. 내년부터는 너희들이 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 그러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런 리더십도 경험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남을 위해서 뭔가 구워주지 않더라도 지금 선배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워주고 있구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지금 섭취할 수 있구나. 누릴 수 있구나. 이거를 그 마음을 잘 갖고 있는다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 새내기 친구들이 4학년 선배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행동의 본으로 나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행동의 본, 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참된 리더십의 자세가 아닐까 또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지난번 내용 간단하게 복습하고 오늘 또 새로운 연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참 현대에 필요한 올바른 리더십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좀 개괄적으로 한번 나눠주셨는데요. 현대 리더십은 이 강력한 카리스마에만 좀 단순하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코칭과 소통 그리고 협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라고 나눠주셨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가 과거에 바쁘게 또 고도 성장 시절에는 리더가 먼저 멋진 목표를 딱 제시하고 나를 따르라.
1: 그저 따르라였죠.
0: 네, 하면 정말 사람을 확 끌고 가는 그런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참 잘 통하는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리더가 먼저 앞에서 혼자 힘으로 쓸매를 힘차게 끌고 가는 그런 모양새였죠.
1: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0: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시대가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을 보면 누가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면 금방 지치고 또 쉽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요즘 시대는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 또 코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코칭, 바로 소통과 협력이 기반이 된다. 이게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소통과 협력 어떻게 할 수 있어요?
0: 네, 참 말은 쉬운데.
1: 맞아요.
0: 어떻게? 라고 하니까 저도 갑자기 훅 막혀버렸습니다.
1: 또 어떤 그런 일상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소통과 협력이 참 중요하다고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당장 어떤 아젠다, 그런 이슈를 두고 말문이 탁 막힐 때가 있어요. 이게 나는 소통과 협력이 중요한 걸 알지만 아, 난 저 사람과 소통은 못할 것 같아. 네. 그렇게 가로막힐 때가 있는데 그 한겹을 넘어설 때 그 넘어설 수 있는 비결, 도약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 아닐까요, 교수님?
0: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딱 질문을 들으면 답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럴 때 잠시 기다려주는 마음. 네, 또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또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를 기다리면서 그 사람을 들어주는, 마음을 들어주는 것이 저는 소통의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그 잠시 멈출 수 있는 것. 그 멈출 수 있는 게 말 그대로 능력이더라고요. 요즘엔 뭔가 질주하는 사회잖아요. 당장이라도 뭐 하지 않으면 막 도태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려날 것 같고 상대적이니까. 하지만 어떤 그런 절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참된 가치를 우린 알기에 조바심이 나더라도 한 걸음 물러서서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이 경청, 임파워먼트라는 이런 덕목이 있다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무엇이었죠, 교수님?
0: 네, 경청은 쉽게 이야기하면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1: 네.
0: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 예, 감정도 들어주고.
1: 감정도 들어준다.
0: 예, 그 다음 단계로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우리 보석 PD님께서 오픈 멘트에서 욕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사람이 정말 마음속에서 원하는 게 뭘까? 배가 고픈 것인가? 아픈 것인가? 아니면 정말

0: 어떤 갈망이 있는 것인가? 욕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1: 맞습니다.
0: 그리고 그더 아래에 그 사람이 정말 그 추구하고 있는 가치나 신념, 또 철학까지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경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맞아요. 그리고 저는 교수님 생각이 또든게이 경청이라는 이런 어떤 걸 이루려면 이게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와 내가 나 사이에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무드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거는 내가 경청할게, 내가 들어줄게, 얘기해봐, 막 이렇게 하면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분위기를 참된 리더라면 예수님께서 그런 부드러운 온화한 마음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그렇게 스스로 말하고 다가올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주셨듯,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리더십이란 리더들은 그런 다가올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줄수 있는 것, 이 또한 참 중요한 리더십의 덕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아, 다시 한번 이 올바른 리더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런 올바른 리더십 어떻게 함양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나눠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저와 방송하실 분들께서 일종의 좀 리더십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한 셈이에요. 자, 그첫 시작, 바로 이 홀리스틱 코칭이란 무엇인지 나눠주시죠.
0: 네, 그 홀리스틱.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의 생각과 또 감정과 또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지켜보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기뻐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저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합니다.
1: 네.
0: 우리 인간들은 생각하죠. 또 느끼고 또 행동하면서 살아가는데 저는 홀리스틱 코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들의 어떤 지성과 영성과 또 인성까지 모두 아울러서 그 진정한 사람 됨됨이를 함께 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과정에 코치가 함께 하는 것을 홀리스틱 코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이를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전인적 강연이라고 우리 교수님께서 명칭하고 계십니다. 좀 성경적 모델과 코칭 이론을 융합한 핵심 강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멋져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좀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홀리스틱 코칭으로 인해서 전인적 강연을 또 통해서 예수님으로 이렇게 다시 뭐랄까 예수님을 목도하고 주님으로 거듭나게 된 그런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듣기로는 좀 몇몇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사례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주실까요?
0: 네, 청년의 때에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실은 이제 대학에 오면 학생들이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1: 그쵸.
0: 그러면 뭐 너무 자유롭게 또 살다 보면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지는 학생들이 제법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요즘에 이 대학생 우리 친구들 중에 우울증으로 사는 친구들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 그 코로나 때 특히 우울증을 앓고 있는 학생을 한명 코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1: 네.
0: 이 학생은 특히 요즘 학생들은 이런 미디어에 이렇게 중독되다시피 해서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하루 종일 짧은 그런 너튜브라든지 쇼폼을 보다 보니까 이 아이가 낮과 밤이 바뀌고 또이 현실과 또이 방송 사이에서 완전 깊은 우울에 빠진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1: 네, 무기력해지기도 할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런 비전과 진로가 없는 학생을 만났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에게 일단 제가 이야기한 것은 먼저 몸부터 건강해지자.
1: 몸부터.
0: 네. 일단 밖으로 나와라. 밥부터 먹자. 예, 일단 먹어야 힘이 납니다.
1: 그렇죠.
0: 네, 먹고 같이 산책을 하면서 네가 그 정말 어릴 때 꿈이 뭐냐? 어릴 때 어떤 걸 잘했냐? 예, 그리고 너는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어렸을 때 아주 좋았던 추억을 떠올리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아이가 어릴 때꿈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0: 그러면서 얼굴에 갑자기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 그래요.
0: 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릴 때 선교지에서 정말 그 쓰레기장에서 그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찾는 아이들을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만났던 그런 기억을 또

0: 그 글을 가지고 자기소개서에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이 아이가 정말 NGO 단체에 지원을 하고 그 지원한 과정을 통해서 취업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제가 함께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짧은 사례를 하나 나눠주셨는데, 또그 가운데 사실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 교수님과 이 학생이 함께 또 이렇게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을지, 그 했던 이야기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 있던 이런 소중한 것들을 고백하게 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구나 정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 순간, 그 낯빛이 아까 환하게 밝아졌다 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것을 내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할 때 그렇게 행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뒷자리 0994님 새싹분이신데요. 아멘, 좋은 아침 샬롬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들으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이걸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찾아가 주셨고요. 마치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셨어요. 너 안에 있는 것. 그게 새로운 것을 새롭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 친구 안에 있는, 그 학생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소중한 것들.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심어두셨던 어떤 보물을 찾게 해주셨던 것. 질문으로부터 비롯된 것 같은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저는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달란트가 강점이고 우리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선물, 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보석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누군가의 질문을 통해서 그 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야? 네가 잘하는 게 뭐야? 어렸을 때 꿈이 뭐야?라는 그런 아주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그 보석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네, 여러분, 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근데요, 교수님, 제가 한번 짧게라도 살아보니까 이 질문이라는 게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질문이나 질문에도 저는 질이 있고 종류가 있다고 요즘에 생각이 드는데, 그 질문, 여러 가지의 것들을 농축하고 함축해서 아주 그 하나로 만들어진 정수된, 정제된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 그 학생, 그 인격을 잘 알아야지 그런 질문, 좋은 질문 하나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인즉, 우리 교수님께서 그 학생과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그 학생을 이렇게 파악하고 이 친구를 정말 살릴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일까 또 고민하고 고려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제자들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으셨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선물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걷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질문은 그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 호기심에서 나왔다고 보고요. 그 호기심이 바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관심과 호기심, 이게 달리 말하면 정말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첫 단계가 관심이 아닐까도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또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의문, 그 질문을 던지셨을 때 그렇게 질문을 받아야지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던지는 그 질문은 어찌 보면 또 기회를 담은 그런 숨은 보석들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수님과 함께 이 시간 또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스타트 질문이라는 게또 있어요. 이게 뭐예요? START 질문, 실천적 스타트 질문이라고 딱 되어 있는데, 이게 궁금합니다, 교수님.
0: 네, 스타트의 영어죠. 네,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저는 우리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알 수는 없지만, 저는 비유로 사람을 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좋은 집을 만들려고 하면 먼저 튼튼한 기초공사를 해야 됩니다.
1: 그렇죠.
0: 저는 그 사람을 아는 기초공사는 먼저 그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셀프의 어웨어니스입니다. 자기인식.
1: 아, 셀프
0: 네, 그
1: 어웨어니스.
0: S의 그첫 번째는 자기인식에서 시작이 되고요.
1: 예.
0: 예, 그 다음에 이제 T. 자기를 인식하면 그다음

0: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1: 자기 관리. 예.
0: 자기 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1: 그렇죠. 예.
0: 타겟팅.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될까? 네. 그래서 자기 인식과 자기 관리. 그 다음에는 네. accountability라고 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 책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좋은 관계, 릴레이션십이 필요합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함께 소통하고 협력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땅 가운데 삶 속에서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thriving, 예,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네, 도와야 된다. 그래서 강점에서 시작해서 예, START를 하는 과정을 전인적 코칭이라고 합니다.
1: 네, 정말 전인적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델이 교수님, 저는 요즘에 따라서 더 필요하다고만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 대학교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무슨 무슨 모델 막 이렇게 앞자리 따가지고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전공서적 보면. 근데 그때는 막 그런 걸 그저 시험기간 때 외워야 되고 막 그런 걸로만 제가 치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살아보니까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 이렇게 이미 공인된 성공적인 모델이 있다는 게 어찌나 큰 위안이 되고 이 기둥점이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수님께서 전인적 이 코칭,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이 질문이 바로 스타트입니다. S-T-A-R-T, 스타트 모두 아시죠? 첫 글자 S는 Self Awareness예요. 자기를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 나를 먼저 성찰해야 되고 그 다음 T는 타겟팅이에요. 자기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기관리는 목표 설정에서 비롯된다. 교수님 이 말씀이 정말 실천적인 어떤 실제적인 도전이 되고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자기관리의 첫 단계이자 거의 마지막은 타겟팅이에요. 먼저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설정하려면 일단 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거를 기반으로 목표를 설정한다. 그 다음 accountability는 사회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책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내 개인적인 어떤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사회로 나아가야겠죠. 그리고 R은 relationship입니다. 이것은 동시다발적인 것 같아요. 이런 좋은 관계들, 그런 관계들은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타겟팅을 하고 나를 발견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이게 상호작용이고 어떤 이런 선순환에 또 기반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무엇이었죠 교수님? T가 thriving이었습니다.
0: 예, thriving입니다.
1: thriving.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부흥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스타트 질문, 이 코칭 이론을 또 융합한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우리 방송가족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수님께 이게 어찌 보면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요. 예, 학생들을 또 가르치는 많은 리더십 분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 교수님께 질문을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점 9030번으로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또 해안을 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자녀,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요즘에 막 사춘기여서 머리가 컸다고 막 말을 안 들어요. 근데 화를 낼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답답해요. 이럴 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이런 질문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0: 네, 사실 저희 아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 네.
0: 그럴 때 부모님 너무 화나시죠. 그때 잠시 스탑 하셔야 됩니다. 먼저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돌리면서 아이에게 너 힘들구나, 많이 지쳤구나. 그래, 아빠가 어떤 걸 도와주면 좋을까? 네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볼래? 라고 주도권을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1: 네.
0: 답답한 나의 마음

0: 하고 싶은 그 나의 많은 이야기들을 일단 스탑하시고 자녀에게 주도권을 주십시오.
1: 와,
0: 네.
1: 주도권을 자녀에게 준다. 이게 어찌 보면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죠. 주도권 싸움이라고. 내가 갔냐, 네가 갔냐, 한 치의 망설임, 이렇게 양보도 없는 팽팽한 신경전. 이런 게 우리 좀 일반적인 사춘기 자녀를 둔 가정의 모습이라면, 우리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도권을 내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마음껏 그냥 표출할 수 있도록. 근데 그 가운데 교수님, 우리 자녀가 좀 뭐랄까, 러프하달까, 좀 터프하게, 좀 부모님께 좀 반항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아직은 완숙하지 않고 나 자신의 표현이 어떤 게 옳고 그른지를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감내하고라도 주도권을 내어주라는 말씀이신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참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정말 또 아픈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예, 표출만 할수 있어도 그 문제가 50%는 예,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주는 게 힘들지만, 네,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도록 네, 주도권을 내어주십시오.
1: 네, 주도권을 내어주고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그 장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잊지 마세요. 스타트. 그렇게 열린 마음 가운데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것이 또이 참된 리더십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9507님, 교수님, 저희 딸은 마음의 상처를 잘 치유하지 못해서 예전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9507님의 따님, 우리 교수님의 이 말에 빌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들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상처가 있다는 건 어떤 타인으로부터 받은 그런 아웃풋, 그렇게 입력된 값으로 인해서 참또그 가운데 잘 소화가 되지 못해서 올바르지 못한 또 인풋이 나온 거라고, 아웃풋이 나온 거라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들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들어야지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이 아픔이었는지 더 파악이 되니까요. 교수님, 오늘 또 귀한 내용 나눠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인사이트는 무엇일까요?
0: 네, 부모님들 또 리더들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잠시 스탑해 주십시오. 주지 말고 먼저 스스로 할수 있도록 예, 기회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단지 방향을 알려 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내가 직접 걸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1: 네.
0: 네, 우리 제자들이 자녀들이 먼저 할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열어주십시오.
1: 네.
0: 감사합니다.
1: 기회장을 먼저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본을 보여주셨던 것, 많이 인내하셨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을 돌아보면요, 얼마나 천방지축이었어요. 막나막 싸우고, 내가 1인자가 될 거야, 내가 2인자가 될 거야, 막 서로 의의를 또 표출하고, 정말 그렇게 오합지졸이었던 그런 제자들. 얼마나 마음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 교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순간순간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셨고요, 품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나아오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 부모님일수록, 이렇게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일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네,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처럼 저희가 섬기는 마음으로 오늘도 가족과 또 이웃을 돌보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아멘입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또이 시간 또 리더십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봤고요. 오늘 뒷자리 0994님 새싹분이신데요. 오늘 출제제시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교수님, 오늘은 올바른 리더십은 무엇인지, 이를 위한 홀리스틱 코칭이란 무엇이며, 구체적인 사례들은 어떠했는지 한번 다채롭게 나눠봤는데, 오늘 좀

0: 어떠셨어요?
1: 네, 오늘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그 상처 치유 못하는 자녀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제 딸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또 우리 보석 PD님과 함께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보석을 발견하게 해주자라는 네. 이야기를 함께 나눠서 저도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네. 너무 따뜻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수님과 함께 매달 한번 월요일 아침을 열게요. 방송가족분들께서도 오늘 받은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길 소망하면서요, 더불어 자녀들을 올바른 리더로 양육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나 자신이 예수님이 닮은 참된 리더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사연을 문자로 나눠주세요. 교수님과 함께 그 솔루션을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방송 가족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가족과 함께 네 산책도 하시고 네 함께 식사도 하시면서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5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네, 5월도 이제 정말 마지막 주 월요일을 함께 맞이했는데요. 아직 5월달입니다. 남은 5월달도 정말 주님으로 또 충만한 우리 방송하실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극동랩의 한동대학교 리더십 코칭 이동우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 깊이 있는 나눔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해석이 되지 않아 분노하고 두려워하는 사건 앞에서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복을 받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으려면 첫째, 굳어져 있는 관행을 말씀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라고 해요. 다윗이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정치적 안정도 군사력 강화도 아니에요.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그는 통일 왕국을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임을 알았어요. 출애굽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공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선포할 시기가 된 거예요. 20년간 홀로 말씀만으로 환난을 잘 견뎠으나, 이제는 백성과 더불어 그 말씀을 널리 선포해서 다 같이 누리게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고 합니다. 바알레유다는 기리앗여아림의 옛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던 일로부터 무려 70여 년이 지났어요. 물론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에벤에셀의 승리 때까지 20년, 사울의 통치 기간 40년, 그리고 다윗의 통치 기간 1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백성의 예배가 무너져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이를 안타까이 여겨 언약궤를 옮겨오려 한 것이죠. 그런데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술애를 모니라고 해요. 고르고 뽑은 3만 명을 모으고 하나님 궤를 가지러 갔지만 큰 문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레위 지파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어야 했습니다. 수레에 싣는 것은 블레셋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조차 이것을 갈등 없이 행했다는 것은 그 방식이 너무나 관행으로 굳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기 방법으로 궤를 메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불편하다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오랜 시간 관행으로 굳어져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른 채 내가 편한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을 받으려면 둘째, 두려움이 아닌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6절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라고 해요. 나곤의 타작마당은 비탈길도 아닌 고정되어 있는 평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든 것이지요. 결국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고 합니다. 뜨거움은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유대 예배의 새 시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치심으로 말씀 없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고하십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초창기에 벌을 주신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수 있지요. 하나님의 궤 곁에서도 이렇게 죽을 수가 있음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고 해요. 그동안 사울과 이스보셋 등그 어려운 시험들을 다 통과해온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계속되는 승리로 말씀 적용에 소홀해진 것인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 끄는 것을 막지 않고 방치했어요. 다윗조차 이러니 이스라엘의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곳을 베레스웃사라 이름하며 화를 냅니다. 자기 잘못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잘못을 잊지 않고 이름 붙여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9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궤에 매어 오기를 두려워하며 주저합니다. 이에 10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고 해요. 자기는 궤를 받기 두려우니 오베데돔의 집에 떠넘긴 것이죠. 그런데 오베데돔이 누구입니까? 이름의 뜻이 에돔을 섬기는 자, 에돔의 종이에요.
한때 에돔을 섬겼을 수도 있는 이방 출신 가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괴를 받아들여요. 아마도 이전에 블레셋에서 다곤이 엎드러진 일을 알았을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들여다보다 죽은 것도 알았겠지요. 그리고 방금 우사가 괴를 만져서 죽은 것까지 다 보았어요. 그런데도 그 괴를 받아들입니다. 다윗조차

0: 자, 두려워하는 이 일을 오베데돔이 십자가를 지듯 묵묵히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자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고 해요. 70년이나 거부당하며 박해받고 내쫓기던 여호와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가니 온 집에 복이 임합니다. 모두가 거부하는 하나님의 궤를 받아들임으로 관계와 질서 가운데 순종한 오베데돔을 하나님이 어여쁘게 보시고 큰 복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베레수사처럼 내 잘못을 기억하며 이름 붙일 만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두려워서 피하는 자리일지라도 묵묵히 순종하며 지키고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다 조금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한 중학생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과 오빠는 크게 다투었어요. 부모님은 이 일로 이혼까지 언급할 정도로 크게 싸우셨고 그것을 듣고 있던 저는 너무 무섭고 불안했어요. 그 이후 친구 관계에서 배신당하며 제 불안증은 더 심해졌죠. 그래도 힘들 때마다 기도하라는 엄마 말씀대로 순종하여 조금씩 불안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조금 괜찮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니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도 소홀히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작은 일에도 가슴이 뛰고 불안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지요. 오늘 본문에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 한 다윗과 웃사처럼 저도 조금만 평안해지면 제 방식대로 교만하게 행동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을 찾고 의지하길 원해요. 10절, 11절에 보니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기를 꺼릴 때 오베데돔이 그 궤를 모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대요. 아직 아빠와 오빠가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먼저 큐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베데돔의 온 집에 임한 가족 구원의 복이 저희 온 집에도 임하게 될 줄 믿으며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매일 큐티 책을 펴서 본문을 읽고 쓰며 큐티하겠습니다. 날마다 자기 전에 오빠와 아빠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0년이나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가 모두가 두려워 피하는 그 궤가 묵묵히 순종하는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갈 때 온 집에 복이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화려한 행사와 뜨거운 열정만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말씀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피하는 십자가의 자리를 누군가는 묵묵히 져야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복의 자리예요. 내 방식이 아닌 말씀의 방식으로 회피가 아닌 순종으로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윗처럼 그동안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해왔다고 자만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법도를 어기는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세상 방식을 끌어들이지 않게 하시고 관행으로 굳어진 잘못된 방식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잘못을 잊지 않고 베레수사하며 이름 붙여서라도 기억하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피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묵묵히 감당한 오베데돔처럼 박해받고 내쫓기는 궤를 메어 모시고 관계와 질서 속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 제1교회에서 베리트 부부학교를 시작합니다. 5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토요일 5회 과정이며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진행됩니다. 한국가정사역협회 사무총장이신 오강근 목사부터 지구촌 가정훈련원 상담소장 최수경 소장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와 가정의 영성, 부부 성격 분석, 그리고 부부 대화 등 유익한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선착순 15쌍의 부부를 모시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44-3311 포항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를 평해 제1교회에서 개최합니다. 5월 31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되며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해 은혜를 전합니다. 무료로 입장 가능하오니 사랑의 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1-255-41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홈커밍 데이 및 이웃 초청잔치를 개최합니다. 6월 7일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가 드려지고 이어서 기념행사 및 작은 음악회가 시작됩니다. 한동대학교 풍물패 한풍과 댄스 동아리 고, 그리고 중섬로 여성 중창단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며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고급 탁상용 시계와 텀블러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9191 포항 중섬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 전도협회 주관 2026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열립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다음 세대와 교회의 진정한 변화를 소망하는 체인지 업을 주제로 다루며 찬양과 율동, 설교 해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포항지회 강습회는 6월 1일 월요일 저녁 6시 20분부터 9시 40분까지 포항 충진교회에서 진행되고, 경주지회 강습회는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경동노회 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지회는 054-281-0191로, 경주지회는 054-741-79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남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찬양 발표제가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광연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교회별로 한 팀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부문은 찬양 또는 중창입니다. 1부는 찬양 발표제로 진행되고 2부는 기프티드의 찬양 콘서트로 이어집니다. 참가 감사 시상금뿐만 아니라 행운권 추첨의 시간도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5090-49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장로총연합회 주관 포항시 교회연합 3040 세미나가 5월 25일 월요일에 한동대학교 효암채플 별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잘하게 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동대학교 이정민 교수가 강사로 함께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300-68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리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79년 창립 이래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과 지도력 양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 소외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YWCA는 회원운동체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YWCA 회원은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소식지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지원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즐거운 일상을 위한 시니어 3색 활력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054-274-44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제일침례교회 손성진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다음 세대에 관한 교육을 고민하면서 미국의 몇 개의 교회를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벌써 15년도 훨씬 지난 얘기지만 그때 제가 미국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느꼈던 것은요, 미국 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에 최선으로 투자하고 그 현재 상황 가운데 열심이라고 느꼈던 겁니다. 그 중에 제가 찾아갔던 교회 하나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12스톤 교회라는 이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이 12스톤은 뭐냐면 12개의 돌, 구약에는 12개 지파를 따라서 신약에는 12 제자의 그 수를 따라서 지었다라고 해서 12개의 탑을 쌓아 올린 그 모습으로 문양을 삼았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 당시에 상당히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내에서 떠나서 이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었는데 이 교회를 들어가면서 제가 보았던 것은 한눈에 보여지는 그 교회의 시설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예배당,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각 공간들을 꾸며놓은 걸 보면서 지금부터 15년, 20년 전이지만 제가 아, 대단히 정말 잘 준비했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 기관의 그 특색에 맞게 아이들을 위한 공간들을 참 잘 만들어놓은, 그래서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그 특징들이 나올 만큼 좋다라고 느꼈던, 왜 이걸 보고 감탄했냐면 사실은 한국교회가 그 당시에 이러한 다음 세대를 향해 투자하는 것에 인색했거든요. 제가 그런 걸 보고 갔었기 때문에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외형보다 더 크게 인상적인 것으로 받았던 것은 뭐냐면 예배와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배의 흐름 가운데 보면 그 준비한 것들을 펼쳐가고 진행하는 것에 정말 거의 어떤 그 공백이 없을 만큼 뭔가 우왕좌왕하는 게 전혀 보이지 않는 딱 맞춰진 모습으로 진행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그 아이들의 집중력을 그렇게 하게 하는, 그래서 지루할 틈이 없고 예배에도 그렇고 성경 공부에 나가서도 그 활력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동력이 있을까요? 했더니만 그렇게 말하대요. 이 예배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두 달 전부터 기도하고 회의하고 준비합니다. 즉 오늘 이 예배는 어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두 달 전부터 이렇게 예배하기로 정해놓고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렇게 미리 사전에 준비한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최선으로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제게 주었던 교훈은요,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상황을 최대한 잘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캐치프레이즈로 걸었던 말이 뭐였냐면 아이를 위하여서 지금 잘하자, 이런 말이었어요. 나중에 잘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잘해야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지금 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말하대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많이 찔리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교회에서 여러 교회들에게서 들었던 얘기는 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목사님,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기관에서 뭘 만들어야 되면, 그러면 항상 들려오는 답은 뭐냐면 나중에 우리 재정이 나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해도 돼, 이 소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뒤로 밀려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는 그 뒤로 밀려온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때 말했던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이 언제면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이제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다.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겼거든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할 수 있는 대상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재정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에 애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는데 누구한테 투자하고 누구를 가르친단 말입니까?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은 대가를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때 이 상황을 보고 저는 예견했습니다. 아, 한국교회 큰 위기가 오겠다라고 사실은 보았어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단지 이 교회에서 말하는 그것들을 들으면서 아, 큰일 났다라고 느꼈던 게 그 무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에 관하여서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주일학교는 우리 어른들이 예배할 때 그저 아이들을 모아놓고 타가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그 연령에 맞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세워가는 것이 주일학교 교육의 목적입니다. 유치부는 유치부에 맞게, 유치동물은 유치동물에 맞게 그 아이들이 이해하는 부분들 혹은 그 믿음에 수용하는 부분에 맞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세워가는 것,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등한히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대가를 치릅니다. 주일학교에 현재 아이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살아난 많은 아이들이 교회 교육의 영향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에 관하여서 자꾸 뒤로 미루는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지금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 어린 시절에 믿음으로 자란 것이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결정을 바꿀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를 권하고 그를 격려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것이 무엇이냐?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의 조부모 또한 그의 어머니로부터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의 청년기 때에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배웠던 거죠. 다시 말하면 그가 배우고 확신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인 겁니다. 네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았다면 그 복음의 진리의 것들을 붙들고 이 험악한 세상,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느냐?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나오는 12절,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이 살던 시대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 시대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그들의 삶에서 박해를 당할 것이며 많은 사람이 악을 행하고 속임수가 난무하는 시대를 맞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시대를 살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배우고 그동안 확신으로서 가져왔던 그 복음의 일을 붙잡을 때 세상이 얼마나 요동하고 우리를 박해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지켜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하는 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이 너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 안에 와서 세상에서 잘 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배웠냐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말씀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렇거든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진리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바울이 말했던 그 당시 것보다 더 악해졌고 더 많이 속이고 더 많이 믿는 자를 어렵게 하는 시절입니다. 그러나 이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안에서 자라났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갈 길을 정하였다면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교회에 관하여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라고 말하죠. 그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는 다른 것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 예수의 말씀이 무엇이며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에 전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의 말처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배우고 확신 가운데 자라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하는 말이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하는 말입니다. 여기 말하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하는 이 말은 너를 가르친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거죠. 즉 가르치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믿음 안에 자라나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사람으로 자라가려고 하면 그에게 영향을 끼치는 교사들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말하는 교사는 교회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 부모들도 또한 그들의 교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하든지 우리 자녀들은 배우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의 말투를 배웁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배웁니다.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결정하는 것을 그들은 눈여겨보다가 그대로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법이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법이요? 남 속이는 방법입니까? 오늘 믿음의 가정들이 무엇을 가르칠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교사들에게 권면하는 것, 오늘 저는 우리 주일학교에 수고하는 교사들의 역할로서 두 가지를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참된 신자가 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아직 믿음 안에 있지 못하고 혹은 우리 자녀들이 아직은 어려서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하나하나 쌓여져 가면서 그들이 참된 신자로 자라가는, 여러분은 그 인도자가 되어서 그 각 사람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어리고 잘 모르는 것 같지만 한 주간 한 주간 만나는 그 시간 속에서 말씀을 주고 기도를 가르치고 또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일들을 말하고 가르칠 때 여러분 그것은 그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영향을 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먼저는 그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참된 성도가 아닌데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말한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주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으로서 그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은 단지 말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봤더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은혜해 주시더라고 내가 만난 주님을 말할 때 우리 자녀들이 영향을 받고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역할이 바로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지금은 어립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챙겨야 되지만 여러분 그들을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자라갈 것이며 그들도 성장과 함께 스스로 신앙의 일을 감당할 텐데 그들의 육신이 자라는 것과 함께 그들의 신앙도 자라가야 됩니다. 즉 믿음으로 하는 것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도 성경을 펴고서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이게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자라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여전히 주일학교의 유치부든 유초등부든 청소년부든 그곳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전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들이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세워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에 관해서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볼 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디모데야, 너는 나에게서 배웠다. 내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박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 성령 가운데 인도받는 모습을 너는 다 보고 자라났다라고. 즉 내게 배운 너라면 나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가르치는 사람이 더욱더 분명했기 때문에 그 제자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이 시대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사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0년쯤 지나고 20년 지났을 때 아이들을 만났을 때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가 기억하는가, 내가 너를 가르쳤더라고 믿음으로 가르친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또한 그들이 기억할 수 있게 여러분이 그들에게 지금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이때에 그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대하여도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는 이 말을 하죠. 즉 그가 어린 시절부터 말씀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의 외조모였던 그의 또 어머니였던 이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말씀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난 것이 그것이 작은 것 같지만 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왔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자라난 사람이 장성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이 말씀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만났을 때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느 때에 하나님을 만날지 어느 때에 믿음으로 세워질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청소년부에 가서 아이들을 볼 때만 해도 그 아이들 중에 벌써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 고3이 되어서야 그때 만나는 친구도 있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언젠가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오늘 믿음으로 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그 아이들에게 영향이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은 참

큰 은혜이고 복이죠. 여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 했다는 건 큰 은혜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큰 선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믿음의 환경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라나지 못하는

있다고 하는 그 아쉬움이 있죠. 성경은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자녀에 대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에 관하여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은 가정에서 항상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을 거의 명령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찾아드릴게요. 특별히 신명기 6장이 자녀 교육에 관해서 주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말씀을 강론하는데요. 지금 때를 정한 것 같죠?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 이건 때가 없는 겁니다. 집에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아이에게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이 아이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부모는 그 책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부모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자녀가 말씀을 들을 만하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말을 할 때 그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자녀들과 대화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여러분,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자라난 자녀는 훗날에 그들이 부모를 대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아무리 믿음의 가정이어도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말씀으로 키워내지 못하면 큰 문제를 보게 되는 거죠. 잠언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그 자녀에게 권면할 때 게으르지 마라, 악하지 마라, 세상 닮아가지 마라 계속 권면하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일찌감치 어린 시절에 그렇게 세워져야 될 사람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안 들어요. 어린 시절에는 말씀을 듣고 따라올 만한 순종할 연령이기 때문에 따라오지만 이미 장성하고 이미 부모의 손에서 벗어난 자녀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게 큰 고민이고 그게 근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때에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권합니다. 제가 청년부나 청소년부를 진행하면서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느끼지만 제일 방해꾼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교회 중직들입니다. 아이들 고등부에 와서 예배하는데 안 와서 물어보면 학원 갔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부모님께 물어보면 자기가 시켰대요. 자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렇게 찾아온 부모들 참 많이 만났어요. 아이들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부모의 통제에 벗어나서 밖에서 술 마시고 방탕한 모습 보면서 와서 하소연합니다.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전 답을 압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하는 것 중요성들 다 팽개치고 그렇게 하라고 시켰지 않습니까? 이제 대학에 갔으니까 그 상황을 바꾼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미 그렇게 익숙한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후회할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교회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 일주일에 단 한 번 나오는 그 시간 억지로도 내밀어야 돼요. 잠에 든 아이를 깨워서라도 오늘 교회 간다고 여러분 강권하셔야 됩니다. 그 한 시간이 작게 보입니까? 그 한 시간을 통해서 그 아이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쌓여져 가는 겁니다. 제가 종종 비교합니다만 저는 믿음 안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 한 주간, 그 한 시간이 이 믿음의 작은 종이 한 장을 쌓는다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그 한 시간에 복음 들으면 그 말씀 한 줄 기억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거 한 장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52주가 되면 52장이 되고 10년이면 여러분 520장이 됩니다. 520장의 종이를 쌓아놓고 주먹으로 위에서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송곳으로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갑니다. 세상이 그들을 침노하지 못합니다. 믿음 안에 견고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사람들을 지도하며 느꼈지만 교회 와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 나름으로는 따라가고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지 않았던 친구들의 특징이 외형은 잘 갖춰져 있는데 속이 잘 채워지지 않아요. 비어있는 거죠. 이런 친구들의 문제는 뭐냐? 신앙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면 위에서 한번 툭 치면 박스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처럼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린 시절부터 믿음으로 자라가는 이 친구들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으며 장차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좋은 것들이 기대되는지. 그렇게 여러분 가정에서 제발 자녀들에게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교회도 말씀으로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맡겼거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교사들에게 하는 것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그들의 수고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도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할 때 믿음의 사람 하나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방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그렇게 만들어갈 때 그들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어느새 그들에게 자리 잡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말씀이 믿음이 되고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고 찾아드립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주님 안에 자라갔기 때문에 그 어느새 믿음이 슬슬 그들에게 쌓여지기 시작하고 또 주님 안으로서 인격이 잡혀질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순전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부터 자란 아이들을 보면 사실은 주님을 만난 결정적인 시간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 시절부터 선생님이 들었던 말씀 한 절 한 절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모여지고 그게 더해져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거부감, 어떤 문제 겪지 않고 아주 순전하게 들어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주일학교부터 믿음 안에 자라난 친구들의 특징인 겁니다. 제가요, 한 분을 상담하다가 그분의 고백 가운데 이런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사실은 조금 잘하기를 바랬는데 그분이 그래도 자신이 모태신앙이고 주일학교에서 잘한 것을 고백할 때 제가 아 다행이다고 느낀 지점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유치부부터 또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를 지나왔는데 제가 들었던 말씀을 다 기억나진 않습니다. 근데 전 두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오늘 내게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삶을 살면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에 관해서 그 시절에 배웠습니다라고 제가 그에게 답했습니다. 훌륭하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것 아는 거 훌륭한 겁니다. 또한 내 삶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그걸 주일학교에서 배웠다면 제대로 배운 겁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지 못할진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키워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을 왜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가야 되냐, 오늘 그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거기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아직 배울 수 있는 그때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른 것과 의로 그들을 교육할 때 그것이 그들 안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때는 다 알지 못하고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지라도 그 시절에 들었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갈 때 어떤 사람으로 세워갈 것이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세상 앞에 선한 능력을 행할 사람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라고 말하는데 여기 말하는 온전하게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알티오스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모든 것이 제 위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 그분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오늘 이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다는 것은 완전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삶에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며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안의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 그들이 장성했을 때 하나님 그분과 연결되어서 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세워져 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자라났을 때 그들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이 복음 안에서 들은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여기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인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갔습니다. 세상은 불의하고 악한 것, 속이는 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자꾸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복음으로 자란 것을 기억합니다.

0: 고백한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배운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을 할 만한 것들로 내게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오늘 그들은 그 배운 것을 가지고, 그 믿음에 확신한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시대 가운데 그 어려움 중에도 세상을 이겨간다는 거죠.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때로는 지체할 때도 있을 겁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음으로 자라났다고 하는 것,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느새 내게 자존감이 되고 자부심이 되어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든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그것을 이겨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그들이 장성해서 주일학교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기억하며 떠올리며 그날에 수고했던 분들을 또한 감사로서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벌써 40년도 훨씬 지났지만 저의 주일학교 시절과 청소년부를 그 가르쳤던 분들을 제가 떠올리는데 다행히도 제가 한 분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다 이름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 모든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이름과 얼굴만 기억할 뿐 아니라 그분들이 주셨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가르치면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유혹과 상황 앞에 이렇게 믿음의 정조를 지켜가야 한다고 가르쳤던 그 말씀들, 공부할 때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고 하는 그 가르침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고 했던 그 수많은 교훈들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유초등부에서 가르치는, 또 우리 청소년부를 가르치는 선생님 한 분 한 분, 여러분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겁니다. 그때 나를 맡았던, 내게 그 말씀을 가르쳐줬던, 내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그 가치를 가르쳐줬던 그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내 삶에 이러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여러분을 기억할 것이고 그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그저 보낼 수 없다는 거죠. 앞에서 말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지금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라났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정말 자라갑니다. 우리가 미처 알기도 전에 자라갑니다. 콩나물을 키워보면 그런 말 합니다. 물은 주는데 물은 다 빠져간 것 같은데 어느새 자라있다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젖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주면 그것이 그들에게 남아있는지 우린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라난 상황에서 물어보면 그것이 묻어있고 배어있고 그것으로 자라가는 그들을 볼 때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갈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가르침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이 믿음의 일을 담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가 전심으로 행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잘하면 20년 후에, 30년 후에 여전히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세대가 이 지역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여러분 끝까지 마음을 합하여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이 세대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귀한 자녀들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가기 원합니다. 지금도 믿음 안에서 그들이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니 하나님 기다리고 또한 인내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꿈꾸며 정말 장차 하나님 앞에 스스로 믿음의 일들을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교회가 돌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에게 최선으로서 대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주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제일침례교회 손상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774-6162번 경주제일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25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띠란 정인숙입니다. 영남권 전도대회가 지난지 벌써 2주가 지났네요. 뜨거운 현장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던 그 시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 출연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이날 참 많은 출연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극동방송 영남권 연합 어린이 합창단, 그리고 700인 성가대 데뷔밴드, 고신대 태권도 시범단까지